0: righ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are almost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불안하다, 불안이.
2: 준비, 주머니 들어.
3: 잘했어요.
4: 우와, 엄청 잘했다.
2: 자, 야채 샐러드.
5: 안녕, 난 희민이야. 내가 유치원을 왜 좋아하냐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좋고
3: 이제 마지막에 문을 두는 거야.
5: 바깥놀이가 신나서. 근데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
6: 나 좀 구해줘. 잡았다. 힘이 내줄래?
7: 나 그만할래. 다리 아파.
6: 그래,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 야, 나 여기 찌롱.
5: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똥 마려울까봐 걱정돼서요.
3: 자, 오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우유예요.
2: 아, 맛있겠다.
8: 나 마탕 좋아하는데.
2: 나도.
3: 맞아. 고구마는 맛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8: 그래서 변비 걸리면 엄마가 저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해요.
3: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알았지?
8: 네.
3: 자, 가서 먹자.
5: 그럼 고구마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
9: 이거 먹을래?
8: 왜?
9: 너 마탕 싫어해?
8: 응, 싫어해.
9: 이상하다. 엄청 맛있는데.
5: 마탕 괜히 먹었어. 고구마 때문에 똥 마려울까봐 걱정돼.
3: 어, 시우. 시우도 간식 먹자.
6: 선생님, 응.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3: 아이고, 그랬어? 고장났나?
5: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6: 야, 시우, 너 똥 쌌냐?
9: 아니,
6: 수 있는데?
9: 에이, 똥 짠 거 같은데?
6: 왜? 똥 냄새.
9: 야, 우유, 넌 똥 안 싸냐?
8: 그래, 똥은 누구나 싸는 거야. 놀리지 마.
3: 자자, 조용 조용. 은우, 안 먹고 뭐해. 얼른 먹어야지. 얼른, 어. 자, 꾹꾹 씹어서.
5: 어떡해.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이러다가 똥 마려우면 어떡해.

0: 불안하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 안 되겠어. 나
1: 집에 갈래.
2: 선생님.
3: 어, 희민이 왜?
2: 저 집에 갈래요.
3: 지금? 왜? 희민이 어디 아파?
2: 저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좀 아픈 것 같아.
4: 선생님! 은우 우유 흘렸대요!
3: 아이고!
4: 야, 너가 자꾸 장난치니까 그렇지. 나 장난 안 했거든?
3: 아이고, 희민아 잠시만. 아이고.
4: 시유가 시비 걸었어요.
3: 시비 걸었어?
4: 네.
5: 에이그, 괜찮아, 괜찮아.
3: 고구마 먹고 있어. 지금 닦아줄게.
0: 방귀! 방귀는 곧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 방귀를 한 번 더 끼웠다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희민아. 집으로 도망쳐!
6: 불안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건 더 위험한 행동이야. 비상비상.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희민이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이러다 유치원에서 똥 나오면 어쩌려고?
1: 너 누구야?
0: 나 불안이 희민이 너의 불안한 마음. 너 고구마 마탕 못 먹게 한 것도 뛰어놀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내가 그랬어. 너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서.
1: 야, 너가 그러니까 너더 불안하잖아.
2: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1: 침착.
0: 나 침착 못해, 불안해.
2: 그렇다면 나와라 침착해 풍선.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자. 자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그 풍선을 세 번 불어보는 거야. 후, 후, 후. 좋았어, 잘한다. 와우.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고. 너희들의 걱정 그 풍선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0: 하지만 불안이 아직 불안하다고.
2: 하, 불안이 너. 희민이가 유치원에서 똥을 누게 될까봐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0: 하, 뭐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0: 전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떡해. 아, 불안해. 상상만 해도 불안하다. 끝이 힘이 나. 나도 그만 알지.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안 나오네. 응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 써도 뽀직, 저기 써도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너무 잘해서 다르지만 말이야.
1: 좋겠다, 좋겠어.
0: 힘나, 똥 나오기 전에 집에 가, 빨리. 잠깐. 그런데 내일 또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2: 내일도?
0: 어떡하긴!
3: 내일도 유치원에서 똥말이 오면 또 간식 안 먹고 또 뛰어놀지 않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다음날도 똥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고, 다음날도 똥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면.
2: 안 돼. 나 이렇게까진 못해.
0: 뭐? 그렇게 못하면? 아, 그럼 유치원에서 똥말이 오면 어떡하게?
2: 어떡하긴 그냥.
0: 그냥?
2: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서 똥 넣어야지.
0: 브라보, 브라보. 희민이 말대로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해. 유치원에서 똥이 마려우면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을 넣으면 된다. 희민이 너 정말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 넣는 거 가능?
2: 그래야지 뭐. 이 똥 마려울까봐 맛있는 간식도 못 먹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보단 낫지.
0: 브라보! 자자, 이제 불안이 너도 그만 불안해해도 될 것 같은데?
2: 맞아. 불안아, 너 이제 가.
0: 가? 나 진짜 가?
2: 응, 진짜 가.
0: 그럼 나 진짜 간다?

0: 주란이가 또 커지면 어떡해?
1: 어, 희민이, 너 혹시 예전에도 두근두근 불안했던 적이 있어?
0: 아, 있어. 저는 유치원 처음 갈 때 불안했어.
2: 아, 뭐 하는 거야? 뭐야?
3: 얘들아!
0: 선생님이 무서울까봐 불안했고.
3: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4: 가서 인사하고 재밌게 놀아.
0: 응. 또 친구들도 못 사귈까봐 불안했어.
1: 아하! 유치원이 처음이라 불안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싹 없어졌지?
5: 응, 맞아.
1: 누구나 그런 거야.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 불안이가 나타나곤 하거든.
6: 저기요. 어? 내가 희민을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난 희민이가 뭐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자꾸자꾸 해보는 거야.

진짜.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전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페퍼랑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 아트밴을 타고 나갑니다. 수지 할머니 아트밴 이름은 바네사예요.
2: 바네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3: 바네사는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데로 데려가고 싶어 해.
4: 할머니,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어우, 내 정신 좀 봐. 영감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 대해 흥분과 감동을 느끼는 거란다.
4: 어우.
3: 지금까지 말이나 모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4: 알 것도 같고요.
3: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4: 그렇구나.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5: 난 축구공 보면 영감을 받는 거네. 자고 싶어지니까.
4: 나 진흙탕을

0: 보면 영감을 받는 거고 훌쩍훌쩍 뛰고 싶어지니까.
1: 난 공원을 산책하면 영감을 받는데.
0: 뭘 하고 싶어지는데요?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할머니 말로는요,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진대요.
1: 그러게, 나는...
3: 공원을 산책하면 난 살아있다는데 감사하고 싶던데.
1: 네, 저도 비슷해요.
0: 영감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 물론이지. 이상한 걸 봐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단다.
4: 아침엔 바네사가 토끼 할아버지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레베카 할아버지.
5: 안녕하세요, 수지 할머니.
0: 여기엔 왜 온 거예요?
3: 여기서도 영감이 떠오를까 해서 온 거란다.
2: 쓰레기 더미를 보고요?
5: 아니, 이게 왜 쓰레기 더미야? 아직도 쓸모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만.
3: 애들한테 영감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조선소 좀 둘러봐도 될까요?
5: 아하, 그럼 저야 영광이죠. 어디든 마음껏 둘러보세요. 단 만지지는 마시고.
3: 가자, 얘들아.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4: 팔판한 오래된 밧줄더미를 발견했어요. 샌디는 해초 따발을 발견했고요.
0: 이 해초 예쁘다.
4: 데니는 바다를 발견했어요.
6: 전 바다가 참 좋아요.
3: 바다 정말 멋지고 좋지. 난 파도 소리가 그렇게 좋던데. 바다 냄새도 좋고. 좋아. 이제 영감을 받았으면 가서 뭔가를 만들자꾸나.
1: 여기 병뚜껑, 빨대, 끈, 휴지, 물감, 종이가 있어요.
3: 영감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우리?
0: 저는요, 끈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꼬불꼬불한 끈을 이렇게 붙여서요.
4: 페파의 끈 작품은 오래된 밧줄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0: 저는요, 휴지 조각이랑 조개 껍질을 붙여서 예쁜 바닷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4: 캔디의 바닷가 그림은 해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6: 난 파란 물감으로 축축하고 파란 바다를 그려야지.
4: 데니의 파란 그림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2: 저는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공을 만들었어요.
4: 헤드로의 공은 토끼 할아버지 조선소에 잔뜩 쌓아놓은 고철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3: 정말 잘 만들었네. 토끼 할아버지?
5: 아하, 저도 영감을 좀 받아서요.
3: 어머, 진짜요?
5: 맞아요. 내가 선물하는 그늘막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밖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3: 이러니까 쓸모있고 좋아 보이네요.
5: 이 벽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어서 전시하라고요.
3: 고맙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술이 따로 없네요.
5: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0: 근데 할머니는 뭐 만드셨어요?
3: 나도 바다를 보고 영감을 받았단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어.
0: 우와! 이거 보니까 다른 것도 만들고 싶어지네요.
3: 그러니 페파, 예술의 영감이 샘솟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
4: 페파는 영감을 받는 게 좋았어요. 영감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동생 맞을 준비.
4: 페파랑 조지는 오늘 동생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는 곳에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레베카 이모. 동생 맞이 수업 들으러 왔어요.
1: 출산 준비 교실이 있다던데.
7: 맞아요. 엄마 아빠는 어른들이랑 같이 계실래요? 페파랑 조지는 날 따라오고.
0: 동생이 생기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는데 조지가 태어난 지 꽤 됐잖아요. 아, 조지.
5: 나중에 보자.
7: 좋아.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태어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솔직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8: 엄청 신나겠죠. 아기들 앙증맞은 손이 참 좋아요. 손가락 잘 잡아주잖아요.
7: 맞아. 손가락을 잡아주면 참 좋지.
8: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기들은 포근하고 따뜻하니까요. 꼭 감자같이요.
7: 뭐라고? 감자 같다고?
2: 저는요, 좀 걱정돼요. 아기는 툭하면 울고 기저귀 냄새도 나잖아요.
7: 맞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혹시 누구? 어떻게 아기 돌보는지 아는 친구?
8: 아기들 기저귀 갈 때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줘요.

0: 그래, 맞아. 아기들은 늘 엉덩이가 보송보송하게 크림을 발라줘야 하거든. 아기 엉덩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웃을 거니? 아, 금방 안 끝나겠네. 누구 또 말해, 친구?
1: 저요. 아기랑 같이 놀아주면 도움이 돼요. 공 같은 걸로요.
0: 맞아. 우리 언니도 공 갖고 놀아줬는데. 다른 걸로 쓰더라고.
1: 어, 맞다. 하나 더 있어요. 아기들이 쓰는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래요. 기기 블라블라 칼라 블라블라.
0: 맞아. 아기들이 재밌게 소리를 내는 걸 옹알이 한다고 해.
1: 어. 구구가야가가구.
0: 그래, 맞아. 아기들한테 옹알이로 대꾸하면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지. 다 같이 해볼까?
1: 아바위 바바라라
2: 아바위 바바라라 아바위 바바라라
1: 안녕 인형아, 나 페퍼피그야.
0: 어, 괜찮아 얘들아. 아기들이 울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3: 어, 우리
4: 몸을 흔들어줘요.
5: 몸을 토닥여줘요.
6: 노래를 불러줘요.
0: 맞아. 지금 말한 걸 전부 해보자.
1: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0: 아, 이제 살겠네. 참, 낮잠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기들 재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친구?
1: 어, 우리 큰아빠는 알렉산더 재울 때 일부러 청소기를 들고 시끄럽게 해요.
0: 와, 그 방법 좋은데? 아기들은 그런 소리 좋아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 소리거든.
4: 여기도 진공청소기 있어요, 토끼 이모?
0: 어, 없는데.
1: 없으면 제가 진공청소기 하면 되죠. 뭐...
7: 진공청소기는 아무나 할 수 있군요.
0: 수고 많았어, 페파. 오늘은 다 스티커를 줘도 되겠는데?
1: 스티커다! 정말 감사합니다.
8: 안녕, 페파.
9: 수업은 어땠어?
1: 좋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전부 다 알아요.
9: 어, 그거 참 다행이네.
7: 페파랑 조지는 아기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0: 뭐야, 또?
7: 아기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다들 어디 갔지?
1: 어? 에너지? 멜로디?
0: 어디 간 거지?
2: 서프라이즈!

0: 어디 있었어?
1: 오늘 조이 생일이잖아.
2: Happy birthday! One, two.

0: welcome. Okay, now let's eat the cake.
1: 그래.
2: 케이크 먹자. 오.
1: 와, it's the alphabet die.
3: Now it's time to throw the die.
0: But what about the cake? Let's eat the cake first.
2: Energy. 지금은 주사위를 던져야지.
1: 맞아, 맞아. 그럼 케이크는 이따가 먹자.
2: Okay.
0: Okay, fine. Let's throw the dice.
1: 오늘은 조이 생일이니까 조이가 던져봐.
0: 좋아, 좋아.
2: 그래, 좋아. Thank you.
0: One, two, thre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2: Magic E. 소리도 안 나지? 어? 오.

0: Magic E.
1: 와! 바다다!
2: I like the beach.
1: 잠깐, 여기로 Magic E가 온 거 맞지? 근데 소리가 안 들려.
2: What?
1: 분명히 이쪽으로 온 거 봤지?
2: Yes!
1: 근데 왜 멜로디한테도 소리가 안 들리지?
3: 아, 조이! 그럼 소리가 보이는지 마법으로 보여줘봐.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It's here!
3: 근데 왜 소리가 안 났을까?
4: Catch me if you can.
2: 어? Is it a cake?
1: 맞는 것 같아.
3: 조이 생일이라 여기에도 케이크 있나 봐.
0: A, A.
3: 아하! Magic E는 소리가 안 나지만 A가 A가 아니고 A 소리가 나는 거네.
1: 아하! 그래서 Magic E인가 봐.
2: That's right.
4: A, A, cake. A, A, cake.
5: Happy birthday! Wow!
4: Catch me if you can.
2: It's Magic E.
3: 어? 연이다!
2: Kite?
4: I, I.
3: Magic E가 있을 때 I, I, kite. I, I, kite.
2: Oh, it's flying away!
1: Oh, no!
2: Oh, ouch!
1: Oh, Energy, are you okay?
2: I'm not okay. Huh? It looks like a rope.
3: 밧줄? 어? 맞는 것 같아.
0: O, O.
4: O, O, rope.
0: O, O, rope.
1: Wow, that

0: 왔어, bro.
1: 어?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하게 불지?
2: Catch me if you can.
3: Look at that.
1: 파도다.
3: You're right. It's a wave.
2: A A
1: A A wave. A A wave.
3: Wow! It's a wave. I like waves.
1: But it's such a big wave.
0: Energy! 도망쳐!
4: Ah! 큰일 날 뻔했어요.
5: 그러게,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
4: 그러니까. 잠깐. 써 에너지? 써 에너지? 어디 있어요?
6: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4: 어머. 아니, 애들이 먹을 케이크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6: 아니, 레디 멜러니.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4: 아니, 애들이 곧 올 텐데 와서 찾으면 어떡해요?
6: 걱정 마요. Don't worry. 애들 건 따로 남겨뒀습니다.
4: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6: 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이가 어떤 매직을 가졌는지 알아냈으니까 됐지 뭐.
4: 뭐가 됐어요?
6: 아, 술자 마시네요.
4: 오늘 가미. 나 그렇게 큰 파도 처음 봐. 진짜.
1: Me too, me too.
3: 어? We forgot to eat the cake.
0: 케이크? 저기 또 있잖아, 케이크.
3: 진짜네? What happened? 누가 먹었잖아.
1: 그러네. 누가 먼저 한 조각 뺏어 먹는 것 같은데?
2: 에너지. 에너지.
3: 응?
2: 혼자 몰래 먹은 거 아니야?
3: 나?
2: 아니야.
3: No, I was with you and you. I was here. 진짜 같이 있었잖아.
1: 맞아, 맞아. 그때 주사위 그냥 퐁 생겼잖아.
2: 그러게. 맞네.

0: Okay, let's hurry up and eat the cake.
1: 맞아 맞아. 아, 누가 톰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2: 아니, 잠깐. 왜? 얘들아. 아,
0: 왜?
2: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확인해 봐야지.
1: 아, 아. 맞다 맞다.
0: But what about the cake?
1: 이따가.
2: 그래, 이따가.
3: 자, 친구들. 매직 E가 있을 때 A, E, R, O, U가 다른 소리로 난다라는 거 기억해.
0: A, A, cake. A, A, cake.
3: I, kite. I, kite. O, O, rope. O, O, rope. A, A, wave. A, A, wave.
4: Good job!
2: Yay!
0: Yippee-dippee, super-duper!
2: We did it! It was so exciting!
0: Yeah.
1: 자, 이제 mm-hmm. 이 에너지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Yeah. 이 왔지! Yeah. 어떤 시간이지?
0: Time to eat a cake!
1: 아니지! It's time to sing a song! Oh. Let's go!
2: Come on!
1: Energy 들킬 뻔 했잖아요.
0: 아, 들키기는요. 오빠 하지 마요. 눈치도 못 채던데요.
3: 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0: 예, 예. 잘 알았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을 좀 합시다.
1: 맞아요. 우리의 할 일. 슈퍼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0: Let's start. There is a big wave at the beach.
3: There's a yummy cake on the table.
0: There is a kite in the sky.
3: The rope came with the wave.

0: 주사위는 대체 왜 들고 온 거예요? 어머.
1: 아, 딱 한 판만 하려고요.
0: 뭐가 딱 한 판이에요? 애들 곧 올 시간인데.
1: 아, 딱 한 판만 합니다. 한 판.
0: 한 판.
1: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주사위 탄지기를 잘했던 거. 어?
2: 왜?
0: 안 돼.
2: Super Duper ABC song!

0: It's the alphabet dice.
1: 어? 오, 정말이네. Why is it here? 여기에 왜 있지?
2: 그러게 이상하네.
0: 어? Look.
3: 챌린지 타임?
2: 어? 이상해. 아무도 주사위를 안 던졌는데 왜 벌칙이 났지?
1: 그러게 말이야. 누가 먼저 던진 거 아닌가?
0: No way. No, no, no, no.
1: 아닌가?
0: 안 던졌잖아.
2: 아, 그래도 벌칙 나왔으니까 벌칙 먼저 하자.
0: No, no, no. Let's throw the dice again.
1: 맞아. 다시 던져보자.
0: Let's throw it.
1: 맞아, 맞아.
0: It's not moving.
2: 아, 거봐. 벌칙 먼저 해야 된다니까.
4: 아래 문장은 5초 안에 5번 말하기.
0: 어?
2: 뭐? 잠깐만. 그러니까 캔을 캔 안에 넣을 수 있니? 뭐 이 말인가?
1: 어? 아, 오. Can you can a can in a can? 5초 안에 이걸 5번 말을 하는구나. It's a tongue twister.
2: 아, tongue twister.
0: Okay, okay. 어? Who wants to try?
2: You.
0: Me?
2: 아, 너 먼저 발견했잖아.
1: Good luck.
0: Okay, okay.
2: 그래.
0: Ready, set, go.
3: Ready, set, go.
0: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2: Energy. 자, 이제 주사위를 던져봐!
0: 어, 오키도키!
3: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0: Whoa!
2: 어, 이번에는 알파벳 A하고 I가 같이 나왔네?
0: 어, 그러게. 왜 그렇지?
5: A, A. A, A.

0: Earth meets Earth.
1: 어?
2: There's nothing here.
1: 어이, 그러게. 왜 아무도 없지? 이쪽으로 온 게 분명해. 잠깐, 소리가 들린다.
0: A, A, A, A.
2: A, A, A, A.
1: 오! 방금 소리가 났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지 소리를 들어보자.
3: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A, A, A, A.
2: A, A, A, A.
3: Catch us if you can.
2: 잡아라!
1: 어? 어, 여기는 오솔길인데?
2: Trail?
3: A, A, A, A. A, A, trail. A, A, trail.
4: Yay!
3: Catch us if you can.
2: Huh? What's that?
1: Aww, 달팽이다. That's right. It is a snail.
3: A, A, A, A.
2: A, A, snail. A, A, snail.
5: 안녕, 난 우체부야.
1: 어? 우체부라고?
5: 그런데 편지에 문제가 생겼어.
1: 네요? 편지에 문제가 생겼어?
3: A, A, A, A.
1: A, A, mail. A, A, mail.
3: It's a mail.
5: 나 늦었어. 빨리 가봐야 돼. 안녕.
1: 어? 저렇게 가면 언제 가? 늦었다며.
5: 이게 빨리 가고 있는 거야.
3: 그게 빨리 가는 거야?
2: Oh no, I should help.
5: 어, 어.
4: 에너지!
6: 우와, 편지다!
1: 와, 다행이야. Super duper energy!
2: Yes, I'm super duper energy!
3: Catch us if you can.
1: 어? 비 오는 거 아니야?
2: Rain?
3: A, A, A, A.
1: A, A, rain. A, A, rain. 어? 비가 점점 많이 와. 어? 우리 우산 없잖아. 빨리 돌아가자.
3: Okay, hurry up.
7: 어, 우리 우체부 달팽이가 정말 고생이 많네요.
8: 그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7: 아, 써에너지 돌아와요. 아, 이번엔 진짜 안 돼요?
9: 아, 안 합니다. 안 해, 그거는 이제. 어?
7: 아, 진짜 뭐 무슨 주사위도 못 걸리면서. 아,
8: 그러니까요.
9: 아니거든요. 잘하거든요.
8: 어머머.
7: 이번에도 던지면서 벌칙이 나왔잖아. 친구들도 봤죠?
9: 아, 자, 자, 친구들. 이제 A와 I 만나면 A 소리가 나는 거 잘 알겠죠, 이제?
7: 이렇게 알파벳들이 만나면 이런 마법이 일어나요.
8: 자, 오니, 오니.
7: 어, 뭐야? 어,
8: 가밍.
9: 온다, 온다.
1: 조금밖에 받지 않아서 다행이야.
10: 맞아, 맞아.
2: Oh, me too. I'm so dry.
10: 자, 우리 찾은 단어들 확인해보자.
8: 오키토키.
10: 자, 친구들. A와 I가 같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내는지 들어봐봐.
2: A, A, trail. A, A, trail.
3: A, A, snail. A, A, snail.
10: A, A, nail. A, A, nail.
3: A, A, rain. A, A, rain.
11: Good job!
4: Yay!
1: We did it!
7: I'm so excited!
10: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신나게 노래 한번 부르볼까?
4: Yay!
8: Yeah, let's do it!
10: Let's sing together!
8: Okay!
4: Sing
8: melody! 친구들 기특하게 잘했죠?
10: 맞아요. 달팽이도 다 좋아주고.
9: 너무 기특하고 좋아. 자, 그럼 우리도 잘해봅시다.
8: 어? 어허, 우리 슈퍼 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2: Let's start!
11: The snail is walking on the trail.
12: The snail delivers mail.
11: The snail hates rain.
12: It's because it can't move fast.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무서워? 무서워!
1: 오늘은 으스스한 냠냠시티.
2: 그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뚜벅 뚜벅 뚜벅.
3: 여기 있었어.
4: 어디가?
5: 레스토랑 문 닫을 준비하라니까 불 끄고 뭐하고 있어?
4: 이건
5: 어서 마무리해!
6: 어서 마무리해! 탄탄! 뭐하는 거야?
4: 이건 악령 들린 핸드폰이야!
6: 으이그,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4: 악령 들렸다니까!
6: 탄탄!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아! 으악! 히어로요크다!
7: 슈퍼제, 지금 도시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6: 응? 어? 냠냠시티 공원이잖아. 탄탄, 어서 출동하자.
7: 공원 근처에 악당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6: 네?

0: 원했어.
1: 야!
0: 나가라고!
1: 너무 귀엽다!
0: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야! 이곳에 레시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레시피스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몬스터가 되면 오싸고삭 대회에서 100번 넘게 우승할 거다! 그런데

0: 여기에 레시 피스톤이.
1: 가보자.
0: 공원이 좀 이상한데 뭔가 무서워. 슈퍼히어로는 무서워하지 않아. 아우 깜짝이야. 슈퍼잭? 슈퍼잭 정신 차려. 슈퍼잭 너 기절했었어?
2: 아니야 난 슈퍼

0: 좋아 좋아, 이제 방해꾼들은 다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레시피스톤을 찾아볼까?
1: 아, 무섭다!
0: 응? 뭐지? 쟤들은 뭐야?
1: 찾았다!
0: 레시피 스톤! 방해꾼들이 아직 남아있었냐?
2: 어? 이게 뭐지?
3: 이 공원에 장난가라!
2: 어? 어? 지금 먹구름이 말했어!
3: 그 돌을 놓고 어서 살았잖아!
1: 탄탄! 이거 봐! 어? 엄청 푹신해!
4: 진짜네.
3: 가자, 가자. 장난치지 마. 난 무서운 먹구름이야.
2: 우와, 아기 꽃이 피었어.
1: 귀여운 먹구름이야.
3: 이것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0: 못 걷어.
1: 휴, 겨우 싸돌렸네.
0: 어, 슈퍼제, 이거 봐. 이 송파 너무 폭신한다.
1: 진짜? 폭신, 폭신.

0: 내 손에 들어왔구나. 레시피 스톤. 잘했다 소파.
1: 저건 우리 레시피 스톤인데.
0: 어떠냐? 내 오싹오싹 장치들이.
2: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픔만 나온다.
3: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0: 아직 덜 무서운 모양이네. 그럼 더 많이 무섭게 해줄게.
2: 아니다, 괜찮아. 조금 무섭긴 했다, 그치?
0: 내 오싹오싹 장치에 최고 파워를 보여주마.
2: 나오고 있는데?
3: 어? 새로운 폭죽인가 봐.
2: 저 불꽃들이 점점 커지는데.
0: 내 오싹오싹 장치를 무시한 대가야.
2: 우리 더 커졌어. 좀 더 빨리 달려.
3: 빨리 빨리. 이러다 따라가 안 되겠어.
2: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봐.
3: 야, 덜컹거리잖아. 조심히 달려.

0: 멈추고 싶은 줄 알아? 너희 때문에 조종기가 고장났잖아! 너희들 슈퍼히어로잖아! 어떻게 좀 해!
1: 어? 어, 레스포스톤!
0: 뭐? 와! 이거 좀

0: 레벨업!
1: 이제 뭐해?
0: 약점을 찾아! 아하! 슈퍼젯 방법을 찾았어!

0: 하고 싶어 제 성공이야.
1: 휴, 다 치웠다. 그래도 공원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2: 공원을 이렇게 만든 녀석은 어디 간 거야?
3: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어떻게 된 거지?
1: 응?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0: 그럴 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2: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0: 아, 너무하잖아.
1: 좋은 생각이군.
3: 드립니다. 제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4: 무슨 일이야?
3: 오빠,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4: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3: 사기 아니거든. 오,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4: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3: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4: 말 다 했어?
3: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5: 다이노 슈트 변신!

0: 붙어라 스카이폴!
1: 파라 스트라이크!
0: 붙어라 윙! 발사!
2: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3: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했더니 축하는커녕 헛꿈꾸지 말라는 거야. 분명 사기일 거래.
2: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역시 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놀랄 준비나 해두라고. 내 노래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2: 우와, 꼭 들어보고 싶어. 오디션 같이 가도 되지? 내가 응원해줄게. 제마, 제마.
3: 이럴 때가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2: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어? 아,
4: 루쇼.
2: 제이민?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4: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2: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는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4: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2: 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3: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2: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5: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3: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5: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잘 봤어요. 귀여운 퀀텀 다이노와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이죠. 봐라, 나랑 같이 춤추자. 준비됐어?
6: 남합니다.
5: 잘 됐군요. 그럼 시작하죠. 무대 앞으로 오세요.
3: 좋아요.
2: 제나, 어? 할 수 있어?
3: 아, 맞다. 여기 내가 만든 거야. 흔들면서 응원해줘.
2: 알았어.
3: 안녕하세요. 전설 사우리오 중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다이노스터 제나예요.

0: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1: 우와! 보라마나 합격이야.
0: 감사합니다. 그 이제 과거는 잊어 하늘을 날아.
2: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0: 시작이야. 날 지켜봐. 내 이름은 제나. 나나나나나 아이돌 스타. 나나나나나
3: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0: 그를 나를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3: 알바!
1: 제나!
0: 제나! 봐라! 봐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1: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너슛 변신! 야! 자! 야! 바라를 돌려줘!
3: 헤이, 도간 떨어뜨려!
1: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0: 아직 안 끝났어.

0: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0: 좋아, 한 번 더.
1: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들려주마.
0: 이게 뭐지?
1: 빠른데? 해보자고. 운파 출력 최대치로 공격!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나는요! 슈퍼! 아이고!
0: 제노! 조금만 더!
1: 제노!
2: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감히 파라를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0: 그래도 파라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1: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0: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1: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응원할게, 제나.
1: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0: 잠깐만, 제나, 그건.
1: 빛나는 바탕 위로 아이도 노래로 마이크 마스를 들을 거야.
0: 그만, 제발.

0: 토네이도보다 강한 우정!
1: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 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0: 토네이도가.
1: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자라죠. 알았지?
2: 루스! 어?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1: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2: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1: 말도 안 돼!
2: 이쪽으로! 빨리!
3: 안 돼! 위험해!
1: 도와줘야 해!
0: 걱정 마! 내가 구할게! 잡았다!
2: 루스!
1: 할아버지!
2: 어디 다친 데는 없니?
1: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오기.
0: 휴, 큰일 날 뻔했어.
1: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3: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어?
1: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0: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1: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0: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1: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2: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0: 좋아. 가자, 아리.
1: 응? 조심해, 얘들아.
0: 아리, 반대쪽을 잡아.
1: 알았어.

0: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1: 얘들아 괜찮아?
2: 괜찮아.
1: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2: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어.
2: 골드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0: 이제 슈퍼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 내가 구해줄게.

0: 이렇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1: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윈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0: 저 공은?
1: 난 슈퍼윈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윈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4: 어? 어? 어?

0: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포기! 섀도우 스킬!

0: 스포츠 흑체컵 액션!
1: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0: 우리가 해냈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1: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2: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1: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4: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2: 내 이름은 슈퍼꽁지.
5: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6: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6: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5: 뭐? 그게 진짜야?
6: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5: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6: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7: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8: 안녕 공지야.
7: 안녕. 안녕 세미.
1: 안녕.
8: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7: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2: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7: 잠깐, 넌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3: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2: 짜잔! 우리 왔어.
7: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2: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1: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7: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1: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8: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2: 지금은 가봐야겠다.
1: 나중에 얘기해줄게.
8: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1: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8: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2: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1: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8: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9: 안녕, 얘들아.
10: 잘 있었어?
2: 그럼, 당연하지.
1: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9: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11: 그러면 월드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2: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1: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8: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응? 어?
7: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3: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7: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3: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7: 우와.
8: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3: 어,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7: 어.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8: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3: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호!
0: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인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2: 안 돼! 그거 내 거야!
5: 마지막이네. 아흠.
2: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5: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2: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5: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5: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2: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5: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2: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5: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2: 아니야. 나는...
5: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2: 잠깐만.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나 좀 꺼내줘.
3: 세미.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윗!
3: 꽁지야! 안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윗! 꽁지야,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어!

0: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1: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2: 나도 도울게.
3: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내가 다닌 중학교는
5: 군남중학교.
4: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강숙현 과학선생님.
4: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5: 음악 70점.
4: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4: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4: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5: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지금까지 했던 일 중...

0: 통해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어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획들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1: 자유의 여신상과 춤을.
2: 소식 들었어?
3: 요새 뜬다는 슈퍼히어로 말이야?
2: 번개 파워 쏜다는?
4: 흥칫뿡! 번개 파워 따위, 내 파워가 더 세거든?
2: 누구?
4: 해적계 슈퍼 울트라 캡슐 악당 이쁜 해적님이시다. 여기 뭐 훔쳐갈 게 없나? 뚱뚱! 목표물 발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생일 선물!
2: 그것만은 절대 안 돼!
4: 도와줘!
1: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꼭 지켜줄 테니까! 번개아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 어딘지 알려줘!
5: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이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미국. 미국이 검색되었습니다.
1: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5: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리한 미국. 여기는 미국의 화려한 도시 뉴욕이에요.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은 건물도 많고 화려한 볼거리에 센트럴파크처럼 커다란 공원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유의 여신상.

0: 아파트 15층 높이에 손가락 한 개가 2m가 넘는답니다. 남자 어른 크기의 손가락. 정말 대단해요. 오른손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왼손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예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우리 닮았나요? 그렇다면 저를 만든 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 Bonjour, 우리예요, 프랑스인. Happy birthday to you. 미국아, 100번째 생일 축하해. 프랑스가 통 크게 쏜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인 셈이죠.
1: 그니까 그 거대한 선물 내가 훔쳐가려고.
2: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해져. 어? 그런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자유 여신상 전망대? 기다려 이빨해줘.
1: 왜? 뭐 왜? 여기다 번개 커버 쏘려고? 쏠 티면 쏘아봐. 자유의 여신상이 아야 해도 좋다면.
0: 자유의 여신상을 다치게 할 순 없지. 그렇다면 와 이봐 이빨했죠? 안 됐지만 넌 반짝이는 금을 놓치게 될 거야. 아마 다른 해적들이 먼저 훔쳐가 버릴 테니까.
1: 금? 어머나 어머나 나 금 좋아하는데. 금 어딨는데?
0: 오른손에 횃불 말이야. 거기 금이 입혀져 있거든.
1: 아, 어떡해 어떡해. 나 금 열대 된 거 어떻게 알고. 딴 녀석이 가져가기 전에 저거부터 먼저 죽여.
0: 지금이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당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도망. 슝.
2: 우와, 자유의 여신상을 지켜냈어.
3: 역시 K-한류 슈퍼히어로.
4: 번개맨 반세.
1: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당해봐라. 진짜를 60초 내로 찾아내지 못하면 이 도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마법을 걸어놨거든.
0: 진짜가 어떤 거지? 다 비슷하게 생겼는가? 아, 도저히 모르겠어.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우리가 도와줄게.
3: 자유의 여신상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6: 일곱 개의 대륙. 힌트 발사.
0: 왕관 이모티콘? 그래, 자유의 여신상 쓰고 있는 왕관. 왕관이 모두 다르게 생겼군. 첫 번째는 왕관에 뿔이 없고, 두 번째는 왕관에 뿔이 세 개, 세 번째는 왕관에 뿔이 일곱 개. 그렇다면 이 중에 진짜는? 일곱 개의 대륙이 숨어있다고 했으니까 왕관의 뿔도 일곱 개. 그렇다면 진짜는 세 번째. 이빨의 적, 너의 마법은 끝났어.
1: 어떻게 알았지? 야호, 그래!
0: 이제 내 차례다. 용기! 지혜!
1: 멈춰!
0: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안녕 번개맨, 미국을 지켜주는 비밀 수호대원을 소개하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I say George, you say Washington. George Washington, 미국 최초, 세계 최초 대통령. 어디서나 최선 다해 노력주의. 어디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미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뉴욕의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팔았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400여 년 전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아메리카를 차지하려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2: 맨해튼을 우리한테 파세요. 유리 구슬이랑 사냥용품을 드릴게요.
3: 맨해튼은 도일섬인데 왜 사려고 하지? 가져가세요.
1: 맨해튼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돌섬이란 뜻이에요. 원주민들은 당시 가치로 단돈 24달러 정도의 맨해튼을 판 적이 있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할리우드예요. 우와, 영화에서 본 주인공들이 막 돌아다니네? 어? 어디서 많이 보던... 헉! 이빨 해적?
4: 뭐? 왜? 뭐? 난 영화 좀 출연하면 안 돼? 악당에게 캐스팅되고 말 거야. 나 연기 엄청 잘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1: 올해 최고의 연기, 권기민.
5: 올해 최악의 연기, 이빨 해적.
0: 미국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또 만나요, 친구들.

0: 박지원의 환경.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번개. 시간 여행 로마 제국. 불꽃 튀는 결투. 부유하는 맹수들. 폭발하는 도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건은 어느 악당의 쇼핑으로부터 시작된다.
1: 나 해적 쇼핑몰에서 마법시계 샀거든. 지금부터 써볼까 하는데. 목소리부터 좀 깔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시간이여, 거꾸로 돌아라. 막 돌아라, 거꾸로 막.
0: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
2: 안 돼. 도와줘.
3: 번개맨.
4: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도와줄 테니까. 번개맨의 시간도 거꾸로 가고 있어. 번개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5: 번개맨,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은?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4: 2000년 전 로마 제국?

0: 드디어 오늘이지? 새 경기장 오픈하는 날 말이야.
1: 완전 기대돼. 티투스 황제님 최고 최고.
2: 헐, 저 파란 사람 뭐야?
3: 야야, 늦겠다. 어서 콜로세움으로 돌아가자고.
4: 아니, 요즘 대세 번개맨을 모르다니. 아, 여기 2000년 전이지? 그렇다면 오늘이 콜로세움이 만들어진 날? 와, 굉장해. 2000년 전 로마에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있었다니. 어? 이빨 스타그램? 잠깐만. 그럼 이빨 해적이 이탈리아의 보물 콜로세움을 차지하시겠다? 갑자기 시간여행을 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군. 이빨 해적, 기다려라. 콜로세움은 번개맨이 지킨다. 번개 이동!
5: 여기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에요. 검투사들의 결투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답니다. 두둥! 티투스 황제예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콜로세움 건설이 아들인 티투스 황제 때 완성!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검투사들의 불꽃 튀는 결투에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답니다. 때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맹수들에 맞서 싸우는 검투사들에게 관중들은 더욱 열광하지요. 관중들의 함성이 높아지면 황제의 인기도 쑥쑥 올라가요. 로마 시민에게 황제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고 로마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환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콜로세움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검투사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지만 지금의 아이돌 스타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답니다. 엄청난 거인 검투사가 등장했어요. 이빨 해적?
6: 이빨 해적 검투사 필살기! 좀비 해적 입냄새!
4: 안돼, 이빨 해적! 여기까지 와서도 말썽이라니.
6: 또 번개맨! 안되긴 뭐가 안돼!
4: 이빨 해적, 내가 이빨 해적을 위해 아주 재밌는 걸 준비했어.
6: 재밌는 거?
4: 잠시만 기다려. 번개 파워!
6: 또 속였네. 미워 번개맨. 내 입냄새가 꽃향기로 바뀌더니. 이빨에 젖히면 확 바꾸김. 자존심 싸게.
4: 어때 이빨 해적,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겠지? 너의 운명은 로마 황제의 손에 맡기겠어. 잘 봐둬.
6: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4: 로마 제국에선 황제가 엄지를 이렇게 세우면서 살고 이렇게 내리면 끝이지. 오, 티투스 황제야. 콜로세움을 차지하려는 악당 이빨 해적의 운명은? 이빨 해적, 넌 끝났어. 번개 이빨음!

0: 번개맨 헤맸군요. 하지만 검투사들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 경기장이 물바다가 됐어요. 홍수라도 난 걸까요? 이번엔 해상전투가 벌어질 차례예요. 바다처럼 만든 인공호수에 배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수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인공호수까지 만들었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정말 굉장하죠?
1: 이렇게 굉장한 로마 제국은 바로 우리 황제들이 탓이었지. 지금부터 로마의 비밀 수호대 황제들의 뮤지컬이 시작된다. 뭐해? 로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다들 박수쳐!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콜로세움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2000년 전엔 콜로세움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콜로세움의 엘리베이터예요. 노예들이 승강장치를 돌리면 밧줄이 돌아가고 지하에 있던 검투사가 무대 위로 짜잔! 마법처럼 등장하는 검투사의 등장에 관중들의 열기는 더욱 핫! 뜨거워졌답니다.
2: 아, 2000년 전 로마 정말 대단해. 그나저나 이빨 해적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빨리 타임슬립 마법을 풀어야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어? 이빨 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3: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지? 이왕 온 김에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서 망신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겠어. 아 맞다, 홈페이지에 좋은 물건이 많다던데 쇼핑부터 해볼까?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시간을 거꾸로, 폼페이로 타임슬립.
2: 폼페이로 타임슬립? 번개아이, 이빨 해적기관 폼페이는 어디지?
1: 이빨 해적기관 폼페이 검색되었습니다. 서기 79년, 서기 79년. 헉! 위험해요, 번개맨. 폼페이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폭발한다고요.
2: 뭐? 폭발?
4: 폼페이로 간 번개맨과 이빨 해적.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타임슬립 두 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0: 비밀 속에 번개나.
1: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0: 8.9점.
1: 9.9점.
0: 10점, 100점이요.
3: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4: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5: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피었다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오늘은 뭘 하지? 어? 2차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1: 어? 아편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
0: 어, 나쁜 건데?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4: 시간을 달리는 2차 아편 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이야기. 1856년.
1: 또 왔네.
5: 안녕하세요.
6: 잘들 있었어?
5: 네.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빨리 해야겠네.
4: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먼저. 오! 7칸.
3: 야, 아주 봐도 신기해.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7: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2: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4: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과 청나라는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1: 또 전쟁을 해요?
6: 영국이 우리 청나라랑 아편 전쟁을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8: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9: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8: 청나라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면서까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0: 있었지?
1: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2: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0: 아주 좋은 거 싸게 해드리지요.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급속히 퍼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적자를 보게 됐어.
3: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0: 결국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해버렸고 이 일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어서 항구 4개를 더 열게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무역을 간섭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영국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
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무역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오?
5: 그게 항구를 4개밖에 더 못 열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6: 거기다 평민들까지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차를 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랬어. 아편 전쟁 이후 차값이 싸지는 바람에 영국의 노동자들까지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
7: 아, 차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린다.
8: 이 좋은 걸 여태 부자들이랑 귀족들만 마셨다니.
9: 난 이제 차 없으면 못 살아.
0: 이러니 영국은 차를 더 많이 수입해야만 했지. 그런데다가 아편 전쟁 이후로
4: 아편을 안 사고 본인들이 재배해서 핀다고요?
10: 예, 지난번 전쟁 때문에 아편법이 더 강해지고 영국 건 쓰지도 사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핀답니다.
11: 이러다 차만 잔뜩 수입하고 우리 영국만 또 적자 난 거 아닙니까?
4: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6: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12: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거 뭐 없을까요?
0: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광저우 항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13: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4: 입에 허가되지 않은 해적선이잖아.
13: 아냐아냐, 이거 영국 배, 잉글랜드 시프.
4: 영국 배는 무슨, 주인이 청나라 사람인데 영국 국기만 달면 누가 속을 줄 알아?
13: 아니 영국 배 맞다 해. 맞지? 영국 배 맞아.
4: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
13: 아니
0: 그랬지. 당시 해적선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영국 국기를 달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때 단속하던 청나라 군사가 영국 국기를 건드린 게 문제가 됐어.
4: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11: 이거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4: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6: 근데 그 배가 우리 영국의 배가 아니랍니다.
4: 뭐? 우리 배가 아니래? 아니지, 그래도 우리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렸잖아.
14: 그럼 바로 전쟁이죠.
4: 그렇지.
0: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영국은 전쟁 자금 문제로 의회를 열었는데.
6: 부끄러운 일은 한 번이면 됐어. 그만합시다.
4: 부끄러운 게 뭐가 됐어요? 우리 영국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14: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지만 이번엔 아니요.
6: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4: 우리 배든 아니든 전쟁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0: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영국 총리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15: 영국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6: 맞습니다. 거기다 청나라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15: 내 말이 전쟁한다고 해!
0: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아편 전쟁이야.
16: 아, 정답!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이 청나라와 또 한 번 하게 되는 전쟁은
17: 2차 아편 전쟁!
16: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국기 훼손을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속셈은 청나라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

0: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0: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3: 뭐? 개혁운동이요?
4: 일단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러자 청나라 황실에서도 대처를 했지.
5: 아유, 왜 자꾸 쳐들어와. 이번엔 프랑스도 같이 온다며.
6: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5: 이런,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막아! 예.
4: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은 광저우를 점령해 불도 지르고 약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수도인 베이징 근처 텐진까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5: 벌써 텐진까지 왔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6: 빨리 조약 맺으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게.
5: 나라 빼앗기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 조약 맺자.
2: 예.
4: 결국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편까지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고 말았어.
5: 그러자.
7: 태야, 이 조약은 우리 청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5: 그치? 이거 너무한 거지. 전쟁은 지들이 다 일으켜놓고 우리더러 배상금 다 내라고 하고.
2: 아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5: 나 이 조약 인정 못해. 죽어도 못해!
8: 맞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조약 다시 맺어야 합니다.
4: 이렇게 청나라가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수도인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와 유적들과 궁전들을 불태우고 약탈을 했어.
5: 발포!

0: 이렇게 수도인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야. 결국 청나라는 베이징에서 텐진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유럽 강국들에게 반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돼버렸지. 그러자 청나라 관리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아편전쟁에서 진 건 군사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군대와 무기,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니, 서양 걸 배운다고요?
1: 가만히 앉아서 또 서양 세력에게 당할 순 없어.
2: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부터 세워보자고 말씀드려봅시다.
1: 그럽시다. 갑시다.
0: 그랬지.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기계와 기술을 사오는 한편 군사 교육을 받게 했어.
2: 자, 이제부터 이 서양식 무기로 우리 청나라가 왜 세상의 중심인지 보여주거라.
4: 예, 더 이상 서양 것들이 우리 청나라를 무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서양 무기로 서양을 확실히 치겠습니다.
0: 이렇게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지.
5: 아, 정답!
6: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개혁운동은
5: 양무운동!
6: 네, 정답입니다. 예!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청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변법 자강운동 등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7: 운영했다. 잘들 있어. 이제 진짜 간다.
8: 안녕하세요.
6: 네, 오늘 어땠나요?
8: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9: 저도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날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0: 얘들아, 더우니까 수박 먹기 얼른 내려와.
7: 수박! 아유, 화채! 같이 가요! 아, 같이 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형아, 오늘은 뭐 할까? 오? 제국주의 충돌?
1: 충돌? 무슨 일이 일어나나?
0: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의 충돌 이야기. 1914년.
4: 전쟁이 터졌답니다.
5: 전쟁이라고요?
4: 예, 예.
6: 빨리 알리라고.
7: 그래서 빨리 갔어.
5: 왔네.
8: 안녕하세요.
9: 연기리 승환이 안녕.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0: 아저씨들,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감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11: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2: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0: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아시아에서요?
1: 그럼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2: 17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공장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남아도는 제품을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어.
3: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4: 오, 해봅시다.
2: 이렇게 영국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영토와 부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지. 제국주의 정책으로 영국이 점점 부강해지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식민지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영국과 프랑스, 청나라가 벌인 2차 아편 전쟁 때 러시아가 청나라의 연해주를 차지하는 일이 생긴 거야. 러시아는 아시아를 장악할 욕심이 있었거든.
5: 만주부터 먹고 아시아를 장악해야겠어.
6: 그러려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자꾸 조선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5: 뭐? 에이럴. 그럼 안 되지.
2: 그랬지. 당시 조선은 청과 일본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7: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2: 이렇게 해서 조선은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했어. 이 소식을 영국이 알게 된 거야.
8: 저 폐하, 러시아와 조선이 비밀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9: 러시아가 조선이랑요? 이런, 러시아가 또 남아 정책을 하겠다 이거군요.
8: 저 그리고 이 러시아가 조선에 항구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9: 막으세요! 러시아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2: 이렇게 영국은 러시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며 조선 남쪽 해안에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었지. 그러다 1894년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싶어했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청이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10: 청나라도 이겼으니 이제 러시아만 떼어내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다!
6: 러시아와 전쟁 준비할까요?
10: 그걸 말이라고 하나?
11: 폐하,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12: 심상치 않아 봤자지. 아시아는 우리가 장악할 거야. 어디 섬나라 따위가 까불고 있어.
2: 이렇게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곧 전쟁이라도 벌일 것 같은 상황이었어.
8: 저 폐하,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5: 그래요? 예. 일본이 러시아만 이겨준다면 우린 손 안 대고 고프는 거 아닙니까?
8: 그렇긴 한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5: 그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세요.
2: 이렇게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기로 했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전쟁을 벌였지.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지.
7: 일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오?
13: 청나라와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했고 영국 또한 일본의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사옵니다.
7: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지켜야 합니다.
2: 그런데 그만!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과 비밀 조약을 맺었었더라고!
1: 영국도 인정했으니 이제 미국도 조선에서 손을 떼신 것이 어떻겠어?
14: 좋소. 대신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갖는 거.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선은 일본 마음대로 하시오.
1: 좋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2: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이 일본에 패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따라 일본 편에 서는 바람에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
15: 아시아에서 우리 일본이 최강입니다.
16: 그렇지. 이제 아시아에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조선도 먹었으니 만주, 중국 싹 다 먹어버려!
2: 예! 이렇게 제...

0: 제국주의 나라였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며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발판을 만들었고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 전쟁에 뛰어들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1: 아, 정답!
2: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은 나라는
1: 일본!
2: 네, 정답입니다. 예!
3: 아휴, 너희들 왜 속상해?
1: 조선이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2: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서구 열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는데요. 일본의 전쟁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군사나 성노예로 희생시키는 등 제국주의적 만행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3: 우리 유럽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네.
1: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4: 아휴, 잘못을 알면 사과를 해야지. 저런.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엔 제가 잘해볼게요.
6: 오, 여섯 잔.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2: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 전쟁이 일어나요?
3: 다들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잖아. 이때 작은 나라인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지.
8: 감히 조그만 벨기에 따위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당장 다시 빼앗아 오시오!
3: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프랑스랑 벨기에가 반대를 한 거야.
8: 그런 게 어딨어! 이럴 거면 전쟁해!
3: 이러다가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 그런데 뒤늦게 제국주의에 뛰어든 비렐름 2세가 다스리는 독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8: 와, 이게 뭐야!
7: 우리 독일은 아프리카에 변변한 땅도 없고. 안 되겠어. 모로코라도 가져와야지.
9: 태야, 거긴 프랑스가 이미 깃발을 꽂아서 안 될 텐데요.
8: 으아! 깃발은 무슨 깃발이야!
7: 그냥 아무나 힘센 나라가 먹으면 되는 거야. 프랑스 쫓아내고 모로코 가져와!
9: 아, 예, 네.
3: 이렇게 독일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모로코를 차지할 야욕을 드러내자
1: 모로코를 독일이요? 왜? 제정신인가? 모로코는 우리가 이미 차지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10: 이 독일의 군사력이 세다고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1: 이건 안 되겠어. 영국이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3: 프랑스는 급하게 영국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자 독일은 할 수 없이 물러섰지. 하지만
7: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와,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9: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좀...
8: 늦게 먹어야 되지!
7: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3: 그래서 당시 군사력이 막강했던 독일은 식민지 경쟁에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만!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야. 이 소식으로 온 유럽이 술렁이고 있었는데
7: 드디어 전쟁할 기회가 왔다.
9: 전쟁?
7: 일단 오스트리아한테 우리가 밀어준다고 하고 세르비아랑 전쟁하라고 해.
10: 아니, 그러면 세르비아랑 같은 민족인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7: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온 유럽이 전쟁을 해야 우리가 판을 뒤집고 식민지를 뺏어오지!

0: 이렇게 독일의 빌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를 부추겼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야.
1: 아, 정답!
2: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전쟁은
1: 1차 세계대전!
2: 네, 정답입니다. 예! 제국주의 나라들의 충돌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졌는데요. 탱크, 잠수함, 전투기, 독가스 등 신무기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1: 아유, 어떡해.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어, 문 열렸다. 어. 얘들아, 안녕.
1: 잘 들었어. 다음에 꼭 만나자. 약속. 아우, 머리야.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저도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4: 얘들아, 시원한.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Let's try.
1: Oh, the wheels on Elmo's trike go round.

how four pairs of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나 땀났다.
1: 오구, 그랬어? 자, 어서 땀 닦아.
0: 안 나면 놀이터에서 더 실컷 뛰어놀 수 있는데 땀 안 났으면 좋겠다.
1: 뭐? 땀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그럼 안 돼.
0: 왜?
1: 호떡이도 할아버지가 땀 안 나면 큰일 난다고 들려주셨던 동화 기억 안 나?
0: 땀 안 나면 큰일 난다고 들려주셨던 그 동화?
1: 어!
0: 기억 안 나.
1: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0: 좋아 좋아.

0: 마시면 절대 땀이 안 나고 더위도 안 탄다며 땀 안 나 물약을 파는 약장수가 있었어.
1: 아유, 저거 하나 먹는다고 땀 안 나겠어.
2: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0: 사람들이 의심하자 직접 약을 먹고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 약을 먹고 땀이 안 나는 달인이 된 아저씨는
3: 이걸 먹으면 달인도 어쩔 수 없어.
0: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어도 신기하게 정말 땀이 안 났어.
1: 아니, 저 한 시간 동안 뛰었는데도 저 땀 한 방울 안 났네.
2: 에이, 원래 땀이 안 나는 체질인가 보지. 그래요.
0: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심하자 이번엔

0: 지금까지 약과였다. 자, 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땀이 절대 안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이걸 묶기 알았지?
2: 이거 묶기 많이 된 거.
3: 아주 아주 두꺼운 패딩을 입고 뛰었어. 이번에도 뛰고 또 뛰었지만.
4: 아니 진짜 땀 한 방울도 안 나네.
5: 그걸 어떻게 알아? 응? 발바닥에 땀이 났는지 엉덩이에 땀이 났는지 내가 옷을 벗겨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1: 이게 아니야.
3: 사람들이 의심을 멈추지 않자 흑기야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뛰었어.
0: 불 앞에서 뛰어놓다니 절대 나지 않는 땀 한 방울이
4: 이야 진짜로 땀이 안 나는겨?
1: 진짜 땀이 안 나.
4: 야 교장님 그래. 와, 와, 와 땀이 하나도
0: 안 나. 오늘만 특가로 30명에 1,000원 해드립니다.
4: 1,000원?
3: 그렇게 아무리 더워도 땀이 나지 않던 달인 아저씨는 그만.
6: 어머나 600원 넘으면 더워.
4: 왜?
3: 열이 펄펄 나 쓰러지고 말았어.
7: 왜?
3: 아 그거야 땀이 안 나니까 열이 펄펄 나서 그렇지.
7: 아니 땀이 안 나면 왜 열이 펄펄 나는 건데? 왜? 왜?
3: 아니 그게 그러니까 땀이 안 나면 그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기심 딱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땀딱지. 땀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8: 땀샘.
3: 땀샘. 근데 누구세요?
8: 난 달인의 몸에 있는 땀샘 소방관이란다.
3: 땀샘
7: 소방관?
8: 지금부터 몸속에서의 내 임무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땀샘.
3: 땀샘.
8: 평소 나의 임무는 땀을 모으는 것. 땀을 어떻게 모으느냐고? 혈장!
9: 어!
8: 무거운데 그물 나한테 주고 가.
9: 안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고마워. 그런데 노폐물이 좀 섞여 있는데 괜찮아?
8: 괜찮아. 고마워.
9: 우와, 내가 더 고마워. 또 필요하면 말하라고.
8: 수고.
9: 수고.
8: 이렇게 난 피 속의 수분을 모아 땀 탱크에 저장해 놓지.
3: 아, 근데 땀은 왜 모아 놓는 거예요?
7: 왜 모아 놓는 거예요? 왜요?
8: 그건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지.
7: 중요할 때요?
8: 뭐냐면
10: 어우. 누나, 오늘 되게 덥네.
9: 아, 진짜 덥다, 더워. 아, 진짜 이러다 통굴 되는 거 아니야? 땀샘 소방관!
8: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9: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긴급상황 발동이야. 체온을 낮춰!
8: 네, 알겠습니다. 땀샘 작동! 땀 발사!
9: 성공이야. 체온이 내려갔어. 땀샘 소방관.
8: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9: 굿, 굿. 훌륭하게 잘해줬네.
8: 감사합니다, 네네님. 앞으로도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난 몸에 체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7: 그런데 땀이 나오면 왜 체온이 내려가요? 왜요?
8: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게 사람의 피부다. 땀샘에서 땀을 내보내면 이렇게 땀구멍으로 땀이 나오지.
11: 어우.
8: 피부에 나온 땀이 날아가며 몸의 열기를 빼앗아가지.
3: 아, 그래서 땀이 식으면 춥게 느껴지는 거구나.
7: 그렇구나. 어, 가만. 응? 이상하다. 다리는 땀 안 나 드링크를 먹어서 땀이 안 나는데. 어,
3: 맞아. 근데 좀 아까 왜 땀이 났지?
8: 무슨 소리? 세상에 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약을 팔려고 다리 내 몸에 온통 분을 발라서.
6: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1: 에이, 이 정도는 해야 돼.
8: 이렇게 모든 땀구멍을 막은 거라고. 그래서 땀이 밖으로 못 나온 거야. 왜 이래? 왜 땀이 안 나가지?
12: 땀샘 소방관.
8: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12: 나 진짜 두 번 말하기 싫어. 나 진짜 너무 덥다고 했지. 제발 체온 좀 내려달라고. 체온 좀 낮춰달라고.
8: 네, 지금 열심히 쏘고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땀을 밖으로 못 내보내자
12: 나 정말
8: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12: 덥다고.
8: 네네님, 네네님, 네네님. 결국 열이 펄펄 나 쓰러지게 된 거지. 땀이 나와야 체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7: 아, 더울 때 땀이 나야 체온이 내려가는 거구나.
3: 그래, 이제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7: 응, 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어.
3: 그래, 그래, 우리 땀돌이.
7: 근데 누나, 어? 다리는 어떻게 됐어? 설마 체온이 안 내려가서?
3: 아니야, 다행히 깨어났다고 해. 그 후로는 분을 절대 바르지 않았어. 그리고 약을 팔지 않고 공연을 했대.
1: 내지!
7: 그렇구나. 누나, 응? 나 그럼 이제 땀딱지 주는 거야?
3: 물론이지. 혼자 잘 맞추면.
7: 아이, 진짜. 알았어, 또 내봐. 자신 있다고.
3: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추워 계속해볼까? 땀이나 오면
1: 증발을 하지.
0: 땀 증발하면
1: 체온이 내려가.
0: 더울 때 땀나야
1: 체온이 내려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제대로 못 잤어.
1: 그러니까 완전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0: 와, 집이 무너져? 말도 안 돼. 태풍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어떻게 집이 무너지냐.
1: 그럴 수 있거든. 너 태풍 때문에 날아간 해적선 이야기 기억 안 나?
0: 어? 해적들이 타고 다니는 그 해적선?
1: 아!
0: 그건...
1: 아이고. 해적들 괜찮냐고 걱정할 땐 언제고 그새 또 기억을 못하는 거야?
0: 미안 미안 미안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그래,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뭐 어렵다고.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최고야 최고.

0: 일어나 따라잡을 수도 있어.
1: 야, 아예, 야, 넌 왜 저기 대원미를 안 그래?
2: 대장, 어떡해요?
3: 이대로 가다가 태풍에게 금방 따라잡힐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배를 돌려.
1: 예?
3: 못 따라잡아. 태풍을 향해 배를 돌려.
2: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3: 어디?
2: 막아.
3: 너희들이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2: 아,

0: 해적선은 뱃머리를 돌린 후 태풍을 향해 돌진했고 곧 태풍 속으로 사라졌어.
1: 바람이 멈췄어요.
2: 비도 안 오고
1: 파도도 그쳤네.
3: 누가 나 좀 도와주겠니?
1: 아이 대단해.
4: 하나 둘 셋.
5: 고맙다.
1: 대장 태풍이 없어졌어요.
5: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태풍의 눈이다.
4: 태풍의 눈?
5: 자 저기 봐라. 저기 구름에 벽이 있지. 저 구름 너머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비도 계속 내리고 있지.
1: 그러면 계속 태풍의 눈 안에 있어야겠네요?
5: 그렇지. 태풍의 속도와 맞춰서 이동하면 되는 거야. 이런 나의 대단한 생각도 모르고 너희들은 날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1: 대장님! 근데 태풍이 우리 배보다 더 빠르지 않았어요?
5: 그렇지.
1: 그러면 어떻게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5: 못 움직이겠지?
1: 그러면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5: 맞네.
0: 태풍의 눈을 벗어난 해적선은 너무나 강한 태풍 때문에 하늘 위로 떠오르더니 결국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6: 해적선이 날아가 버린다니 태풍 정말 세구나.
0: 그렇다니까. 태풍이 바다에서 땅으로 날아오면 진짜 무너뜨려. 장난 아니야.
6: 무서워. 근데 누나, 태풍은 갑자기 왜 생기는 거야? 태풍이 갑자기 왜 생기는 거냐고. 왜?
0: 태풍이 왜 생기냐면 왜 생겨? 겨자, 참을쇠, 쇠붓을.
6: 뭐야? 갑자기 왜 끝말잇기를 해?
0: 잘 모르니까 그렇지.
6: 지금 그럼 물어보자.
0: 자 그럼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태풍 딱지. 태풍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우와 누구세요?
0: 나는야 귀엽긴 하지.
6: 대핵.
0: 하지만 난 사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6: 맞아요. 해적선도 날린.
0: 맞아. 해적선도 날린. 아하 태풍이다. 근데 태풍은 어디서 왜 생기는 거예요? 보통 난 아주 뜨거운 바다에서 생겨. 슈슈 구름 놀이터로 갈 공기를 소리 질러 세이프. 뜨거운 바다에서는 수직으로 길다란 구름 놀이터가 잘 만들어져.
7: 나 저거 탈래.
0: 잠깐 구름 놀이터는 밑에서부터 타야 해.
7: 밑에서부터?
0: 뜨거운 바다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열은 구름 놀이터에 놀러온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내.

0: 아래 부분에 공기가 줄어들어 생긴 자리로 주변에 있던 공기 친구들이 찾아와
1: 다음 친구 탑승하실게요.
2: 우와, 잠시만요. 기다렸죠.
0: 어서 들어가세요.
1: 자, 쭉쭉 올라갑니다. 구름 놀이터로 쭉쭉 출발.
0: 이렇게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바람이 생기지.
2: 그런데 태풍은 그냥 구름이 아니잖아요.
1: 그렇지. 빙글빙글 돌아야 태풍이지.
3: 그럼 어떻게 해야 도는데요?
0: 빙글빙글 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구야.
3: 지구요?
0: 우주에서 본 지구는 공처럼 둥글게 생겼어. 그리고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돌고 있지. 마치 팽이처럼 말이야.
3: 가자! 구름 놀이터로!
0: 그래서 공기의 움직임, 즉 바람이 직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휘는 거지.
2: 위로 위로!
0: 이걸 계속 반복하면 구름 놀이터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
3: 그럼 이제 태풍이 된 거예요?
0: 아직 아니야. 태풍이 되려면 공기가 아주 빨리 움직여야 해.
2: 얼마나 빨리요?
0: 초속 17m. 그러니까 1초에 17m를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3: 우와!
0: 이렇게 빠른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나 태풍이를 무서워하는 거라고.
3: 아참, 아까 해적선이 태풍의 눈에 들어갔었는데 태풍의 눈이 뭐예요?
0: 아, 그게 뭐냐면 태풍의 눈은 태풍의 중심 부분을 말해. 구름 놀이터에 위로 올라온 공기들이 가운데로 모여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2: 얘들아, 모여봐!
4: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3: 재밌겠다!
5: 하나, 둘, 셋,
2: 내려간다!
0: 이곳은 내려가는 힘이 약해서 바람도 약하게 불고.
6: 여기는 태풍의 눈이다.
0: 마치 태풍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
1: 이제 태풍에 대해서 좀 알겠어?
7: 네, 정말 신기해요.
0: 실제 태풍은 나처럼 귀엽지 않고 무시무시하니까 태풍이 올 때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조심해야 해. 알았지?
3: 네, 조심할게요. 우와, 나 이제 태풍 박사가 된 것 같아.
2: 우와, 우리 호떡이 열심히 들었구나.
3: 근데 누나, 해적들은 어떻게 됐어?
2: 해적들이 어떻게 됐냐면,
8: 근데 여기가 어디야?
2: 태풍 때문에 날아간 해적선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
9: 일어나 봐.
8: 대장님, 우리 무인도에 떨어졌나 봐요.
10: 무인도? 참, 내 범을 치다. 범을 치다.
8: 대장님, 범을 치다 있는 석상이랑 저거랑 닮은 것 같아요.

0: 해적들이 보물 상자를 열었는데
1: 웬 종이야?
2: 아니, 왜 또 종이가?
3: 아이, 아, 이것도 보물지도잖아!
2: 보물지도! 보물지도는 이제 그만!
0: 상자 안에 또 다른 보물지도가 있었던 거야!
4: 보물지도는 찾은 보물상자 안에 또 보물지도가 있었네!
0: 그러니까 난 해적들이 언젠가 보물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
4: 맞아 맞아. 누나 이제 태풍 딱지 주시면 안 될까요?
0: 노래 잘하면 줄게.
4: 우와, 역시 우리 누난 최고야 최고.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50을 위한 심리 처방전. 모든 처방전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원래 힘든 시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유명한 본인의 신곡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때 단테의 나이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생의 정확히 절반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몇 살 정도나 될까요? 한 50살? 50대가 인생의 중간 지점인 겁니다. 8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인생 중반쯤에 와서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대가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이 정도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물학을 말씀드릴게요.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여성들은 흔히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죠.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남자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몸의 변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운 빠지고 근력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신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실은 그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정도면 나 기분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종착지에 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좀 주니까 세로토닌은 아직 몸 안에 좀 남아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랐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뇌의 화학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의 뇌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은 아닌데 살짝 떨어지면 그냥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남자들의 경우 부인들이 그러죠. 저 인간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좀 게을러졌어. 자꾸 늘어져 있네. 근데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면 습관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요. 정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다고 해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그리고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이 가기 전에 꿈꾸다가 깨니까 나는 밤새도록 꿈만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기가 생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나이 50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중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 얘기만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중간에 삼중고에

시대를 만난 거죠. 사실은 몸만 좀 약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의 운동 속도 조절하고 살살 맞춰서 살면 되니까. 문제는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트리플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위상 변화가 달라져요. 40대까지는요, 커리어가 쭉 올라갑니다. 50대가 되면 멈추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충 날짜 채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후배들이, 제 아래 직급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었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게 내가 더 좋을 거라고.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독립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혼하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큰 소리 치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허감은 그냥 아쉬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뜬금없이 TV나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 또 어린 강아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요. 내 자식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괜히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쉬움이고 그리움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 파도는 뭘까요?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위로는요, 아직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의료가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다 돼가는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도 서른이 다 돼가지만 또는 스무 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부모를 온전히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자녀들이 그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겐 기대하지 않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얘기는 함자를 보시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사축이는요, 이제 슬슬 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잎사귀는 떨어지고 꽃은 이미 졌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쩌면 50대에 맞는 이 곤란한 시기는 사축이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50대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7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할 일은요, 생산성이냐 또는 침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바닥을 기다가 쇼파 잡고 내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학교만

뭔가도 좋아했죠. 근데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해야 칭찬받았고요. 더 나이 먹으면 직장 좋은 데 가야 칭찬받았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돈 잘 벌어와야 칭찬받았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되다가 그냥 끝날까? 이런 물음이 50대에 사는 분들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요새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대치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좀 누구랑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냐? 제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의사는 되게 많잖아요.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이 기관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10대의 사춘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거를 처음 묻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50대에는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요. 약간의 환상과 과장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살죠. 하지만 중년기 50대에는요. 그러지 못해요.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경제, 사회. 더 현실적인 거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거를 훨씬 더 철저하게 계산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이걸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게 46세래요. 이제 딱 50대 직전이죠. 아마 그 당시 46대면 50대보다 넘었을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한 건 무려 82세였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건 57세였고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건 7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아쉬라마라고 부릅니다. 학생기, 가주기를 거쳐서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임서기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는 유행기로 접어들죠. 그 중에서 50대는 임서기, 이제 내가 활개치고 살던 세상에서 손을 띄고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낯섭니다. 외로워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시기. 이것은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50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 느끼는 감정 중에 우울함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께 신경안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안과도 들어봤고 이 신경과도 들어봤는데 신경안과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신경안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눈이 불편한데 안과에 갔을 때 눈은 정상입니다. 눈은 문제가 없네요. 또 때로는 원인 모르게 충혈도 없고 눈곱도 없는데 계속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불편할 때 아니면은 사물이 둘러 보일 때 이럴 때 한번 신경안과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진이죠. 모나리자.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저는 모나리자를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자꾸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보이나요? 아름다운 미소인가요? 저는 눈과 손에 이상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눈을 보시면은 이 황색종이라고 해서 안쪽 모서리에 작은 점이 있고요. 손에는 뭔가 볼록 튀어나온 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 황색종, 그다음에 손에 있는 것은 지방종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모나리자는 굉장한 심한 고지혈증을 앓았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나요? 이처럼 우리가 전신의 이상이 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꾸로 환자분들이 선생님 눈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왔을 때 제가 그 눈의 이상을 보고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때로는 암 이런 중대한 이상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탐정처럼 설명이 안 되는 눈과 시각 증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뇌 전신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경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도대체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도대체 신경안과 클리닉에 가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 안 되는 시력과 시야 이상. 두 번째로는 사물이 둘러 보이는 복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XYZ. 그 밖에 나머지 이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눈에

불편이 있어서 안과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눈은 정상이네요, 망막은 정상이네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안과에 신경안과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시력 시야는 어떤 이상이 있을까요? 제 실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환자분은 뭔가 침침한 것 같아서 안과에 갔는데 시력도 정상이었고요, 또 안압도 정상, 또 망막도 문제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눈은 다 정상인 것 같은데요, 아마 눈이 건조해서 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인공 눈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이 불편하신 거죠. 저한테 와서 보니까 환자분은 분명히 눈은 다 정상이셨습니다. 근데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시야의 반쪽, 양쪽, 가쪽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뇌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시신경에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눈은 정상이었지만은 눈에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생긴 불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복시가 있을 때도 신경외과에 오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졸중이 있거나 그럴 때에 눈을 움직이는 뇌의 중추가 침범되는 경우에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맥류, 동맥류는 터지면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 이런 동맥류가 있을 때 그것들이 눈을 움직이는 신경을 눌러서 우리가 복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과에 왔을 때눈 자체는 정상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뇌에 문제가 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설명이 안 되는 XYZ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자꾸 눈꺼풀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얼굴 한쪽이 자꾸 움찔움찔 거려요. 이런 증상. 아니면 선생님 뭔가 가끔 환각이 보여요. 뭔가 분명히 실재하지 않는데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 작은 점들이 떠다니는데 분명히 안과에서 눈은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각 증상인데 역시 이런 것들이 오셨을 때도 신경안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께서는 시력도 좋아서 글도 잘 보이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보호자분께서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글씨를 잘못 읽는다. 우리 엘리베이터 가면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 숫자는 작은 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연결된 숫자를 볼 때는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시력은 괜찮은데 어떻게 그런 점들로 연결된 숫자를 못 보시는 걸까요? 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안과에 갔지만은 답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찬장에서 쿠키를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의자를 밟고 서 있죠. 넘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들한테 이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복합적으로 합니다. 아이가 쿠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넘어질 것 같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주부가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흘러서 저거 빨리 잠궈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시린증이라는 부분인데요. 뇌에 두정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각 정보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편적으로 아이가 쿠키를 잡고 있어요. 의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눈의 이상이긴 한데요. 결국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에서 해석하는 그런 두정엽에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결국 그 환자는 우리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두정엽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발견하셨던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신적인 몸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눈이나 시각 증상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안과에 가시면은 분명히 선생님께서 눈은 정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불편하신 거죠. 이럴 때 한번 신경안과 오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신경안과에 오시면은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안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시력 얼만큼 나오는 시력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안압 검사, 내과에 가시면은 혈압을 측정하죠.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눈에도 압력이 있는데 그 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색극등이라는 현미경 가지고 기본적으로 눈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본 검사를 통해서 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검사들이 우리가 이제 안접 사진 검사, 눈 안쪽에 망막은 문제 없는지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안구 단층 촬영 검사. 이 망막은 사실은 여러

0: 10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층을 보는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0년도에 이 신경외과를 배우러 이제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신경외과를 배우러 갔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닥터 씨, 너가 신경외과를 배우러 왔지? 그러면은 너는 먼저 의사가 돼야 돼. 닥터 first, ophthalmologist second. 안과 의사 전에 먼저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환자를 볼수 있는 눈을 길러라. 우리의 몸은 눈 따로, 뭐간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의 신체 장기이기 때문에 눈도 그런 여러 신체 장기 안에서 하나의 어떤 조화로운 기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과 의사 전에 먼저 우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깨물면은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불편한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말할 때요. 여기 안과인데 내가 뭐 고지혈증, 당뇨도 말씀을 드리면 될까?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질환이나 또 먹고 있는 약들을 좀 정리해서 갖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안과는 눈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눈을 도와주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 또한 눈에서 들어온 정보가 뇌까지 가는 길또 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안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눈이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나요? 또 운동 있나요?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정기 검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에서 망막 안젖 촬영, 그다음에 단층 촬영 요두 가지를 50세 이상 되시면 1년에 한번 정도 검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한 늘 평소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 운동이나 금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한 평생 학교와 같은 좋은 건강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쌓아 나가시면은 더욱더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죠. 100세 시대에 소중한 눈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EBS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BS 평생학교에 나오는 첫 통증의학과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통증의학에 대한 총 8강의 강의를 하게 될것 같아서 오늘은 1강, 통증의학과 의사를 어떨 때 찾아야 하며 또 어떤 단계에서 통증의학과 의사의 진료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프리다 칼로의 그림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원체 유명하여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브로큰 컬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브로큰 컬럼은 부러진 척추 혹은 부러진 기둥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1900년대의 초중반 시대의 인물인데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골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32번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척추도 현대의학에서는 이 시대보다 월등히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만성통증이 잘 발생하는 부분이고 실제 제가 보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 관련 통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 순간부터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매우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대사회에서 통증의학이라는 전문 항목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문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전문과들은 장기별로 또 기관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소화기관, 호흡기관, 심혈관계 질환, 또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수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외과 계통이나 해당 기관의 내과적 치료를 담당으로 하는 내과 계통의 진료 항목이 전통적인 구별 방법입니다. 하지만 통증의학이라는 진료 과목은 이러한 기관 혹은 장기 중심의 질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중 대표적

적으로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통증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학문 영역입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과 계통의 진료 항목은 아니지만 또 다양한 통증 중재적 시술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 등을 위주로 하는 내과 계통의 진료 항목과도 약간 구별되는 내과와 외과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 후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 중에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별 증상이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지내기에는 통증의 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통증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조절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게 된 의학이 바로 통증의학입니다. 그런데 통증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다양한 질환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도 통증이 주된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목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가 통증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증의학에서도 통증의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질환에 따르는 자연 경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후의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통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가장 1번, 원인에 대한 진단적 분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진단에 따르는 분류가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지인 것부터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의 진단적 분류에 따라 초기 및 중기 사인의 통증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신경, 관절, 근육의 치료를 시행하여 초기 치료를 시행을 하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원인의 추이의 변동을 파악하여 진단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이라는 키워드에 이어 원인 질환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 질환에 따라 자연 경과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연 경과는 영어 교과서에서 Natural History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을 하였을 때그 질환이 어떤 경과를 보이느냐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원인 질환별로 파악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경우와 같이 어깨축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원인 질환은 흔하게 있는 목디스크, 어깨 관절 질환, 단순 근육통 등도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특정 부위 암과 같이 다른 양상의 통증을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축지 통증으로 비슷한 증상이지만 원인 질환들의 자연 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암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원인 질환에 대한 처치가 없으면 질환의 악화증으로 연결될 수 있겠고, 목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도 척수증과 같은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수술과 같은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마비와 같은 휴유 장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관절 질환에 같은 경우에서 감염과 같은 원인에 있어서는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깨관절에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근육통이라든지 어깨관절의 퇴행성 질환, 또 목디스크이지만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진단이 되면 비교적 양성의 자연 경과를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의사들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 보존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 보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통증을 동반하는 원인 중에 양성인 자연 경과를 갖는 퇴행성 원인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 의학에서는 이러한 보존적 치료의 정도에 필요한 자연 경과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에서는 소극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였습니다. 투약이나 보편적인 물리치료 등이 그런 경우인데, 현대사회에서 고령화 인구가 높아지고 환자분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후유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고 기능 저하가 되는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매우 커졌다고 할수 있고, 이 환자분들에게 통증의학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의 발달에 여러 다양한 영상 장비의 발달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증의학의 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기존에 다양한

다양한 다른 과의 전문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모두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이라는 키워드로 모두 통한다는 점과 다양한 원인 질환과 자연 경과에 따라 적절한 협진과 통증 관리를 통해 환자분들이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과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증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통증의학 고유의 영역과 다양한 진료 분과와 협진하면서 함께 보는 영역이 같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만성통증 질환이 초기 급성통증의 적절한 관리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의학에 대한 환자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다양한 급성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도 통증의학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퇴행성 질환이 많아지고, 퇴행성 질환에서의 통증의학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는 90대인데 혼자 당당하게 진료실을 걸어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학의 발전 추세라면 추후에는 90대에도 혼자 걸어서 진료실을 치료하러 오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겠죠. 퇴행성 질환 중에서 근골격계 계통,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뼈 마디의 질환들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움직이고 몸을 지탱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인대의 퇴행성 질환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계통 중에서 척추는 만성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척추가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엉치뼈에 해당하는 청골 등의 많은 뼈가 수십 개 이상의 관절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라는 점, 또 이러한 복잡한 구조이면서도 척추 기둥 내부에 척수와 척추 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체중을 지지하고 몸의 중심을 잡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장이 날 가능성도 높고, 급성으로 발생한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척추나 기타 근골격계 계통의 통증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의 질환에 따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치료가 다양합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생제나 항류마티스성 약물 등의 약물 투약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양성의 자연 경과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것에 대비한 신경 치료 및 관절 치료와 같은 보존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진료과와의 협진, 즉 류마티스 내과, 감염내과, 척추외과와의 협진이 요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 2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는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함께 진료를 시행합니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야 수술적 치료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서 통증의학과 진료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85세 이상이면서 내과적 질병이 많아 근골격계 수술적 치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척추 관절을 치료하여 보행을 유지하고 싶고,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의학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강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진료를 많이 보시는 항목인 척추 통증에서 수술 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래된 척추 통증의 증상에서는 어떠한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9개국 370여 개 도시를 여행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도시를 여행하면서 도시라는 공간이야말로 문화를 발원시키는 주체이고 또 생명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문화의 다양성은 국가가 아닌 도시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야말로 문화의 색깔을 구별하는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이야기가 아닌 인문학이 버무려진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여행 정보가 아니라 제가 여행한 도시 중에서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시 8개를 골랐습니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여행할 때 지식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아니라 여행하는 도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은 한반도에 약 2.2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카탈루냐주는 스페인의 북동부에 있습니다. 프랑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카탈루냐주의 주도가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카탈루냐주는 면적으로 따지면 스페인의 약 6% 정도입니다. 거주하는 인구수로 따지면 스페인 인구의 약 16%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탈루냐주는 분리독립을 원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거의 매일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리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독립을 외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카탈루냐주는 스페인 총 GDP의 약 20%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으로 계산하면 스페인 총 수출액의 약 25%가 카탈루냐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연간 5천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의 다른 지역이 주로 관광업으로 연명하고 있다면 카탈루냐주는 제조업과 금융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스페인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카이샤 은행이 바르셀로나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것인데요.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야 왕국과 카탈루냐를 중심으로 한 아라곤 왕국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카스티야 왕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카스티야 왕국이 아라곤 왕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고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언어적 또 인종적으로도 카탈루냐 지방은 스페인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카스티야 중앙지역과 많이 다릅니다. 카스티야 지방 사람들이 로마인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카탈루냐 사람들은 고대 유럽인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에스파뇰이라고 부르는 스페인어는 이베리아 로망스어파인데요. 이에 반해서 카탈란이라고 부르는 카탈루냐어는 갈리아 로망스어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카탈루냐는 지금도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바르셀로나는 어떤 도시일까요? 바르셀로나는 수많은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술가들이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살바도르 달리, 후안 미로, 파블로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에서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피카소는 큐비즘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바르셀로나에서 그렸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스페인이 나온 최고의 소프라노 몬세라트 카바에가 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도 있고요. 가우디의 영원한 후원자이며 혁신가였던 에우세비 구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휴양도시 바덴바덴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발표했던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도 바르셀로나 출신이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황영조 선수도 바르셀로나를 빛낸 영웅 중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받는 사람은 단연코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가우디는 어렸을 때 소아 류마티즘을 앓아서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고통이 심할 때는 당나귀를 타고 일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우디는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가우디는 틈나는 대로 바르셀로나 인근의 몬세라트 산에 가서 기암 괴석을 관찰했습니다. 몬세라트에서 모는 산을 뜻하고요. 세라트는 톱이라는 뜻입니다. 톱니 모양의 산에서 그는 이런 자연의 모습과 앞으로 설계할 건축물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건축가가 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신이 창조하신 건축이므로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에서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가우디의 말 중에서 더 인상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바르셀로나에만 있는 종교 건축물의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우디는 1926년 죽을 때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구엘공원 이런 명작들도 있지만 단연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가우디의 미완의 명작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스페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이 바르셀로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가우디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서 성가족 성당을 완성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누구도 아직 그 결과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완성 시점을 맞추려 한다는 비판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톤 바이블, 돌로 된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의 외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순환, 그리고 부활까지를 세밀하게 조각해 놓았는데요. 세 개의 파사드, 다시 말하면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세 개의 정면부에 성경의 주요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가우디가 완성시킨 것은 탄생의 파사드고요. 순환의 파사드는 수제자인 호셉마리아 수비라치가 스승으로부터 가우디가 남긴 도면과 지침을 가지고 1976년에 완성시켰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에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황금, 유약, 몰약을 가지고 와서 구세주의 탄생을 경배하는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순환의 파사드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롱기누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와서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론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는 장면도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죠. 영광의 파사드는 성가족 성당의 주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면 총 18개의 첨탑을 볼수 있을 텐데요. 한 개의 첨탑은 예수님, 또 12개의 첨탑은 12 제자, 또 4개의 첨탑은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또 마지막 한 개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벌써부터 보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첨탑의 높이가 172.5m라는 사실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몬주익 언덕인데요. 몬주익 언덕의 높이가 173m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깊은 속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로 들어가면 천장에서 빛이 쏟아지는데요. 이것은 전등이 아니고 자연채광입니다. 이베리안 반도를 비추는 강렬한 햇빛을 천지의 건축물이 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 또한 자연채광이 만들어내는 빛깔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는데요. 거기에 에이킴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A는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 김대건 신부님의 세례명인 안드레아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저는 감동하고 힐링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여행에 주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우디는 노무현 전차에 치여서 빈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 남루한 복장의 그를 그 누구도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총감독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1926년 6월 10일에 사망하였는데요. 그의 미완의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위대한 예술가이며 경이로운 교회의 건축가,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을 떠나다 이 위대한 인간의 부활을 기다리며 편히 잠들기를.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셀로나 여행을 권합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을 스승으로 찬양했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영혼이 미완으로 남는 것에 대한 미학을 말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페인 까스티아 지방의 중심도시 마드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내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우리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는 때론 신비롭고 때론 불가사의한 자연의 경이를 탐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청소년 탐사대원을 선발, 멋진 경험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청소년 탐사대원을 찾는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서둘러 지원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환상적인 모험을 떠나게 될 친구는 누구일까요? 하와이 오아후 섬의 노스쇼어는 그림 같은 해변과 울창한 숲으로 유명하죠. 하와이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지 않을 수 없는 곳인데요. 바닷가에 자리한 근사한 리조트에서 며칠 푹 쉬어가는 상상만으로도 즐겁지만 사실 우리가 이곳 하와이까지 찾아온 목적은 따로 있죠.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세 번째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바로 이곳 하와이 오아후섬 노스쇼어로 날아와 우리와 함께 상어와 헤엄치며 보호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션과 후안 램지 부부는 상어 보호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부부가 올린 상어 관련 영상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상어에 대해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과장된 낭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
1: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잠수미 탐사업체를 만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상어의 습성이나 무리 간의 서열, 개체수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연구 보고서를 찾아서 읽진 않으니까 대신 상어를 직접 만나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현장에 와서 눈으로 상어의 모습을 확인하면 마음이 가기 마련이고 마음이 가면 자연스럽게 보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0: 이번 탐사대원 선발대회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바로 이곳 하와이 오아후섬 노스쇼어에 위치한 상어 자연서식지에서 상어와 헤엄치는 건데요. 우리가 18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구탐사 이야기 앞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공지를 띄우자 곧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었죠.
2: 저는 21살이고 현재 메릴랜드 이스턴쇼어 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3: 저는 유니티 칼리지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려고요.
4: 저는 19살이고 에콰도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해양과학 과정을 인강으로 듣고 있어요.
5: 저는 서던 엘버타 공과대학 학생입니다.
0: 모두 지구탐사 이야기 탐사대원이 되어야만 하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요.
2: 전 컴퓨터과학을 활용해서 상어의 습성을 연구하고 싶어요.
6: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물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존생물학 분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 우리 지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데 제 지식이나 경험으론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우린 그 중에서 3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5: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데 지금이 제 열정을 펼쳐보이기에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멋진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어린이들에게 그걸 전하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어요. 우리야말로 장벽을 부수고 고정관념

0: 마음을 부수고 하고 싶은 걸 해낼 수 있는 세대라고요.
1: 이 대회의 목표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해양보전 분야를 공부하는 이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 두 번째는 배움의 열정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전 두 가지 다 필요해요.
2: 전 뱀과 상어에 애착을 갖고 오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하는 종인데요. 자연 서식지를 돌며 이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니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역시 직접 보고 느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3: 모두 열정적인 포부를 지닌 후보들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우승자를 위한 자리는 하나뿐. 우리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마침 막 유기화학 시험이 끝난 시간, 우린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특별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는 핑계로 학생들을 실험실로 불러드렸습니다.
4: 그럼 마지막 과제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전 지구 탐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필립 푸스토입니다. 방금 시험을 치렀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고요. 아마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과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을 텐데 사실 이건 말이죠. 이바냐가 해야 하는 과제예요. 이바냐가 곧 우리 탐사팀과 함께 하와이로 날아가서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활약할 예정이거든요. 몇 주 뒤에 같이 만납시다. 근사한 모험이 될 거예요.
4: 축하해요, 이바냐.
0: 방금 영상을 봤는데 필립 쿠스토 아저씨가 제가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뽑혔다고 알려주셨어요. 저 하와이 간대요. 상어와 헤엄친다니 설레요. 눈물 나, 어떡해. 저도 상어 보호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상어를 보고 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동부해안의 상어와 어떻게 다른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 곧이요. 이바냐가 엄마에게 탐사대원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5: 세상에, 우리 딸이 뽑혔구나. 아, 네가 뽑혔어.
3: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상어와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이어집니다.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대회. 우리는 18세 이바냐 존슨을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낙점했고 학교로 찾아가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탐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필립 쿠스토입니다. 자, 이바냐, 곧 우리 팀과 함께 하와이로 가야 하니까 준비하세요. 이바냐는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엄마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죠.
0: 엄마,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괜찮으시면 잠깐 와서 뭐가 잘못된 건지 좀 봐주실래요?
6: 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갈게.
3: 약 15분 뒤 캠퍼스에 도착한 엄마는 우리 카메라를 보자마자 사실은 딸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5: 세상에, 우리 딸이 뽑혔구나. 아, 네가 뽑혔어.
3: 이바냐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한 건 중학생 때. 이후로도 엄마는 바다를 사랑하는 이바냐를 꾸준히 지원했고 지금도 딸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5: 이건 축복이죠.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평생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우리 딸이라면 이번 여정을 통해서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려고 애쓸 거고 우린 그걸 지역사회와 나눌 거예요. 더 많은 학생들이 해양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요. 사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선 해양과학이라든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흑인 학생들이나 다른 소수인종 학생들도 무척 흥미로워할 게 분명해요. 이바냐가 해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바냐가 뽑힌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정말이지 기쁘네요.
3: 통보를 받고 몇 주 뒤

0: 엄마와 동행한 이바냐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탐사가 펼쳐질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션 램지와 합류하게 될 할레 이바로 향했죠. 여장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한 리조트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바냐는 역대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통틀어 가장 멋진 영상을 보내온 학생 중 하나죠. 스쿠버 다이빙도 좋아하고 상어도 좋아하고 모험도 좋아한대요. 저하고 딱 맞죠. 빨리 만나고 싶네요. 이바냐?
1: 안녕하세요.
0: 아, 이리 와요. 드디어 만났군요. 하와이에 온 걸 환영합니다.
1: 정말 멋져요.
0: 이바냐와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네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혹시 상어하고 같이 헤엄쳐 본 적은 있어요?
1: 아니요.
0: 아, 바다에서 상어와 자유롭게 놀아본 적이 없다고요?
1: 네, 없어요.
0: 우리가 엄청난 모험을 준비했거든요. 자, 경치도 좋은데 잠깐 걸을까요? 이바냐 얘기 좀 해줘요. 왜 바다를 좋아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1: 13살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0: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은 건 앞으로 해양 생물학 및 오전 분야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뭘 얻어가고 싶나요?
1: 먼저 상어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웠으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의 소수인종 어린이들에게 해양생물학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요. 상어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고 직접 봤다고 말해줄래요.
0: 저한테도 영감을 주는 말이네요. 저도 탐사를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의 힘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왜 상어가 좋아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1: 상어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르다는 점이 재밌어요. 사냥을 할 때만 해도 어떤 종은 매복을 하고 또 어떤 종은 무리로 먹잇감을 몰잖아요.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든 번식을 하기 위해서든 한 장소에 모여든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0: 잘 알고 있네요. 저도 상어가 좋은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포악한 킬러가 아니거든요.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신중한 종이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죠. 혹시 오션 램지 알아요?
1: 그럼요.
0: 정말 멋진 분이죠. 만나고 싶어요?
1: 네. 해양생물학을 공부한 이후로 항상 저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걸요. 상어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와, 나도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하고 꿈꿨어요.
0: 꿈이 이뤄졌네요.
1: 네. 빨리 오션 램지를 만나고 싶어요.
0: 곧이요. 드디어 오션 램지를 만난 이바냐.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자,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마침내 오늘 이바냐가 오션 램지와 만남을 갖게 될 텐데요. 오션 램지 프리다이빙 팀과 함께 상어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는 모습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2: 어서 오세요.
0: 오션.
2: 오션이에요. 안녕하세요.
0: 정말 설레요.
2: 반가워요.
0: 고마워요.
2: 반가워요, 이바냐.
0: 자, 이 친구가 이바냐예요.
2: 알로하. 하와이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어때요? 상어하고 헤엄칠 준비됐나요?
1: 네.
0: 기대돼요. 분명
2: 좋아요.
0: 멋질 거예요.
2: 오늘 상어에 대한 조사도 일부 진행할 예정이에요.
0: 우린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점을 향해 파도를 가르며 약 5km를 달렸죠. 오션과 후안 램지 부부는 항해에 소요되는 40분간의 시간을 10분 활용, 상어의 습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2: 이건 형상어라고 하는데 길이가 1.2에서 1.8m쯤 되고 지느러미 끝이 하얀색이에요. 갈라파고스 상어는 길이가 2m에서 3.6m고 흉강이 더 커요. 흉상어는 모닝커피라도 마시는지 아침 일찍부터 우르르 몰려다니곤 해요.
0: 오션은 상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외에도 전 세계 상어 개체수에 우리 인간이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 상어 개체수가 어째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상어나 뱀상어, 홍사귀 상어 등을 보기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1: 상어 지느러미 때문 아닌가요?
2: 네, 잘 알고 있네요. 오직 지느러미 때문에 사냥을 당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는 상어 개체수도 주시하고 있어요. 해당 시즌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있죠.
0: 야생동물과 안전하게 대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규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상어와 어울리려면 이바냐도 포식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상어도 이바냐를 동료로 대해주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거예요. 이건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상어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만 우리를 존중해줘요. 절대로 등을 보여선 안 돼요. 항상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은 우리의 습성을 버리고 상어의 세계로 들어가야 해요. 바단 상어의 규칙이 적용되는 상어의 보금자리니까요.

0: 상어를 만나는 날, 날씨는 완벽에 가까웠죠. 물이 워낙 맑아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중을 누비는 상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반야, 최고가 10이라고 치고 현재 기분은요?
1: 30이요.
0: 30? 최고로 훌쩍 넘네요. 멋져요.
1: 지금 3배는 더 설레요. 하나가 보여요.
0: 네, 몇 마리 있는데요.
1: 맙소사, 진짜 상어다.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0: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오션이 먼저 입수했죠. 요란하게 첨벙대는 건 금지이기 때문에 이바니아는 오션의 신호에 따라 배에 설치된 사다리를 내려가 가만히 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상어가 있어요. 그건 좋네요. 저도 갑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수심 9m 깊이에 무리를 이루고 헤엄을 치는 상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차분하고 우아했는데 눈을 떼기 힘들 만큼 매혹적인 광경이었죠. 넓은 바다에 나와 있는 상태라 모두 배의 안전줄에 의지했습니다. 덕분에 오리발을 쓸 필요도, 길을 잃을 걱정도 없었죠. 잠시 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뒤 오션이 좀 더 잠수해서 상어 가까이 가보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2: 지금부터 잠수해서 개체수를 세어볼 거예요. 몇 마리나 있는지 봅시다. 준비됐죠?
0: 네. 곧이어 평생 잊지 못할 모험에 뛰어든 이바냐가 10여 마리의 상어와 헤엄을 치는 데 성공할까요? 여긴 다시 하와이. 배를 타고 바다로 5km를 나온 우리는 탐사대원 이바냐 존슨과 함께 오션 램지를 따라 상어와의 유영에 도전했습니다. 이바냐, 최고가 10이라고 치고 현재 기분은요?
1: 30이요.
0: 마침내 수심 9m 아래로 잠수를 결정한 순간 안전을 위해 무조건 오션의 지시를 따르는 건 당연했죠.
2: 준비됐죠?
0: 네.
2: 셋을 셀게요.
0: 저 아래 상어를 향해 내려가며 오션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2: 지금 갈라파고스 상어가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주변을 더 경계해야 해요.
0: 우리가 물에서 마주한 종은 갈라파고스 상어와 흉상어. 보통 갈라파고스 상어 쪽이 우세해서 흉상어보다 위쪽에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2: 헤엄치는 패턴이 보이죠? 열심히 둘러보세요. 새를 과시하는 개체가 보인다면 뱀상어의 확률이 높아요.
0: 상어를 관찰하는 일은 경이로웠습니다. 이바냐가 소중한 경험을 한껏 흡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기말 시험을 걱정하던 학생이 오션을 따라 상어와 헤엄치며 습성을 배우고 있는 광경은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만족해요?
1: 네!
0: 좋아요. 갈라파고스 상어의 흉상어까지 봤잖아요. 최소 네. 15마리는 되고 스쳐간 건 더 많고요. 멋졌어요.
1: 두 마리가 발치까지 다가와서 하나쯤은 찰 뻔했어요.
0: 갈라파고스 상어일 거예요. 좋았어요.
1: 정말 좋았어요.
0: 네.
2: 오늘 흉상어를 16마리 봤고 갈라파고스 상어는 4마리를 봤어요.
0: 네, 대단해요.
2: 수고 많았어요.
0: 오션은 네. 훌륭한 리더예요.
1: 네, 정말 멋지세요.
2: 이게 다 우리하고 놀아준 상어 덕분이죠.
0: 굉장했어요. 이런 경험을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2: 여러분도 정말 아주 좋았어요. 멋졌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0: 이바냐도 상어와 함께 보낸 이 소중한 시간이 앞으로 그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거라 단언했는데요.
1: 저도 상어보호 전문가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중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어가 정말로 멋진 존재라는 걸 알릴 좋은 방법이 따로 있나요?
2: 네, 좋은 질문이에요. 소통이야말로 우리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대중에게 접근을 할 때는 설교하지 말고 호기심을 이끌어내야 해요.
0: 구두로 돌아온 오션은 이바냐에게 다시 한번 바다를 즐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엔 엄마와 함께요. 엄만 입수는 하지 않았지만 딸이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물을 누비는 모습을 지켜봤죠.
3: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 작은 동네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0: 다시 바다에 들어가

0: 이바냐는 아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종의 멋진 상어와 만나는 행운을 누렸는데요.
1: 저기 귀상어예요.
0: 깊은 수심에서 올라온 홍살 귀상어는 이바냐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도록 부근의 상어들과 어울리며 몇 분 동안 얕은 물에 머물러줬습니다.
1: 귀상어다. 우리가 하와이에 있다니.
2: 그래,
1: 정말 멋져요.
2: 정말이 제일 고마운 일이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우리 딸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아니에요. 제가 더 신났거든요.
0: 이번 시간엔 18살 이바냐 존슨을 교실 밖 세상으로 초대해 함께 모험을 떠났는데요.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터입니다. 우린 노스쇼로 날아가 해양 보전 전문가 오션 램지를 만났죠.
3: 헤엄치는 패턴이 보이죠? 잘 보면 뱀상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0: 앞으로 해양 과학 및 보전 전문가를 꿈꾸는 이바냐에게 하와이에서 보낸 한 주간의 멋진 시간은 잠시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죠.
3: 이바냐에게 바다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희망은 이바냐 같은 청소년 세대에 있으니까요. 청소년은 자연보호라는 개념에 더 열려있고 상어에 대한 편견도 적어요. 이바냐가 참 잘 따라오더라고요. 열정이 넘쳤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성격도 쾌활하고 상어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바냐는 바다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보고자 했어요. 그런 청소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0: 이바냐는 열정도 대단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게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전 이번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션 언니나 필립 아저씨한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여쭤봤더니 같은 대답을 해주셨죠. 이야기를 전하래요. 이번 경험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해보려고요.
0: 이바냐 같은 청소년이 교실 밖으로 나와서 직접 보고 듣고 현장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쉽게 전달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1: 이번에 하와이에서 보낸 시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모험이었어요. 전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출신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원하는 걸 하세요. 제가 도전한 것처럼요.
4: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5: 왜 했어요?
6: 고마웠어요.
7: 8.9점
5: 9.9점
7: 10점 100점이요.
8: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9: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10: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무서워? 무서워!
1: 오늘은 으스스한 냠냠시티.
2: 그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0: 레스토랑 문 닫을 준비하라니까. 불 끄고 뭐 하고 있어?
1: 이건 해.
0: 어서 마무리해.
2: 어서 마무리해. 사탄, 뭐 하는 거야?
3: 이건 악령 들린 핸드폰이야.
2: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3: 악령 들렸다니까.
2: 탄탄,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아. 히어로 옆에다.
4: 슈퍼잭, 지금 도시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2: 응? 냠냠시티 공무원이잖아. 탄탄, 어서 출동하자.
4: 공원 근처에 악당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2: 네? 네?

0: 원했어.
1: 야!
0: 나가라고!
1: 너무 귀엽다!
0: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야! 이곳에 레시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레시피스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몬스터가 되면...

0: 여기에 레시 피스톤이.
1: 가보자.
0: 공원이 좀 이상한데
2: 뭔가 무서워.
0: 슈퍼히어로는 무서워하지 않아.
2: 아우 깜짝이야. 슈퍼잭? 슈퍼잭 정신 차려. 슈퍼잭 너 기절했었어?
0: 아니야 난 슈퍼히어로야. 이런 거에 기절했을 리가 없어.
2: 아닌데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0: 그럴 리 없어. 난 겁먹지 않아. 봐봐.
2: 오호. 와! 와!
3: 좋아 좋아. 이제 방의 꽃들은 다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레시 피스톤을 찾아볼까?
0: 아 무섭다!
3: 뭐지?
0: 쟤들은 뭐야?
4: 찾았다!
3: 레시 피스톤! 방에 꽃들이 아직 남아있었냐?
0: 어? 저게 뭐지?
5: 이 공원에 달려가라!
2: 어? 어? 지금 먹구름이 말했어!
5: 그 돌을 놓고 어서 살아져라!
0: 탄탄! 이거 봐! 어? 엄청 푹신해!
2: 진짜네.
0: 귀여운 먹구름이야.
5: 이것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0: 같이?
1: 그런 것 같아.
0: 휴, 겨우 다 돌렸네.
1: 슈퍼잼, 이거 봐. 이 송파 너무 폭신한다.

0: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레시피 스톤. 잘했다 소파.
1: 저건 우리 레시피 스톤인데.
0: 어떠냐? 내 오싹오싹 장치들이.
2: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픔만 나온다.
3: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0: 아직 덜 무서운 모양이네. 그럼 더 많이 무섭게 해줄게.
2: 아니다, 괜찮아. 조금 무섭긴 했다, 그치?
0: 내 오싹오싹 장치에 최고 파워를 보여주마.

0: 있는데?
1: 어? 새로운 폭죽인가 봐.
0: 저 불꽃들이 점점 커지는데.
2: 내 오싹오싹 장치를 무시하게 끄라!

0: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봐.
1: 네?
0: 빨리빨리! 야, 덜컹거려.

0: 너희 때문에 조종기가 고장났잖아. 너희들 슈퍼 히어로잖아. 어떻게 좀 해.
1: 어? 레시피 스톤.
0: 뭐? 와, 이거 된 거야.
1: 레시피 스톤을 우리한테 넘겨.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
0: 안 돼. 이걸로 오싹오싹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1: 그게 없으면 오싹오싹 대회고 뭐.

0: 레벨업!
1: 이제 뭐해?
0: 약점을 찾아! 아하! 슈퍼잭 방법을 찾았어! 대선을 잡아!

0: 대단해 슈퍼잭! 성공이야!
1: 휴! 다 치웠다.
2: 그래도 공원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1: 공원을 이렇게 만든 녀석은 어디 간 거야?
3: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실력들을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걸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제나의 아이돌 오디션.
1: 빨리 빨리 좀 움직여! 퀀텀 다이노를 잡아오라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고 있다고.
2: 아, 거의 다 됐어요. 시작해 볼라. 짜잔! 멋있죠, 대장? 이 심벌즈에서 초강력 음파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어?
1: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2: 그럴 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3: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2: 아, 너무하잖아.
1: 좋은 생각이군.
4: 축하드립니다. 제 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5: 무슨 일이야?
4: 오빠,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5: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4: 사기 아니거든.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5: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4: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5: 말 다 했어?
4: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6: 다이노 슈트 변신!

0: 붙어라 스카이폴!
1: 파라 스트라이크!
0: 붙어라 윙! 발사!
2: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3: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0: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1: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2: 어? 아, 루쇼!
1: 제이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2: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1: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1: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흰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2: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1: 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0: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1: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3: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0: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3: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잘 봤어요. 귀여운 퀀텀 다이노와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0: 네, 물론이죠. 봐라, 나랑 같이 춤추자. 준비됐어? 남합니다.
3: 잘 됐군요. 그럼 시작하죠. 무대 앞으로 오세요.
0: 좋아요.
1: 제나, 어? 할 수 있어?
0: 아, 맞다. 여기 내가 만든 거야. 흔들면서 응원해줘.
1: 알았어.
0: 안녕하세요. 전 셀사오리오 중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다이노스타 제나예요.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4: 우와!
5: 보나마나 합격이야.
0: 관상 미라클, 이제 과거는 잊어. 하늘을 따라.
1: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0: 시작이야. 날 지켜봐. 내 이름은 제나. 나나나나나 아이돌 스타. 나나나나나
3: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0: 그날을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3: 밟아!
1: 제나!
0: 제나! 봐라! 봐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1: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너슛! 변신! 바라를 돌려줘!
3: 호간! 떨어뜨려!
1: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대장, 따라잡혔어요! 렛츠 펀치! 아주 잘했어, 봐라!
5: 대장, 다 틀렸어요!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6: 아직 안 끝났어!

이게 뭐지?

0: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0: 좋아, 한 번 더.
1: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0: 바로 이거야. 슈퍼 아이돌 제나 등장!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좋아! 뭐 빠른데? 해보자고! 문파 출력 최대치로 공략!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나는요! 슈퍼! 아이돌!
1: 제나! 조금만 더!
0: 제나!
2: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0: 감히 파라를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정말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3: 그래도 파라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0: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3: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0: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3: 응원할게, 제나.
0: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3: 잠깐만, 제나, 그건...
0: 빛나는 퀀텀 미르 아이돌! 노래로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3: 그만, 제발!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메카가 사라졌다.
1: 이제 눈꽃 열매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0: 얘들아, 제발 빨리 와. 우리가 눈꽃 열매를 찾았어요.
2: 너희들이 해냈구나.
0: 네, 우리가 해냈어요.
3: 우리가요.
4: 랄라님은 좀 어떠세요?
1: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0: 네.

0: 자자, 진정하세요. 랄라님 놀라서 다시 아프겠어요.
1: 모두 고마워.
2: 랄라님, 죄송해요. 제가 상한 눈꽃 열매로 오븐을 넣어서 그만.
3: 상한 눈꽃 열매인 줄 몰랐잖아. 윙크야, 네 잘못이 아니야.
2: 랄라님.
3: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눈꽃 열매 나무가 시들어버렸으니 눈꽃섬이 위험해.
4: 안 돼요!
2: 그럼 이제 뭐 어떡해요?
3: 블루진주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5: 전설의 블루진주요? 책에서 봤어요!
3: 그래, 블루진주의 신비한 힘이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6: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7: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5: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2: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6: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2: 하프,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0: 찾은 것 같아.
1: 아, 달콤한 눈꽃잘리 냄새.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잘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0: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 있을 거야.
1: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어? 너만 믿는다, 하프? 코가 없어질 것 같아. 힘내, 하프. 저는 못해! 못한다고! 아, 향기 너무 좋아! 중대섭이다! 스노우볼이 지도였다니!
2: 정말 마음에 들어!
0: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우리가 블루 진주까지 찾아버리자!
3: 좋아, 좋아!
4: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1: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4: 바로 캠핑카! 블루 진주 찾으러 갈 때 타라고 이 포포님이 만들었지.
1: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4: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1: 내일?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내일이다! 아니잖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0: 아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 봐. 빨리 자야지.
1: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궁금해. 우와! 멋지다. 우후! 붕, 붕, 붕. 포포 제법인데? 살처 냄새 좋구나.

0: 오늘은 랄라님과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캠핑카를 보여줘야지. 퍼퍼퍼퍼퍼. 크라크라크라. 크라크라. 크라크라.
1: 지도랑 마지막 눈꽃젤리를 찾았어요.
2: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젠즈를 찾으러 가면 돼요.
3: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2: 어? 그런데 하프는 어디 있어?
4: 하프! 어? 살려주세요!
2: 하프!
5: 폭포가
2: 괴물로 변했어!
5: 폭포 살려!
2: 폭포도?
6: 얘들아, 무슨 일이야?
5: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하프가!
6: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5: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2: 어떤 버튼이지? 이거 아님 이거?
3: 위험해.
2: 빨리 구하러 가.

0: 우와!
1: 정말 멋진 차야.
2: 내가 만들었거든.
3: 우리 눈꽃섬은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0: 네!
1: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2: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1: 나도 장난이었어.
4: 꼬무리를 구해라.
2: 너무 들떠서 그만.
1: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멋져.
2: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1: 폭포!
4: 조심해줘, 하프.
1: 미안, 미안.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4: 응, 내 소중한 친구 튤리야.
1: 화분이 친구야? 안녕, 친구들.
5: 안녕, 하프.
1: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5: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1: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히!
3: 눈꽃섬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섬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진주가 꼭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지도도 마지막 눈꽃젤리도 찾았잖아요.
6: 블루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1: 우린 할 수 있어요.
7: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0: 그럼 알지.
6: 눈꽃젤리 누가 챙겼어?
1: 호프한테 있어.
4: 역시 하프코는 개코야.

0: 모두 블루진주를 찾으라!
1: 출발!
0: 예호!

0: 인간적이지. 저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0: 줄리아, 저건 조개라는 거고.
2: 어? 우와,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3: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4: 알았다.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라라라.
3: 점점 빨리 녹고 있어.

0: 언제 도착해?
1: 아직도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2: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어우, 쓰레기 냄새. 어우, 쓰레기 냄새.
3: 어? 꼬물이 냄새.
4: 꼬물이?
3: 꼬물이 냄새.
0: 어? 꼬물이?

이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내가 구해줄게. 나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같이 가자.
1: 아빠 위험해.
2: 어떡해 어떡해.
3: 어? 슈퍼점프 가자.
0: 휴, 간신히 피엔. 냄새.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0: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0: 너무 지독해. 정신 차려, 하프.
1: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대굴대굴 파워!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어?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0: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1: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보물아,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꼬물아,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꼬물이 출동! 블루 진주를 찾으러 자, 출발!

0: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0: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0: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응? 아! 거울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이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잔돌에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옆으로 1,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짝짝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일은 2,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은 8,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기술과 공학의 발전은 첨단 무기의 개발을 가능케 했죠. 첨단 무기는 적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유지하고 군사적 균형이나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전차는 군사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죠.

0: 전장에서 40년 이상 군림해온 핵심 무기가 있는데 바로 M1 에이브람스와 그 최신 변형인 M1 A2로 미 육군의 주력 전차죠.
1: M1 A1 에이브람스는 정말 거대합니다. 길이는 10m에 달하고 너비는 3m, 높이는 2m를 초과하죠. 고속버스와 비슷한 크기로 중량은 62톤에 달하지만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0: 전차는 100년 이상 운용돼 왔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무기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2: 전쟁이란 걸 생각해보면 현대 전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기는 바로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1차 세계대전에서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되었죠. 진흙 속을 헤치고 적의 포화를 견뎌내며 적진에 도달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중무장 기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전차는 결국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현대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 거죠.
0: 전차는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진화해왔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장갑, 대구경 주포를 장착한 포탑, 그리고 다양한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궤도를 갖추고 있죠. 1980년대 이후 M1 에이브람스는 전차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M1 A2는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하죠. 다른 전차와의 전투는 물론 적의 방어선을 뚫고 화력을 제공해 지상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0: M1 에이브람스는 1980년대 도입 이후 여러 분쟁에서 운용되었습니다.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이 그 예죠. 미국이 배치한 수천 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중 단 9대만이 소실됐으며 모두 아군의 우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소실률은 이 전차의 장갑 효과성과 승무원 보호 능력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1: 뛰어난 기동성과 방어력을 바탕으로 적의 포화를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생존 능력이 탁월한 전차입니다.
0: 이렇게 거대한 무기가 무적에 가까울 정도인 이유는 바로 장갑에 있죠.
1: 전차는 초음속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특수한 장갑을 갖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차 표면에는 세라믹과 열화 우라늄과 같은 재료가 덮여 있습니다. 대전차탄이 장갑에 닿으면 이들이 부서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켜 관통자가 내부의 강철에 도달할 때는 더 이상 초음속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부 강철은 남은 에너지를 추가로 감쇄시켜 전차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0: 전차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는 고속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대전차탄이죠.
2: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결합에 기반하기에 둘 중 하나라도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무거운데 빠르기까지 하면 장갑을 뚫는데 효과적이죠.
4: 오늘날 대전차탄은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내기 위해 속도와 형태, 밀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차탄은 크게 운동 에너지형과 화학형으로 나뉘며 운동 에너지형에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 있는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높은 운동 에너지로 장갑을 파괴하는 무기로 물리학의 세 가지 원리를 따르죠.

0: 현재 대전차 무기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 요소를 결합해 제작되죠. 우선 이들 무기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내포합니다. 이는 발사체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충격 시 상당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켜 장갑을 뚫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둘째, 발사체의 형태는 매우 작은 면적에 집중되어 최대한의 힘을 최소한의 면적에 전달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는 다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차의 외부 장갑을 뚫고 장체의 폭발 부분이 목표물 내부로 더 깊숙이 침투하도록 돕죠.
1: 셋째는 밀도입니다.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일반적으로 텅스텐이나 열화 우라늄과 같은 밀도가 높은 금속으로 제작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최적화된 형태의 다트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밀도가 높은 재료가 되죠. 전차의 장갑은 폭발과 같은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파괴적인 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 전차의 최대의 운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세라믹은 장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감쇄시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강철판은 변형되거나 관통될 수 있지만 세라믹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0: 에이브람스 전차의 가장 바깥쪽 장갑은 매우 단단한 세라믹으로 제작되어 있죠. 철갑탄과 같은 운동형 대전차탄이 세라믹 장갑에 충격을 가하면 세라믹 장갑이 파손되어 많은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조각으로 변환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켜 관통자가 장갑 구조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2: 세라믹은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쉽죠. 훌륭한 장갑을 만들기 위해선 두 번째 특성이 필요합니다.
0: 경도는 재료가 부서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발사체가 충격을 가했을 때 초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성은 재료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파손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말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전차의 방어 시스템에서 두 번째 방어층 역할을 합니다.
2: 독일의 레오파드나 다른 국가의 전차가 복합장갑에 강철과 텅스텐을 사용하는 반면 M1 에이브람스는 논란이 많은 금속인 열화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천연 우라늄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열화 우라늄은 독성과 방사능이 있어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죠.
0: 열화 우라늄은 밀도가 매우 높아 일반 강철보다 2배에서 3배 더 밀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죠.
1: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킬 땐 방사능이 아주 강한 다른 원소들이 생성되어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감마선을 방출하며 노출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열화 우라늄에서는 알파 입자만 생성됩니다. 알파 입자의 특성은 공기 중에서 이동 거리가 아주 짧아 빠르게 흡수되고 감쇄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차 외부에 열화 우라늄이 장착되어 있으면 알파 입자는 강철판을 통과하지 못하기에 전차 승무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알파 입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추가적인 장갑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따라서 장갑 시스템 내부에 설치된 우라늄 자체는 승무원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전차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열화 우라늄탄이 전차에 명중될 때 발생할 수 있죠. 우라늄 자체는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이에 노출되면 방사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는 알파 입자 방출체와 직접 접촉하게 되니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밀도 금속인 열화 우라늄 채택으로 승무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여기에 장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추가되죠.
1: 층 사이의 간격이나 공기층은 들어오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발사체가 복합장갑에 충격을 가하면 에너지가 장갑층과 공기층에 일부 흡수되어 표면 파손의 심각성을 줄이고 내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죠.
3: 강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크기가 커서 표적이 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 M1A1 에이브람스 전차는 자체적으로 연막을 생성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의 배기구에 물질을 투입해 대량의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이 연막은 전차를 가리며 적이 전차의 위치를

0: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죠. M1A1 에이브람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전술인데 전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막이 생성되면 전차는 좌우로 10에서 15m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며 적은 전차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되니 연막 속에서 적의 포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1: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M1 에이브람스는 강력한 엔진 덕분에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다른 많은 전차들은 디젤 터빈이나 일반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만 M1의 엔진은 제트기에서 볼 수 있는 엔진과 유사하죠. 다만 전차에 장착되어 있어 작동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제트 엔진을 내장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죠.
3: 이 엔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전 상황에서 특정 연료 공급이 제한될 경우 사용 가능한 연료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죠.
0: 대부분의 주력 전차, 예를 들어 러시아의 T-90은 대형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일부 변형 모델은 최대 1,000마력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에이브람스 설계자들은 더 가벼운 구조에서 최대 출력을 원했기에 AGT-1500 가스터빈 제트 엔진을 채택했죠. 이 엔진은 놀랍게도 1,500마력을 생성하며 러시아 전차보다 500마력이 더 높은 수치죠. 에이브람스 전차의 동력 시스템은 0에서 30km까지 7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가속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약 70km에 달합니다. 중량이 무려 62톤이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죠.
1: 이 제트 엔진은 높은 수준의 토크를 생성합니다.
0: M1A1 에이브람스는 AGT-1500 가스 터빈으로 구동되죠. 이 엔진은 생산하는 출력에 비해 크기는 작습니다. 가스터빈은 경량 특성 덕분에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 다양한 비행체의 동력원으로 사용되죠.
1: 에이브람스의 제트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4: 이 제트 엔진은 유사한 크기의 디젤 엔진보다 80%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합니다. 전장에서 에이브람스가 수행하는 작전 능력을 고려해보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죠.
1: M1A2 에이브람스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전차로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5: M1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는 4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죠. 전차장, 포수, 조종수, 그리고 장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차와는 다른 점으로 러시아 전차는 장전수가 없고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죠. 에이브람스가 추가 승무원인 장전수를 두는 이유는 주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자동 장전기는 작동할 때는 훌륭하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주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1: 발사 준비가 되면 전차장이 명령을 내리고 장전수가 포탄을 장전한 후 포수가 발사합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먼저 적을 탐지해야죠. 이를 위해 M1A2의 첨단 조준 및 타격 장비가 활용됩니다.
5: M1 에이브람스에는 최첨단 기술이 다수 적용되어 있죠. 그중 하나가 열상 조준기입니다. 이로 인해 승무원은 어떤 날씨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낮이나 밤이나 관계없이 포수는 항상 목표물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1: 에이브람스의 주무기는 120mm 활강포죠.
3: 에이브람스 M256 주포는 강력한 화력을 구현합니다. 무게는 3톤이 넘으며 직경 120mm 포탄을 발사하죠. 대형 포탄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과 배기가스는 아주 강력합니다.
0: 고속으로 포탄을 발사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모든 작용에는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작용이 발생하죠. 20-30kg의 포탄을 초음속으로 가속할 경우 막대한 힘과 운동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힘은 전차에 의해 상쇄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강력한 반동이 발생하죠. 즉, 포탄이 발사될 때 전차를 뒤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포신의 부풀어 오른 부분은 발사 시 발생하는 팽창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는 포탄이 초음속으로 가속될 때 발생하는 반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 1980년 이후 에이브람스는 전쟁의 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군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에이브람스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전차의 성능을 크게 개선해왔죠. 오늘날 M1A2 에이브람스와 같은 전차가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세기 동안 전장의 왕으로 군림

0: 매운 또 다른 유형의 첨단 무기가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어 진지에서는 전차만으로는 작전을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1: 현대 전장에서 적의 방어 진지는 철저히 요새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 부대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이러한 진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무력화해야만 하죠.
0: PGH-2000,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포병 시스템입니다.
2: PGH-2000은 여러 군에서 사용되는 자주포로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하죠. 중량은 55.8톤이며 길이는 11.7m, 너비는 3.6m, 높이는 3.1m입니다. 이 거대한 무기의 임무는 먼 거리에서 높은 정확도로 포탄을 발사하는 거죠.
0: PGH-2000은 2006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주에서 실시된 메두사 작전 중 네덜란드 왕립 육군 화력지원사령부에 의해 처음 배치됐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안보지원군으로부터 그 능력을 입증받았죠. 2022년 PGH-2028문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어 지상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1: PGH-2000과 같은 자주포는 전통적인 포병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 뛰어나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 진지의 상황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사격을 위해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장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빠르게 다른 위치로 전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 PGH-2000은 적의 진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자주포로 벙커나 참호와 같은 요새를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드론이나 정찰병이 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달하면 PGH-2000은 4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강력한 포탄 세례를 퍼부어 적의 진지를 타격하죠. 이를 통해 진격하는 부대가 적의 진지를 쉽게 무력화하거나 점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진정한 포병 시스템이죠. 이는 목표물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어 탄도포탄을 사용해 표적을 조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탄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표적에 떨어져 충격을 줍니다. 이를 위해 PGH-2000은 155mm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포의 주된 목적은 폭발성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죠. 즉, 수 킬로그램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해 이 포탄이 표적에 충격을 가할 때 폭발하여 파편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0: 포병은 전장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 화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14세기와 15세기의 나팔총과 대포를 떠올리게 됩니다. 화기는 점점 더 복잡해졌지만 작동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우리는 기술을 정교화해왔을 뿐입니다. 최초의 나팔총과 대포 이후 소총이 생산되기 시작했죠. 소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신 내부에 나선형 홈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홈은 발사체의 회전을 가해 비행 경로를 안정시키고 결과적으로 직진성과 정확성을 높인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소총에서 PGH-2000으로 넘어가도 기본 원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단지 훨씬 더 크다는 게 다를 뿐이죠. 여전히 작동 방식도 동일하고요. 장약을 장전하고 발사체를 장착한 후 장약을 점화하면 발사체가 포신을 따라 밀려나가며 초음속으로 발사되는 거죠. 예전의 대포가 일반적으로 목표 방향을 조준하는 데 그쳤다면 현대의 포병 시스템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는 단순한 중격 무기에서 고정밀 타격이 가능한 첨단의 고급 무기로 진화하게 된 거죠.
1: PGH-2000은 포탄을 54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놀라운 성능으로 2차 대전 중 독일군이 제작한 포들은 최대 35km까지 발사할 수 있었죠. 따라서 PGH-2000은 역사상 가장 큰 포들보다 거의 20km나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0: 먼 거리에서도 포탄을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덕분이죠.
3: 포탄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각 포탄 주변의 공기 흐름 패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이스 분리

0: 뜻하는 발사체 후단에 연소기관이 장착된 타입으로 이 연소기관은 지속적으로 가스를 방출해 포탄의 뒤쪽에서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력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1: PGH-2000은 V랩 로켓 보조탄과 함께 장전할 경우 더욱 놀라운 사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0: PGH-2000은 속도 향상형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탄은 후단에 추가적인 로켓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포신에서 초기 발사 후 로켓이 점화되죠. 이 로켓은 포탄에 추가적인 힘을 제공함으로써 사거리를 상당히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장거리 발사형 포탄 외에도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포탄이 있죠.
0: 스마트 탄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탄은 발사된 후 비행 중간에 두 개의 독립적인 탄으로 분리되죠. 각각의 탄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자신의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 PGH-2000은 놀라운 정확도로 원거리 발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발사 능력도 갖추고 있죠.
2: PGH-2000이 다른 자주포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점은 단 9초 만에 세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이는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죠. 이 장치는 분당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1: 이 모든 건 고도로 숙련된 승무원 덕분이죠.
3: 승무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차장, 조종수, 포수, 그리고 2명의 장전수로 이루어져 있죠. 전장에서 자주포가 작동하는 방식은 전차장이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이를 장전수에게 전달해 적절한 탄약을 선택하고 포에 장전합니다. 이후 포수가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방식이죠.
1: 강력한 화력을 지닌 PGH-2000은 전투 상황에서 신속하게 진입하고 퇴각할 수 있으며 다른 전선으로의 재배치도 용이합니다.
0: PGH-2000의 디젤 엔진은 중량에 비해 엄청난 출력을 발휘하죠. 시속 60km까지 기동할 수 있으며 작은 장애물도 넘을 수 있어 일부 전차와 동등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1: 적군과 대치했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죠.
4: PGH-2000은 전면 장갑이 장착돼 있어 대전차 화기나 기관총 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선에 배치되더라도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고 신속히 철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갖추고 있죠. 또한 연막탄을 사용, 대량의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연기는 방패 역할을 해 자주포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PGH-2000은 기동성과 화력을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에 결합한 공학의 결정체로 전장에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1: PGH-2000이 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됐다면 이번 무기는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3: 스트라이커 APC는 많은 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장갑 수송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다재다능성으로 유명하며 장갑이나 화력, 기동성을 결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따라서 미군이 스트라이커를 주요 장갑차로 채택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공통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차량군으로 일부 변형은 서로 다른 장비 패키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일반 버전은 보병 전투 차량으로 중량은 16.5톤 정도가 되죠. 다른 변형 모델은 최대 18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1: 스트라이커는 신속하게 병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0: 35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하고 전륜 구동 모드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1: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캐나다의 라브3 경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세계대전 때부터 이어진 오랜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3: 최초의 장갑차는 1차 대전 말에 개발되었는데 2차 대전이 되자 전 세계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장갑차는 보병 전투를 기계화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 현대 전장은 빠르게 발사되는 화기나 포탄, 지뢰 등 종류도 다양하고 위험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현대 전장을 극히 위험하게 만들어 공격 작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1: 스트라이커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0: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죠. 병력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능력 덕분에 호평을 받았으며 강력한 공격 능력으로 인해 많은 군에서 선호하는 장비입니다.
1: 장갑차는 병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작전 수행 시 빠른 기동을 위해 설계됐죠. 이러한 장비는 작전의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제공해 현대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초기 장갑차 모델인 독일의 하노마크와 미국의 M3 하프트랙은 기본적인 장갑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기동성과 안전성을 제공했죠. 이러한 초기 장갑차들은 궤도와 바퀴가 혼합된 형태였지만 스트라이커는 특별한 특성을 가진 8개의 전천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 지면의 종류에 따라 각 타이어의 접지 면적을 조절해 접지력을 향상시키거나 마찰력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죠. 스트라이커는 주행하는 표면에 맞춰 타이어를 최적의 상태로 팽창하거나 수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병력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장갑 기술도 장착되어 있죠.
2: 세라믹과 강철, 케블라로 이루어진 다층 방어 장갑으로 내부 병력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합니다. 이러한 장갑은 14.5mm 기관총에 근거리 사격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죠.
0: 장갑이 벗겨지거나 파편이 튀는 것도 최소화합니다.
2: 스트라이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병력을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수송하는 거죠. 그러나 스트라이커의 외부 구조물 자체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외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장갑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면 이 장갑이 파편으로 변해 차량 내부의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죠. 이를 스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APC 내부의 케블라층은 이러한 스팔레이션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여 장갑에서 발생한 파편이 차량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내부의 병력을 보호합니다.
1: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용차 11대와 맞먹는 16톤의 큰 중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35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시속 97km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죠.
0: 로켓 추진 유탄, 일명 RPG는 장갑차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라이커와 같은 장갑차에 대한 RPG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RPG 고폭탄은 형상화된 폭발물로 설계되어 폭발력이 금속 외부 표면에 집중되도록 하죠. 이 에너지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액체 금속 상태로 변하며 차량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탄두가 차량 내부로 침투해 추가적인 폭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장갑 시스템의 핵심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0: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철망형 장갑이 장착됐습니다.
2: 스트라이커의 철망형 장갑은 차량 외판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 개의 금속 막대들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죠. RPG가 접근해 철망에 충돌하고 폭발할 때 폭발 지점과 외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거리는 형상화된 폭발물과 액체 금속이 초기 속도와 온도로 외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장갑이 제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병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무원 및 병력의 안전입니다.
3: 스트라이커는 2명에서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9명의 병력을 신속하게 전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죠.
4: 보통은 조종수와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장이 병력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0: 명령을 전달할 땐 FBCB2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죠. 스트라이커의 FBCB2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현대 전장 네트워크로 차량과 병력 간의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내부 통합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도나 병력의 위치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표시하죠. 이러한 시스템은 장갑차 승무원의 상황 인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향상시켜 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지휘 통제 그리고 전투 임무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4: 스트라이커 주시경은 360도 주변 인식을 가능케 하여 장갑차 주변의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전시각 향상 장치는 조종수에게 열화상 및 야간 투시 능력을 제공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시야를 확보하고

0: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위협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죠.
1: 주된 임무는 병력 수송이지만 공격 및 방어 작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최첨단 원격 조정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은 차량의 장갑 보호 아래 안전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차량 지붕에 장착된 포탑 형태로 다양한 무기 옵션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 여러 이미징 장비가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죠. 승무원이 간단한 조작으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MK-19 40mm 유탄 발사기와 M2 59경 기관총이 포함되어 있어 적의 보병이나 경장갑차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죠.
1: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임무에 맞춘 변형 모델도 존재합니다.
3: 스트라이커 플랫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죠. 첫 번째로 포를 차량 상단에 장착하고 승무원이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찰이나 대전차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적합하게 변형할 수 있죠.
1: 주요 변형 모델로는 M1127 정찰 차량, M1130 지휘 차량, M1134 대전차 유도미사일 차량, M1235 핵, 생물, 화학 정찰 차량 등이 있습니다. 각 변형은 특정 임무에 맞춘 시스템과 능력을 갖춰 다양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죠. 스트라이커가 최상의 장갑차라면 이번에 소개할 무기는 단순한 병력 이송수단이 아니라 완전한 전차에 가깝습니다.
0: 메르카바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차 승무원들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승리했지만 전차 승무원들은 큰 병력 손실을 겪었죠. 이에 중무장과 강화된 장갑을 갖춘 전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갑차 역할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투용 전차와 장갑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메르카바 4를 운영하고 있죠.
2: 메르카바 4는 주력 전차의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6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어 장갑차 역할도 겸비한 독특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메르카바는 전차장과 조종수를 포함 4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며 탑승 병력까지 합치면 총 10명을 수송할 수 있죠.
4: 메르카바는 정말 놀라운 전차입니다. 길이는 약 9m, 폭은 4m, 높이는 2.5m에 달하고 중량은 62톤이며 시속 70km까지 주행할 수 있죠. 이런 중량의 전차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성능입니다. 이 속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1500마력의 독일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이 디젤 엔진과 연료는 전차의 전면부에 위치해 있어 적의 포화로 전차가 피탄되더라도 연료와 엔진이 승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메르카바 4는 2006년에 처음 운용됐으며 이후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죠. 미사일이나 로켓에 의해 관통된 전차당 평균 승무원 사망률이 이전 모델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메르카바 시리즈가 최신 대전차 무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보호를 강화해왔음을 보여주죠. 병력을 수송하는 면에서는 장갑차와 유사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전차입니다.
0: 메르카바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주포는 120mm 활강포이며 59경 기관총이 세정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대는 원격 조정이 가능한 포탑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한정은 필요시 전차장이 사용할 수 있죠.
1: 전차장은 전차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 전차장은 포탑 내 지휘관 무기 스테이션에 앉아있죠. 여기엔 주시각 확대 장치, 지휘관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360도 파노라마 시야로 목표를 추적하는 지휘관 제어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언 비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차장의 헬멧에 장착되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전차 내부에서 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죠.
3: 메르카바 전차는 다른 첨단 내비게이션 및 추적 시스템처럼 다양한 센서 정보를 결합한 후 증강현실을 통해 단일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건 승무원이 전투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적외선 및 광학 범위를 포함한 여러 스펙트럼의 센서를 사용해 이미지를 통합, 낮과 밤의 관계없이 전장 전역의 정보와 위협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0: 할 수 있습니다.
1: 메르카바4는 전차장, 조종수, 포수, 그리고 장전수까지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2: 포수는 포수 스테이션에서 120mm 주포를 조작합니다. 조작은 손잡이의 빨간색 작은 스위치를 통해 이루어지죠. 장전수는 포수 옆에서 회전식 장전통에 포탄을 장전합니다. 이 전자식 장전통은 한 번에 10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총 48발의 포탄이 밀폐된 탄약실에 적재되어 있죠. 이 시스템은 전차가 피격될 경우 쿡오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쿡오프는 외부의 열로 인해 탄약실의 온도가 상승하여 자발적으로 점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1: 미군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와는 달리 메르카바의 주무기는 포탄이 아닌 미사일입니다.
3: 대부분의 전차와는 달리 메르카바는 주포에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이 미사일은 전장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이 시스템은 메르카바4의 독특한 기능으로 다른 전차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죠.
3: 메르카바의 트로피 시스템은 접근하는 위협에 대해 강화된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 주위에 배치된 여러 레이더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켓탄과 같은 위협을 추적하고 인식할 수 있죠. 이후 속도를 계산해 표적을 설정하고 방어용 미사일로 전차가 피격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1: 포탑 측면에 위치한 트로피 시스템은 4개의 레이더가 360도 감시를 수행합니다. 이 능동형 방어체계는 접근하는 위협을 실시간 추적하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자동으로 판단하죠.
4: 트로피 시스템은 접근하는 물체를 식별하고 이를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발사체를 발사해 위험 요소가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폭파시키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5: 메르카바 전차는 소프트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연기를 방출해 레이저 유도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연기는 레이저가 전차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전차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을 방지하죠.
1: 모듈형 장갑 시스템은 메르카바의 방어력을 극대화합니다.
6: 복잡한 장비를 설계할 때 점점 더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품이 고장나거나 손상됐을 때 전체 조립을 분해하지 않고도 해당 부품만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메르카바 전차의 포탑이 손상되면 빠르게 포탑을 분리하고 새로운 포탑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형 설계는 전장 환경에서 매우 유리해 전투 차량이 전장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1: 모듈형 장갑, 능동형 방어체계,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같은 혁신들은 메르카바4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합니다. 메르카바가 육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바다를 누비는 첨단 무기가 있는데요.
2: 수륙 양용 작전은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입니다. 물에서 육지로 빠르고 안전하게 전환하는 건 매우 힘든 임무죠. 또 이러한 수륙 양용 장비는 장갑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경량이며 부력도 있어야 하기에 두꺼운 장갑은 적합하지 않죠.
4: 수륙 양용 작전은 군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세기를 돌아보면 가장 유명한 수륙 양용 공격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즉 D-Day죠. 상륙작전은 부대가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함정에서 물을 건너 해안에 도착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속하게 진격해 전투 위치를 확보해야 하죠. D-Day는 이런 작전의 전형적인 형태로 상륙선을 이용 해안에 도착한 후 병력들은 적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하선을 하고 진격해야 했습니다. 상륙작전에서 사용한 상륙선은 병력을 함정에서 해안으로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선체의 경사판이 내려가면 상륙선 내부의 병사들은 적의 포화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1: 20세기 중반 이후 상륙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무기체계 발전에 따라 해상에서 육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전용 장갑 수송차의 필요성이 커졌죠. 이에 등장한 것이 AABP-7A1 미 해병의 주력 상륙 돌격 장갑차입니다.
2: AABP-7A1은 26톤의 수륙 양용 괴물로 21명의 전투 병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해안 정리를 위한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죠.

0: CABP-7A1은 1970년대부터 미 해병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991년 걸프 전쟁 동안 수륙 양용 및 지상 작전에서 주요 임무를 펼치며 뛰어난 능력과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차량의 내구성과 수륙 양용 능력은 다양한 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미 해병대 위상을 확고히 했죠. 진화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AABP-7A1의 강력한 전투 및 인도적 임무 수행 능력은 지속적인 작전 성공을 가능케 합니다. AABP-7A1은 강력한 VT-400 디젤 엔진을 사용해 해상에서 시속 13km로 병력을 수송합니다. 기존의 수륙 양용 차량이 보트처럼 프로펠러를 사용했다면 이 장갑차는 독특한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죠.
1: 제트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가 포함형 장치로서 기포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수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물체와 접촉할 때에도 강한 내구성을 유지하죠. 따라서 수륙 양용 차량이 해안에 접근하며 바위나 잡초 등 장애물에 부딪힐 때 제트 펌프는 프로펠러보다 손상에 덜 취약합니다.
2: 워터 제트는 고속으로 물을 배출해 수송선을 추진하죠.
3: 제트는 매우 효율적인 펌프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흡입한 후 여기에 에너지를 추가하고 가속하여 뒤쪽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제트의 또 다른 장점은 후방에 간단한 조정 노즐을 장착해 추진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상륙 장갑차와 같은 수송선도 무거운 중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거죠.
0: 이와 같은 기술은 상업용 제트스키에도 사용되지만 AABP-7A1의 시스템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상륙 장갑차는 바다에서 시속 13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뛰어난 속도죠.
4: 육상에서는 전통적인 구동기를 사용해 시속 72km로 주행합니다. 26톤이라는 중량을 고려할 때 이는 아주 탁월한 성능이죠.
1: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엔 알루미늄이 사용됩니다. 알루미늄은 경량 금속으로 필요한 강도를 제공하면서도 강철보다 훨씬 적은 중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알루미늄 합금은 무게 측면에서 뛰어나며 차량의 부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강철이나 다른 경질 재료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해안 상륙 시 방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0: AABP-7A1에는 승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라믹 타일 장갑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부착 장갑 키트는 1980년대 후반에 설계되어 1990년대에 AABP-7A에 설치됐죠.
1: EAAK, 즉 증가 장갑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상륙 장갑차의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강철과 세라믹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스템으로 방호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0: 이 장갑차는 승무원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과의 교전도 가능토록 설계됐죠.
3: UGWS 원격조정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MK-19 40mm 유탄 발사기와 M2 59경 기관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력한 화력을 이용해 적 보병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경량 장갑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0: 장갑차에는 병력의 상륙을 돕는 또 다른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4: 지뢰 제거 선형 발사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최대 100m의 지뢰밭을 정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적의 요새나 장애물 등 장갑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륙 장갑차는 다양한 능력과 수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효과성을 입증받아 왔습니다. 기동성과 방어력, 그리고 병력 수송 능력을 결합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군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죠.
0: 1차 대전의 참호 속에서부터 현대 전장에 이르기까지 전차와 장갑차는 최첨단 무기로 거듭나며 전투의 본질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무기들은 공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증명하며 적에 맞서 싸우고 승무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무기들의 역할은 더욱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이제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삼명숙의 레시피 하나면 오늘 하루 밥상 고민은 끝!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떨어지기 쉬운 입맛을 지켜줄 그 찌개. 한 입 먹자마자 얼큰한 맛이 감동적인 고추장찌개부터 한번 만들 때 푸짐하게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한 밑반찬, 밥 한 그릇 뚝딱,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네. 지금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은 저희가 이제 기름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매운 게 이렇게 당기고 진한 고추장찌개가 그래서 더 반가워요.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자랑 채소 넣어서 바득하게 이제 끓여주면 정말 그 맛이 완전 별미잖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2: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등심도 준비하고 뭐 네? 두부, 대파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지만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1: 자,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2: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고추장찌개 이제 감자, 네. 보통 이제 양파, 네. 그리고 청양고추, 대파 이제 두부 넣는데 네.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명절 때 아마 드시고 남은 고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소고기 준비했어요. 등심으로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으로는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네. 뭐 맛술, 이제 소금, 후추, 그 정도 이제 간 준비해 주시면 돼요.
1: 네, 아주 칼칼하고 얼큰하고 매콤할 것 같은데요. 요즘 한창인 감자를 얼큰하게 한번 끓여볼까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추장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추장찌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그럼 재료 선집부터 해볼까요?
2: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감자가 굉장히 맛있어요. 네. 이제 고추장찌개는 또 감자가 들어가면 좀 구수한 맛이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감자를 썰어 주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껍질 벗긴 거를. 네. 자, 이렇게 네 등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너무 얇게 써시면 또 끓이다가 부서져요.
1: 맞아요.
2: 그래서 두께를 한 0.5cm, 약간 두께감이 그래도 살짝 있는 정도로.
1: 네. 사실 지금은 또 감자 또 제철이잖아요.
2: 그렇죠.
1: 예, 한참 많이 나올 예, 때고.
2: 여름부터 해서 지금 한창들 많이 드시는 집에 다 있으신 재료라 예. 이제 감자 이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물에 헹구시거나 하실 필요 없으세요.
1: 전분기를 예,
2: 전분기
1: 필요 없어요?
2: 예, 어느 정도 들어가야 국물이 좀 약간 구수한 그런 느낌 맛도 있거든요.
1: 맞아요. 좀 진하게. 예,
2: 그리고 이제 양파 네. 다 이제 감자랑 비슷하게 이제 한 사방 한 2cm 정도 크기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도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칼칼한 거 원해서 네. 청양고추.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면 그냥 맵지 않은 풋고추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1: 네,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
2: 네.
1: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명절 때 너무 즐겁게 우리가 네. 또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항상 먹다 보면은 저희가 좀 과하게 먹을 때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명절 마지막쯤에는 아, 뭔가 이제 먹는 것도 약간 질리는 느낌도 있고
2: 맞아요.
1: 뭘 해 먹어야 될까? 그리고 굉장히 늦게 해가지고 속이
2: 그렇죠. 집에 음식은 많은데 뭐 먹을까? 막 이런 맞아요. 고민들 되시는데
1: 네.
2: 냉장고 열어보시면 또 집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있는 재료들이라
1: 네.
2: 간단하게 한번 끓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도 자 이렇게 반 갈라서 두부는 한 1cm 정도 두부 너무 얇게 써시면 끓어지면서 이렇게 두께감이 얇아져요.
1: 네.
2: 그래서 좀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고기
1: 네.
2: 한번 이제 썰어 볼게요.
1: 어느 부위죠?
2: 오늘 이제 저는 소고기 등심 준비를 했어요.
1: 네.
2: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국이나 찌개 끓일 때는 국거리 양지나 사태 쓰시는데
1: 네.
2: 오늘 저는 이제 등심 이용을 하는 게 등심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조금 육질이 좀 연하고 부드러워서
1: 네.
2: 빨리 익기도 하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하고 또 어우러지는
1: 네.
2: 이제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핏물을 좀 이제 제거를 하시고 구워서 드시고 남은 약간 이렇게 두께감 있는 거 사용을 하시는데
1: 네.
2: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불고기감 그런 거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2cm 간격으로 해놓으시고
1: 그럼 선생님 네. 집에 돼지고기가 있으면 네. 돼지고기 넣어도 되나요?
2: 그렇죠. 돼지고기 하셔도 되고 네. 오늘은 국거리 같이 좀 오래 끓이거나 그거는 우리 명절 때 많이 드셨으니까 네. 그냥 가볍게 구워서 드시거나 하셨던 그 부위 그리고 너무 잘게 썰지 않으시고 네. 등심이 좀 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두께감 있게 두께는 한 1cm 네. 크기는 한 뭐 2cm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서
1: 자, 크기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전체 크기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네. 준비를 했어요.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또 고추장찌개를 끓여봐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일단 육수가 중요하죠.
2: 네. 그래서 저 육수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이제 그 다시마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한 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국물용 멸치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고 내장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제거한 멸치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뭐 표고버섯이나 뭐 집에 찾아보시면 뭐 기타 등등의 채소들 넣으시는데 네. 요즘 아직 무가 이렇게 맛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마하고 이렇게 멸치로 깔끔하게 뽑지만 다른 네. 재료 채소 추가하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 가볼까요?
2: 네, 국물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다시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 넣어주시는데 멸치 냉동실에 혹시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하느냐고 바로 이제 새 봉지 오픈을 했는데 네. 냉장고나 냉동실에 오래 있었던 건 멸치를 한번 덮어서 쓰세요. 볶아서 그래야 비린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고요.
1: 불량의 물을 넣고
2: 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불에서 끓이시면 네. 물이 빨리 끓어서 국물에 맛있는 맛이 우러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불을 이제 한 중불 정도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은근하게 끓이기 시작을 해서 팔팔팔 끓어오르면 오히려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있다 걸러주시는데 네.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하시고 혹시 시간이 좀 있다 그러시면 재료를 넣고 한 1, 20분 있다가 불을 켜시면 재료가 젖은 상태에서는 네? 훨씬 맛난 맛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1: 진하게 그래서, 나오는군요.
2: 예,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재료를 조금 담갔다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자, 그럼 저희 중불로 네. 시작해서 은근하게 네. 맛있는 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지금 15분 정도 저희가 네. 맛있게 끓여봤는데요. 네. 불색을 살짝 줄였죠?
2: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근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이제 끓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향도.
1: 너무 좋아요.
2: 네, 구수한 이제 멸치향. 네. 이게 이제 날 거예요. 그러면은 불 끄시고 이제 걸르시는데 요때. 네. 또 혹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네. 좀 요거 약간 식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걸르시면 요게 이제 식는 과정에서도 맛이 더 우러나오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늘 요리할 때 뭐 10분, 20분 계산해서 계획성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급하시다 그런 게 그냥 걸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불 껐으니까 한번 걸러볼게요.
1: 네. 선생님, 이 육수는. 네.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냉장 보관해도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냉장고에 한 3일 정도까지 괜찮으시고요. 네. 혹시 저는 이제 요리할 때 늘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하는 스타일이다. 네. 근데 3일 이상을 냉장고에 놓게 되면 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지퍼백에 해서 넣어놓으셨다가 네. 뭐 수시로 원하실 때 꺼내 쓰시면 오늘 고추장찌개 말고 된장찌개까지. 예, 그냥 일반 요리 밑국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다시마 멸치로 맛있게 육수 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고추장찌개 네. 끓여볼까요?
2: 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시고, 네. 불을 너무 달구지 마시고, 그냥 중불 정도.
1: 중불?
2: 예,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여기다 참기름 두르고, 별도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볶겠습니다.
1: 아, 참기름 두르고, 네, 네. 불세기는 세지 않게.
2: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너무 들어간 순간에 막 지글지글 짱 하면 달라붙을 수 있어서
1: 맞아요.
2: 은근하게 해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1: 아 은근하게 네. 하면서 이게 네, 요리의 네. 비결이네요
2: 그렇죠.
1: 오늘
2: 그래서 너무 세게 달구지 않게 해서 넣어보시고 이제 약간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예, 그때부터 이제 볶아가시면 되세요.
1: 아 그러니까 뭐든 불세기를 너무 네. 세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하지 않도록 혹시 뭐 이제 고기가 조금 냉장고에 오래 보관이 되어 있어서 좀 네. 잡냄새나 이런 게 좀 날 것 같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마늘이랑 청주 약간 밑간해서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 고기 색깔 워낙 좋아서 네. 이렇게 해서 불을 타지 않게 이제 중불 정도에서 네. 이렇게 이제 볶아줍니다.
1: 선생님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익혀질까요?
2: 겉 표면이 네. 그래도 이제 붉은기가 사라지고 회갈색으로

0: 거거든요.
1: 지금 이 볶는 과정이
0: 그렇죠.
1: 예. 가두기 네네. 위해서. 그리고서 이렇게 고기를 볶으면서 네. 제 생각이 고추장찌개에 네. 아까 돼지고기 살코기도 네네.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해산물 중에서도 새우를 좀 넣으면 어떨까?
0: 그렇죠. 이제 새우철 시작이잖아요. 예예. 가을이니까. 그러면 오징어 넣으셔도 되고 좋아하시면 뭐 꽃게 넣으셔도 되고 네. 채소만 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재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네.

0: 컵.
1: 네.
0: 두 컵. 네, 세 컵. 네 컵 정도. 그래서 네. 한번 고기가 익을 정도로 이제 푹 이제 끓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부으시고는 센 불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볶아지면서 생겼던 이제 기름기, 식어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 싹 걷어내시고 두부하고 양파를 넣고 네.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한번 기름기를 한번 걷어볼까요? 그래서
0: 등심이 약간 마블링이 좀 있죠.
1: 네.
0: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볶아지면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한번
1: 걷어주면 깔끔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부재료 넣기 전에 싹 걷어내시고.
1: 근데 예전에 요리하기 전에는 네. 몰랐어요. 네. 육수가 중요하다는 네, 걸. 네. 근데 육수 하나만 잘 내놔도
0: 그쵸.
1: 정말 국요리랑 찌개요리가 네. 맛있더라고요. 자.
0: 자, 그래서 이제 걷어내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감자,
1: 예.
0: 양파. 좀 익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넣고
1: 좀 단단한 거부터.
0: 네, 단단한 재료.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1: 네.
0: 고추장 이제 풀어 주시면 돼요.
1: 고추장찌개의 주인공.
0: 네, 네.
1: 자, 오늘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섞어서 할 건데 네. 고추장의 비율이 많죠?
0: 네, 네. 그래서 고추장찌개니까 이제 고추장만 넣는데 이렇게
1: 네.
0: 해서 이제 중불에서 이제 뚜껑 덮어서 이제 재료가 익을 때까지
1: 저희가 네.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선생님, 네. 아주 매콤한 향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은
1: 야.
0: 네, 이제 잘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1: 그렇죠.
0: 보니까 이제 투명하게 감자도 다 있고 물량은 국물량은 이제 뭐 한 3컵에서 4컵 사이 저는 4컵 가까이 넣는데
1: 네.
0: 좀 끓이는 시간 줄이고 싶다 그럼 3컵 하셔도 괜찮습니다.
1: 3컵 하셔도 되고.
0: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1: 네.
0: 이제 두부.
1: 두부 넣고
0: 네, 이렇게 이제 넣고
1: 네.
0: 그다음에 살살 이제 풀어주시고요.
1: 자, 이 고추장찌개에 네.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0: 맞아요.
1: 바삭하게 해서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늘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마늘도 이제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고기 잡냄새 그리고 이제 고추장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의 이제 냄새들이 있을 수 있어서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을 때 저는 맛술도
1: 맛술도
0: 네, 맛술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잡내 날려주시고
1: 네.
0: 이제 고춧가루도
1: 정말 고춧가루 들어가야 좀 네. 칼칼하게
0: 그쵸?
1: 깔끔해져요.
0: 좀 더 칼칼한 예. 느낌 맛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1: 네.
0: 간을 이제 한번 보시는데 집집마다 고추장의 염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렇게 했더니 나는 밑국물에서도 좀 육수 간이 있고 해서 간이 딱 맞는 경우가 있고
1: 네.
0: 좀 싱겁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소금이나 아니면 국간장 약간
1: 네.
0: 이제 소금 간도 살짝
1: 이 마지막에 간할 때는 이제 각자 기호에
0: 그쵸,
1: 맞게
0: 기호에 맞춰서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파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랑 같이 이제 넣어주세요.
1: 아, 보기만 해도 그냥
0: 네.
1: 속이 약간 풀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약간 바득한 느낌,
1: 예,
0: 너무
1: 맞아요.
0: 묽지 않은 느낌
1: 네.
0: 그 정도 이제 해주시고 후추까지
1: 자, 마무리로
0: 네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1: 자, 그럼 불끄고 한번 옮겨볼까요?
0: 네, 네.
1: 정말 그야말로 찌개가 폭불불 끓고
0: 네, 네.
1: 있네요.
0: 요거 그대로 놓고 올려 드셔도 되는데, 네. 자, 이렇게.
1: 야, 무엇보다 이 찌개는 건더기가 풍성해야
0: 네.
1: 먹음직스럽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끓으면서 고기에서 맛난 맛들이 우러나니까 고기 육수의 느낌도 있고,
1: 네.
0: 우리가 똑같은 재료로 끓여도 국물이 많은 음식 국이고요. 이렇게 건더기가 좀 많으면 찌개라고 표현하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바득한 형태로 해서
1: 정말 선생님 비주얼만
0: 네.
1: 봐도
0: 네.
1: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1: 네.
0: 이렇게 이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추장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4등분한 뒤 두툼하게 썰고 양파는 두툼하게 딱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대파는 어슷 썰고 두부는 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국멸치, 물을 넣어 15분 정도 끓인 뒤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찬물에 다시마와 국멸치를 우린 뒤 끓여주면 국물 맛이 더 깊어져요. 냄비에 참기름을

0: 100g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붓고 불순물을 걷어내주세요. 여기에 감자, 양파, 고추장을 넣고 뚜껑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두부, 다진 마늘, 맛술, 고춧가루, 소금, 대파, 청양고추, 후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먹을 만큼 담아 끓이면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2: 네.
1: 이 간장색이 맛있게 배인 장조림만 있으면 한 입에 먹기도 좋고 밑반찬으로도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이제 메추리알 이제 까는 일이 조금 번거롭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메추리알 깐 걸로 네.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새송이 버섯 그리고 이제 꽈리고추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1: 조릴 때 들어가는 조림장. 네,
2: 그렇죠. 조림장요 아마 조림장. 다 해보신 분들 굉장히 다 알고 계신 쉽긴 한데
1: 네.
2: 이제 국물은 물 쓰시 그냥 맹물 쓰시는 것보다 저는 다시마 국물
1: 네. 네,
2: 있어서 밑국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간장하고요. 그리고 설탕, 맛술
1: 네.
2: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올리고당 넣어서 윤기와 농도도 잡아줄게요.
1: 자, 오늘은 메추리알, 버섯, 꽈리고추까지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센스 있는 메뉴인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정말 이 메추리알 네. 조림 있잖아요.
2: 네.
1: 장조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2: 네.
1: 오늘은 버섯과 꽈리고추까지
2: 네.
1: 함께해요.
2: 맞아요. 이 씹히는 맛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메추리알 저는 이제 시중에 나가보시면은 보통 작은 거 한 봉지가 한 뭐 270g, 300g 그 정도.
1: 네.
2: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300g짜리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요거 만약에 이제 내가 직접 집에서 까
1: 삶아야 됐다.
2: 네, 삶아서 까고 싶다.
1: 예.
2: 그러시면은 달걀보다 빨리 익어요. 그래서
1: 오.
2: 물에서 한 끓기 시작해서 5분 정도면 불 꺼서
1: 네.
2: 차가운 물에 식혀서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이렇게 까주시면 또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1: 물에 소금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2: 소금, 식초 약간 넣어주시면 껍질 까질 때 더
1: 네.
2: 좋으니까 달걀 그 삶는 방법처럼
1: 네.
2: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만 5분이 안 걸린다는 거.
1: 5분이 안 걸리게.
2: 예, 그것만 해보시면 되고 이제
1: 네.
2: 일단 새송이 버섯
1: 네.
2: 예, 이렇게 이제 단단하고 하얗고
1: 네.
2: 그런 걸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자, 이거를 길이로 좀 4등분.
1: 길이로.
2: 네, 길이로 이렇게 이제 4등분 하셔서, 메추리알 크기보다 조금 더 길게, 한
1: 네.
2: 길이 한 3등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주시면 돼요. 3cm 가까이 되도록. 자, 그럼 이제, 예, 네, 요것도 이제 맞아. 그래서
1: 네.
2: 제가 요거는 메추리알 300g, 그리고 새송이 버섯은 150g, 절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요건 좀 길이가 짧죠?
1: 예.
2: 그럼 한 반 정도. 그래서 크기에 따라, 자, 이렇게 보시고, 한 3cm 전후 되도록 이렇게 이제 썰어서 보면은 메추리알보다 좀 큼지막하네 이런 느낌인데
1: 맞아요 크기가
2: 익으면 수분이 버섯이 굉장히 수분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1: 네.
2: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크기가 비슷해지니까 처음에 자를 때 메추리알과 비슷하게가 아니고 메추리알보다 좀 더 크다
1: 예.
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꽈리고추도 한 3cm 정도 길이 그래서 보시고 3등분 정도?
1: 이 꽈리고추
2: 네.
1: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으시거든요.
2: 네, 그렇죠.
1: 이 특유의 식감
2: 맞아요.
1: 있잖아요.
2: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1: 네.
2: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우, 자르는데 약간 매콤한 향이 올라오네요.
1: 맞아요. 향도 좋고 식감도
2: 네,
1: 좋고.
2: 맞아요.
1: 자,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2: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끓여 주시는데
1: 네.
2: 메추리알이 주인공이니까 처음부터 메추리알 넣고 끓이시면
1: 네.
2: 안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버섯을 먼저 충분히 이제 끓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끓여 보러 갈게요.
1: 볼까요?
2: 네. 자, 그래서 이제 버섯을 먼저 냄비에다가
1: 네.
2: 네 새송이 버섯.
1: 아무것도 두르지 않아요.
2: 네,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그냥 넣어주시고,
1: 네.
2: 요게 이제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이제 넣어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제 다시마 국물, 멸치 국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린 느낌이니까 그냥 깨끗하게 다시마 국물 넣어서.
1: 다시마 국물 이거 담가 놓은 건가요?
2: 네네.
1: 다시마?
2: 예, 다시마 이제 담갔다가 3시간 정도 담갔다가 이제 꺼냈거든요.
1: 네.
2: 물을 센 불에서
1: 네.
2: 처음에 이제 강하게 키셔서 팔팔팔 끓어오르면은 불을 이제 중불로 줄이셔서 한 15분 정도 두시는 거예요.
1: 네. 자, 그럼 새송이 버섯을 익혀볼까요?
2: 네네.
1: 선생님,
2: 네.
1: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2: 네.
1: 아니, 크기가
2: 네.
1: 아까랑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2: 그렇죠.
1: 났어요.
2: 네, 그래서
3: 버섯이 수분이 많은 거 고려하셔서 예. 좀 크기를 메추리알보다 좀 더 크게
1: 예.
3: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끓이는 과정에서 버섯의 맛난 맛들이 국물에 우러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메추리알까지 훨씬 더 맛있어져요.
1: 그러겠네요.
3: 네, 그래서 이제 메추리알 넣고 네.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메추리알을 이제 넣고 네.
1: 자, 오늘 친구 메추리알 네. 넣고
3: 그리고 이제 간은 이제 간장
1: 네.
3: 주시고 요거는 뭐 양조 간장이나 뭐 조림 간장, 맛 간장 그런 거 있으시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1: 설탕. 네,
3: 설탕 넣고.
1: 약간 단맛도 살짝
3: 그렇죠.
1: 나야 돼요.
3: 그리고 이제 끓으면서 약간 잡내나 이런 거 날라가라고 맛술도 살짝 넣어주시고.
1: 네.
3: 너무 이제 이렇게 재료들이 이렇게 설탕이 녹으면서 잘 섞을 정도로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여기 이제 갈색이 배이면서 국물이 한 절반 정도 줄을 때까지 끓이시는 거예요.
1: 시간 한 어느 정도일까요?
3: 요거 끓이시는 거 한 10분 정도 그래도 잡으셔야 돼요.
1: 네.
3: 근데 이제 이때 궁금하다고 자꾸 적게 되면은
1: 네.
3: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으실 때도 왜 스텐으로 된 쇠로 된 거 말고
1: 네.
3: 실리콘이나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걸로
1: 맞아요.
3: 중간에 양념이 잘 배이도록 한 요렇게 가끔씩 저어가면서
1: 네.
3: 한 10분 정도 정도 지나면 간이 싹 배이거든요.
1: 자, 그럼 한번 맛있게 색을 입혀볼까요? 야, 선생님.
3: 네.
1: 정말 색이 맛있게 배웠어요. 아니, 아주 이렇게 색깔이.
3: 그렇죠. 그래서 뭐 냄비 두께, 뭐 불의 세기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한데 한 10분 예. 이상은 이렇게 이제 끓이면 지금 메추리알이랑 이렇게 새송이 색깔 예. 이제 잘 들었죠.
1: 와.
3: 이때 이제 여기에다가 조림이 됐네.
1: 네.
3: 이렇게만 드셔도 돼요.
1: 네.
3: 근데 저는 이제 명절 뒤에 좀 칼칼한 밑반찬 그래서
1: 맞아요.
3: 이렇게 이제 꽈리고추까지 같이 넣고.
1: 근데 꽈리고추는
3: 네.
1: 들어가서 얼마 정도 졸여주면 되나요?
3: 요거 이제 나는 푹 물러서 그냥 착착 늘어지게 하겠다 그러시면 5분 이상 끓이시고요.
1: 네.
3: 저는 요거 좀 색깔도 선명하고 좀 약간 씹는 맛 원한다?
1: 네.
3: 그러면은 한 2, 3분 정도. 그
1: 기호에
3: 정도.
1: 따라서.
3: 네, 그거 이제 조절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간이 배어야 되니까
1: 네.
3: 넣었다가 바로. 고추 난로도 먹는데
1: 네.
3: 그리고 바로 불 끄시게 되면 또 이렇게 너무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간이 약할 수는 있으니까
1: 네.
3: 약간의 갈색이 돌 정도까지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죠. 이제 간이 어느 정도 잘 배이고 잘 익고
1: 예.
3: 마무리가 되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은
1: 네.
3: 이제 올리고당을 지금 넣을게요.
1: 넣어볼까요?
3: 네, 그래서
1: 아 그게 또 요리의 비결이었네.
3: 네,
1: 저는 그 올리고당 이 물엿 같은 걸
3: 네.
1: 같이 넣었었거든요.
3: 그렇죠. 조림이 완성될 무렵.
1: 아.
3: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베이라고
1: 네.
3: 조리실 때는 한 중불에서 약불 사이에 좀 은근하게 조리시는데
1: 네.
3: 이렇게 이제 물엿이나 올리고당 마무리 들어가면 마지막에 불을 조금 올리세요.
1: 아.
3: 네, 그러면은 양념이 훨씬 코팅력이 좋아져요.
1: 그렇게 윤기가 돌고.
3: 그렇죠. 윤기가 훨씬 더 나죠. 지금 보면 이렇게 큰 거품들 보이고
1: 네.
3: 이제 올리고당 그러니까 윤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죠.
1: 맞아요.
3: 저는 이제 오늘 요 정도.
1: 여기서.
3: 약간 고추 숨은. 이게 이제 또 식으면서
1: 네.
3: 이게 고추도
1: 열열로.
3: 더 부드러워지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불을 끄고
1: 네.
3: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 그럴까요? 네. 저는 이 장조림 국물 있잖아요.
3: 네.
1: 이 양념 국물로
3: 네.
1: 다 들여서 먹어도
3: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촉촉하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1: 예.
3: 마무리 할 때 뭐 참기름 한 방울. 어우 고추향이 매콤하게 올라오는데.
1: 그렇죠. 아주 특징 있게. 네. 장조림 항상 저는 그냥 먹을 때 뭐 아주 약간의 채소랑 이 메추리알로만 했었거든요.
3: 네, 그렇죠.
1: 근데 오늘 버섯과 꽈리고추까지 함께 하니까 식감도 더해지고.
3: 맞아요. 이게 이제 버섯이 들어가면서
1: 네.
3: 아마 기존에 드셨던 것보다 이렇게 메추리알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맛있네. 버섯의 맛난 맛들이 끓이는 과정에서 이제 우러나와요.
1: 맞아요.
3: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두 번, 세 번 드실 수 있는 이제 밑반찬.
1: 예.
3: 이제 깨 이렇게 뿌려서.
1: 예전에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싸주셨던
3: 네.
1: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도시락 싸가면 친구들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간단하니까.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을 길게 4등분한 뒤 3cm 길이로 썰고 꽈리고추도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새송이 버섯과 다시마 물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삶은 메추리알, 양조간장, 설탕, 맛술을 넣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어 2분 정도 졸이다가 올리고당을 넣어 섞어줍니다. 올리고당을 넣을 때 센 불로 올려주면 윤기가 더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최고의 밥도둑 깻잎찜

때부터 김치전에 고구마를 살포시 얹었다. 밥상 위에 인기 스타 고구마 김치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배고픈 대왕 문어.
1: 태풍이 세서 걱정이야.
2: 오늘 밤에 통과할 것 같아.
3: 커다란 바위가 무너졌어. 고고 가디언도 태풍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
2: 걱정하지 마, 핑. 고고 가디언은 나만큼이나 튼튼하니까. 헛!
0: 그것보다 바다 생물들이 다칠까 봐 걱정이야.
1: 응. 날이 밝으면 나가서 점검해보자. 태풍이 지나갔으니 바다 친구들이 괜찮은지 살펴봐줘.
2: 난 핑이랑 산호초 마을을 살펴볼게.
3: 토모와 핑의 산호초 대탐험.
0: 그럼 나는 비버브랑 바위지대를 살펴볼게. 어때, 비버브?
4: 띠띠띠.
1: 비키, 바위지대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챙겨가는 게 좋겠어.
0: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걸. 흩어져서 다친 동물들이 있나 찾아보자.
4: 비!
0: 비비?

0: 비비? 우와, 대왕 문어잖아! 대왕 문어야, 먹으면 안 돼! 비비는 로봇이라고!
1: 로봇이면 뭐? 나는 딱딱한 개도 먹을 수 있거든. 그것도 엄청 맛있게.
0: 안 돼! 대왕 문어의 힘이 너무 세. 버비, 부! 변신해서 비비를 구하자!
2: 버비!

0: 무기를 놔줘!
1: 방해하지 마! 나 배고프거든!
0: 꼼짝 마!
1: 내 다리 당장 놔줘!
0: 네가 먼저 비비를 놔주면!
1: 그럼 이 공격도 막아보시지!
0: 어? 그래! 이거야! 버비! 후!

0: 좋았어. 어, 다리가 하나 남았잖아.
1: 너무하네. 밥 먹는데 자꾸 방해하고. 빨리 먹어버려야지.
0: 이런, 저 다리도 높게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아! 하위지대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챙겨가는 게 좋겠어.
0: 아, 그렇지? 대왕보라야, 너 개도 먹을 수 있다고 했지?
1: 당연하지. 근데 왜 또 방해하려는 거지?
0: 아니, 이거 봐라. 꽃게 쿠키, 비싸!
3: 꽃게다!

0: 비비, 괜찮아? 어이, 비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근데 문어 다리가 왜 네 개지? 여덟 개여야 하는데?
1: 맛있어, 맛있어.
0: 어? 대왕 문어야, 너 다리가 바위에 깔렸구나.
1: 맞아. 어젯밤에 태풍 때문에 바위가 무너져서 깔렸어. 그 바람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0: 그래서 비비를 먹으려 했구나.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불러줘. 우린 바다 생물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거든.
1: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라고?
0: 응. 얘들아, 같이 바위를 치워주자. 비!
1: 고마워 얘들아. 아까는 먹으려고 해서 미안해.
0: 비비 비비. 아직 배가 고프구나. 자, 많이 먹어. 꽃게 쿠키 발사.
1: 우와, 고마워 얘들아.
2: 어린 하프물범의 첫 바다 탐험. 극지방에 도착했어. 오늘 극지방 탐사도 한번 잘해보자.
0: 좋아!
3: 아,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4: 극지방이니까 당연하지.
2: 핑은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구나.
0: 어? 얘들아, 저기 봐. 트로우돈이랑 드로마이오사우루스네.
5: 안녕, 얘들아.
6: 응? 안녕.
0: 넌 누구야?
2: 응, 우린 고고다이노. 으아, 눈덩이가 말을 해.
4: 뭐?
0: 눈덩이가 아니야. 나는 하프물범.
7: 귀여워.
0: 아직 솜털이 빠지지 않은 걸 보니 아기인가 보구나.
4: 응?
2: 부모님은 어디 계셔?
4: 나 혼자야. 부모님은 바다로 떠났어.
2: 뭐?
0: 놀랄 거 없어. 원래 하프물범은 독립을 빨리 하거든. 아기 하프물범은 먹이를 찾으러 혼자 바다로 떠나야 해.
2: 어? 아직 아기인데 혼자 간다고? 대단하다, 너.
4: 아니, 난 못 가.
2: 어, 왜?
4: 난 수영해본 적도 없고 바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걸. 너무 무섭단 말이야.
2: 걱정 마. 바다는 아름다운 곳이거든.
0: 맞아. 그리고 하프물범은 훌륭한 수영선수라고. 자연스럽게 헤엄칠 수 있을 거야.
4: 그래?
6: 응? 고고다이노잖아? 얘들아, 안녕!
2: 어? 해철코 아저씨!
1: 무사히 착류.
5: 해철코 아저씨!
2: 도모, 나와 개찰코 아저씨를 구하자. 비키와 핑은 하프물범을 구해줘.
5: 응?
2: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비키, 핑크파워 렉스!

0: 쇼핑! 그린 타워 변신!
1: 난 수영 못한단 말이야.
2: 개찰코 아저씨,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1: 얘들아, 얼른 도와줘.
2: 어서 빨리 끌어올리자. 넥슨, 슈퍼갈고리 발사!
3: 도모, 파워 불도저!
2: 도모, 지금이야!
1: 아휴, 살았다.
4: 하프 불범아, 어디 있니? 하프 불범아, 핑!
0: 비키!
4: 핑, 아기 하프 불범 봤어?
5: 못 봤어. 헤엄도 못 추는데 어떡해.
4: 빨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3: 나 이제 헤엄 잘 쳐.
4: 어, 하프 불범아.
5: 너 어떻게 된 거야?
3: 물살에 쓸려가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절로 헤엄을 칠 수 있게 됐어.
5: 대단하다.
4: 역시 하프 물범이야. 본능적으로 수영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 빨리 친구들에게 가자. 걱정하고 있을 거야.
3: 알았어. 그럼 하프 물범 나오신다.
1: 미안, 나 때문에 다들 고생했구나. 난 이만 가볼게. 다들 또 보자.
6: 안녕히 가세요.
2: 그나저나 하프 물범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4: 얼마나 잘하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5: 나도 하프 물범 수영하는 거 보고 싶다.
2: 그럼 우리 같이 바다 모험하는 거 어때? 하프 물범은 바다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바다를 소개해주자.
6: 응, 좋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채집 들게 됐단 말이야.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목 심어서.

아니니까. 맛을 멋졌어, 고마.

녀석을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고. 모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화장 다 입으란 말이야?

고조요한이 되질 친구!

이분은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팔팔한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의 아트밴을 타고 나갑니다. 수지 할머니의 아트밴 이름은 바네사예요.
1: 바네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2: 바네사는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데려가고 싶어 해.
3: 할머니,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어우, 내 정신 좀 봐. 영감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 대해 흥분과 감동을 느끼는 거란다.
3: 어우.
2: 지금까지 말이나 모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3: 알 것도 같고요.
2: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3: 그렇구나.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4: 난 축구공 보면 영감을 받는 거네. 자고 싶어지니까.
3: 난 진흙탕을 보면 영감을 받는 거고 홀짝홀짝 뛰고 싶어지니까.
1: 난 공원을 산책하면 영감을 받는데.
3: 뭘 하고 싶어지는데요?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5: 할머니 말로는요,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진대요.
1: 그러게, 나는...
2: 공원을 산책하면 난 살아있다는데 감사하고 싶던데.
1: 네, 저도 비슷해요.
3: 영감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이상한 걸 봐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단다.
0: 아트밴 바네사가 토끼 할아버지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레베카 할아버지.
6: 안녕하세요, 수지 할머니.
3: 여기엔 왜 온 거예요?
2: 여기서도 영감이 떠오를까 해서 온 거란다.
5: 쓰레기 더미를 보고요?
6: 아니, 이게 왜 쓰레기 더미야? 아직도 쓸모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만.
2: 애들한테 영감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조선소 좀 둘러봐도 될까요?
6: 아하, 그럼 저야 영광이죠. 어디든 마음껏 둘러보세요. 단 만지지는 마시고.
2: 가자, 얘들아.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0: 팔팔한 오래된 밧줄더미를 발견했어요. 샌디는 해초다발을 발견했고요.
3: 이 해초 예쁘다.
0: 데니는 바다를 발견했어요.
4: 전 바다가 참 좋아요.
2: 바다 정말 멋지고 좋지. 난 파도 소리가 그렇게 좋던데. 바다 냄새도 좋고. 좋아. 이제 영감을 받았으면 가서 뭔가를 만들자꾸나.
1: 여기 병뚜껑, 빨대, 끈, 휴지, 물감, 종이가 있어요.
2: 영감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우리?
3: 저는요, 끈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꼬불꼬불한 끈을 이렇게 붙여서요.
0: 페파의 끈 작품은 오래된 밧줄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3: 저는요, 휴지 조각이랑 조개 껍질을 붙여서 예쁜 바닷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0: 캔디의 바닷가 그림은 해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4: 난 파란 물감으로 축축하고 파란 바다를 그려야지.
0: 데니의 파란 그림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5: 저는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공을 만들었어요.
0: 헤드로의 공은 토끼 할아버지 조선소에 잔뜩 쌓아놓은 고철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2: 정말 잘 만들었네. 토끼 할아버지?
6: 아하, 저도 영감을 좀 받아서요.
2: 어머, 진짜요?
6: 맞아요. 내가 선물하는 그늘막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밖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2: 어우, 이러니까 쓸모있고 좋아 보이네요.
6: 이 벽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어서 전시하라고요.
2: 고맙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술이 따로 없네요.
6: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3: 근데 할머니는 뭐 만드셨어요?
2: 나도 바다를 보고 영감을 받았단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어.
3: 우와! 이거 보니까 다른 것도 만들고 싶어지네요.
2: 오, 그러니 페파, 예술의 영감이 샘솟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
0: 페파는 영감을 받는 게 좋았어요. 영감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맞을 준비.
0: 하파랑 조지는 오늘 동생

0: 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는 곳에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레베카이모. 동생 마지 수업 들으러 왔어요.
2: 출산 준비 교실이 있다던데.
3: 맞아요. 엄마 아빠는 어른들이랑 같이 계실래요? 페퍼랑 조지는 날 따라오고.
1: 동생이 생기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는데 조지가 태어난 지 꽤 됐잖아요. 조지.
4: 나중에 보자.
3: 야, 좋아.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태어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솔직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5: 엄청 신나겠죠. 아기들 앙증맞은 손이 참 좋아요. 손가락 잘 잡아주잖아요.
3: 맞아. 손가락을 잡아주면 참 좋지.
5: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기들은 포근하고 따뜻하니까요. 꼭 감자같이요.
3: 뭐라고? 감자 같다고?
6: 저는요, 좀 걱정돼요. 아기는 툭하면 울고 기저귀 냄새도 나잖아요.
3: 맞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혹시 누구? 어떻게 아기 돌보는지 아는 친구?
5: 아기들 기저귀 갈 때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줘요.
3: 그래, 맞아. 아기들은 늘 엉덩이가 보송보송하게 크림을 발라줘야 하거든. 아기 엉덩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웃을 거니? 금방 안 끝나겠네. 누구 또 말해, 친구?
1: 저요. 아기랑 같이 놀아주면 도움이 돼요. 공 같은 걸로요.
3: 맞아. 우리 언니도 공 갖고 놀아줬는데. 다른 걸로 쓰더라고.
1: 맞다. 하나 더 있어요. 아기들이 쓰는 말로 대답하는 거요. 아기는 이래요. 기기 블라블라 칼라 블라블라블라.
3: 맞아. 아기들이 재밌게 소리를 내는 걸 옹알이 한다고 해.
1: 구구가야가가구.
3: 그래, 맞아. 아기들한테 옹알이로 대꾸하면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지. 다 같이 해볼까?
1: 아바위 빠바라라
7: 아바위 빠바라라 아바위 빠바라라
1: 안녕 인형아, 나 페퍼피그야.
3: 괜찮아 얘들아. 아기들이 울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1: 우리
6: 몸을 흔들어줘요.
5: 몸을 토닥여줘요.
6: 노래를 불러줘요.
3: 맞아. 지금 말한 걸 전부 해보자.
1: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3: 이제 살겠네. 참, 낮잠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기들 재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친구?
1: 우리 큰아빠는 알렉산더 재울 때 일부러 청소기를 들고 시끄럽게 해요.
3: 와, 그 방법 좋은데? 아기들은 그런 소리 좋아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 소리거든.
5: 여기도 진공청소기 있어요, 토끼 이모?
3: 없는데.
1: 없으면 제가 진공청소기 하면 되죠. 뭐...
0: 진공청소기는 아무나 할 수 있군요.
3: 수고 많았어, 페파. 오늘은 다 스티커를 줘도 되겠는데?
1: 스티커다! 정말 감사합니다.
4: 안녕, 페파.
2: 수업은 어땠어?
1: 좋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전부 다 알아요.
2: 그거 참 다행이네.
0: 페파랑 조지는 아기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3: 뭐야, 또?
0: 아기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불안하다, 불안이.
2: 준비, 주머니 들어온 게 그거예요.
3: 우와, 엄청 잘했다.
2: 자, 야채 샐러드.
4: 공룡 줄까?
5: 좋아요. 안녕, 난 희민이야. 내가 유치원을 왜 좋아하냐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좋고
3: 이제 마지막에 문을 두는 거야.
5: 바깥놀이가 신나서. 근데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
4: 나 좀 구해줘. 잡았다. 희민이 쓸래?
6: 나 그만할래. 다리 아파.
4: 그래,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
6: 야, 나 여기 찌롱.
4: 안돼.
5: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서요.
3: 자, 오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우유예요.
4: 아, 맛있겠다.
7: 나 마탕 좋아하는데.
4: 나도.
3: 맞아. 고구마는 맛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7: 그래서 변비 걸리면 엄마가 저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해요.
3: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알았지?
7: 네.
3: 자, 먹자.
5: 그럼 고구마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
6: 이거 먹을래?
7: 왜? 너 마탕 싫어해?
6: 응, 싫어해.
7: 이상하다. 엄청 맛있는데.
5: 마탕 괜히 먹었어. 고구마 때문에 뚝 마려울까 봐 걱정돼.
3: 시우, 시우도 간식 먹자.
4: 선생님,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3: 아이고, 그랬어? 고장났나?
5: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4: 야, 시우, 너 똥 쌌냐?
6: 아니, 수했는데?
4: 에이, 똥 짠 것 같은데? 왜? 똥 냄새.
7: 야, 우루, 넌 똥 안 싸냐?
6: 그래, 똥은 누구나 싸는 거야. 놀리지 마.
3: 자자, 조용 조용. 은호, 안 먹고 뭐해. 얼른 먹어야지. 얼른, 자, 꾹꾹 씹어서. 시우,
5: 어떡해.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이러다가 똥 마려우면 어떡하지?

0: 불안하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 안 되겠어. 나
1: 집에 갈래.
2: 선생님.
3: 어, 희민이 왜?
2: 저 집에 갈래요.
3: 지금? 왜? 희민이 어디 아파?
2: 저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좀 아픈 것 같아.
4: 선생님! 은우 우유 흘렸대요.
3: 아이고.
5: 야, 너가 자꾸 장난치니까 그렇지.
4: 나 장난 안 했거든?
3: 아이고, 희민아, 잠시만. 아이고.
5: 시유가 시비 걸었어요.
3: 시비 걸었어?
5: 응.
6: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3: 고구마 먹고 있어. 지금 닦아줄게.
0: 방귀! 방귀는 곧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 방귀를 한 번 더 끼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희민아.

0: 집으로 도망쳐!
1: 불안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건 더 위험한 행동이야. 비상비상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희민이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이러다 유치원에서 똥 나오면 어쩌려고?
1: 너 누구야?
0: 나 불안이 희민이 너의 불안한 마음 너 고구마 마탕 못 먹게 한 것도 뛰어놀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내가 그랬어 너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서
1: 야 너가 그러니까 너 더 불안하잖아
2: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1: 침착
0: 나 침착 못해 불안해
2: 그렇다면 나와라 침착해 풍선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자 자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그 풍선을 세 번 불어보는 거야 후 후 후 좋았어 잘한다 와우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고 너희들의 걱정 그 풍선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0: 하지만 불안이 아직 불안하다고
2: 하 불안이 너 희민이가 유치원에서 똥을 누게 될까봐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0: 하이, 뭐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전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떡해. 아, 불안해. 상상만 해도 불안하다. 끝이 힘이 나. 나도 그만 알지.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안 나오네. 응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 써도 뽀지, 저기 써도 뽀지.

0: 하지만 말이야.
1: 좋겠다, 좋겠어.
2: 힘나, 똥 나오기 전에 집에 가, 빨리.
0: 잠깐.
2: 그런데 내일 또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3: 내일도?
2: 어떡하긴!
4: 내일도 유치원에서 똥 마려오면 또 간식 안 먹고 또 뛰어놀지 않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다음 날도 똥 마려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고, 다음 날도 똥 마려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면.
3: 안 돼. 나 이렇게까진 못해.
2: 뭐? 그렇게 못하면? 아, 그럼 유치원에서 똥 마려우면 어떡하게?
3: 어떡하긴 그냥?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서 똥 넣어야지.
0: 브라보, 브라보. 희민이 말대로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해. 유치원에서 똥이 마려우면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을 넣으면 된다.
4: 희민이, 너 정말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 넣는 거 가능?
3: 그래야지, 뭐. 이 똥 마려울까 봐 맛있는 간식도 못 먹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보단 낫지.
0: 브라보! 자자, 이제 불안이 너도 그만 불안해해도 될 것 같은데?
3: 맞아. 불안아, 너 이제 가.
4: 가? 나 진짜 가?
3: 응, 진짜 가.
4: 그럼 나 진짜 간다?

0: 근데 이 불안이가 또 커지면 어떡해?
1: 희민이, 너 혹시 예전에도 두근두근 불안했던 적이 있어?
0: 아, 있어. 전에 유치원 처음 갈때 불안했어. 선생님이 무서울까봐 불안했고.
2: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가서 인사하고 재밌게 놀아.
0: 또 친구들 또못 사귈까봐 불안했어.
1: 아하! 유치원이 처음이라 불안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싹 없어졌지?
3: 응, 맞아.
1: 누구나 그런 거야.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 불안이가 나타나곤 하거든.
4: 저기요. 내가 희민을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난 희민이가 뭐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1: 알아. 저기 희민아,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해보는 거야.
5: 희민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0: 네,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올래요.
5: 화장실? 선생님이랑 같이 갈까?
0: 아니요, 저 혼자 갈래요.
5: 그래. 그럼 다녀와.
0: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찍었지? 어? 에너지? 나머지? 어? 어디 간 거지?
1: 서프라이즈!

0: welcome. Okay, now let's eat the cake.
1: 그래. 케이크 먹자. 오. 와, it's the alphabet die.
2: Now it's time to throw the die.
0: But what about the cake? Let's eat the cake first.
3: 아, 에너지. 지금은 주사위를 던져야지.
1: 맞아, 맞아. 그럼 케이크는 이따가 먹자.
3: 오케이.
0: Okay. Okay, fine. Let's throw the dice.
1: 오늘은 조이 생일이니까 조이가 던져봐.
0: 어, 좋아, 좋아.
3: 그래, 좋아. Thank you.
0: One, two, three. Throw the dice.
3: Magic E! Wow!
4: 근데, 어?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0: Magic E.
1: 와! 바다다!
2: I like the beach.
1: 잠깐, 여기로 Magic E가 온 거 맞지? 근데 소리가 안 들려.
2: What?
1: 아, 분명히 이쪽으로 온 거 봤지?
2: Yes!
1: 아, 근데 왜 멜로디한테도 소리가 안 들리지?
3: 아, 조이! 그럼 소리가 보이는지 마법으로 보여줘봐.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It's here!
3: 어, 근데 왜 소리가 안 났을까?
4: Catch me if you can.
2: 어? Is it a cake?
1: 맞는 것 같아.
3: 조이 생일이라 여기에도 케이크 있나 봐. A, A. 아하! Magic E는 소리가 안 나지만 A가 A가 아니고 A 소리가 나는 거네.
1: 아하! 그래서 Magic E인가 봐.
2: That's right!
4: A, A, cake. A, A, cake.
5: Happy birthday! Wow!
4: Catch me if you can.
2: It's Magic E!
3: 어? 연이다!
2: Kite?
4: I, I.
3: Magic E가 있을 때 I, I, kite. I, I, kite.
2: Oh, it's flying away!
1: Oh, no!
2: Oh, ouch!
1: Oh, Energy, are you okay?
2: I'm not okay. Huh? It looks like a rope.
3: 밧줄? 어? 맞는 것 같아.
6: O, O. O, O, rope. O, O, rope.
1: Wow, that was a rope.
3: 어?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하게 불지?
4: Catch me if you can.
2: Look at that.
1: 파도다.
2: You're right. It's a wave.
4: A, A.
3: A, A, wave. A, A, wave.
2: Wow, it's a wave. I like waves.
1: But it's such a big wave.
3: Energy, 도망쳐.
7: Oh,
8: 그러게,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
7: 그러니까. 어, 잠깐. 써 에너지? 써 에너지, 어디 있어요?
9: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7: 어머. 아니, 애들이 먹을

0: 가져오면 어떡해요?
1: 아니, 레디 멜로디.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2: 아니, 애들이 곧 올 텐데 와서 찾으면 어떡해요?
1: 걱정 마요. Don't worry. 애들과는 따로 남겨뒀습니다.
2: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1: 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이가 어떤 매직을 가졌는지 알아냈으니까 됐지 뭐.
0: 뭐가 됐어요?
1: 아, 술자 마시네요.
0: 오늘 너무 감이.
3: 미츠.
4: We forgot to eat the cake.
3: 아, 케이크? 에이, 저기 또 있잖아, 케이크.
4: 아, 진짜네? What happened? 누가 먹었잖아.
0: 그러네. 누가 먼저 한 조각 뺏어 먹는 것 같은데?
3: 아, 에너지. 에너지. 혼자 몰래 먹은 거 아니야?
4: 나?
3: 아니야.
4: No, I was with you and you. I was here. 진짜 같이 있었잖아.
0: 아, 맞아, 맞아. 그때 주사위 그냥 퐁 생겼잖아.
3: 그러게. 맞네.

0: Okay, let's hurry up and eat the cake.
1: 맞아 맞아. 아, 누가 톰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2: 아니, 잠깐.
0: 왜?
2: 얘들아.
0: 아, 왜?
2: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확인해 봐야지.
1: 아, 아, 맞다 맞다.
0: But what about the cake?
1: 이따가.
2: 그래, 이따가.
3: 자, 친구들. 매직 E가 있을 때 A, E, R, O, U가 다른 소리로 난다라는 거 기억해.
0: A, A, cake. A, A, cake.
3: I, kite. I, kite. O, rope. O, rope. A, wave. A, wave.
4: Good job!
2: Yay!
0: Yippee-dippee, super-duper!
2: We did it! It was so exciting!
0: Yeah.
1: 자, 이제 uh-huh. 이 에너지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Yeah. 이 왔지! Yeah. 어떤 시간이지?
0: Time to eat a cake!
1: 아니지! It's time to sing a song! Oh. Let's go! Energy 들킬 뻔 했잖아요.
0: 아, 들키기는요. 오빠 하지 마요. 눈치도 못 채던데요.
3: 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0: 예. 잘 알았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을 좀 합시다.
1: 맞아요. 우리의 할 일. 슈퍼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0: Let's start. There is a big wave at the beach.
3: There's a yummy cake on the table.
0: There is a kite in the sky.
3: The rope came with the wave.

0: climb!
1: Up, up, up, up, up!
2: A, wave! A, wave!
3: Look at the wave!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0: 주사위는 대체 왜 들고 온 거예요?
1: 어머. 아, 딱 한 판만 하려고요.
0: 뭐가 딱 한 판이에요? 애들 곧 올 시간인데.
1: 아, 딱 한 판만 합니다, 한 판.
0: 한 판이.
1: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주사위 던지기를 잘했던 거.
2: Hi everyone!
3: Yeah! Come on!
4: Oh yeah!
2: I'm Joy!
3: And I'm Energy!
2: And I'm Melody!
3: We are the Super Duper
2: Wizards! Yay! Now it's time to sing the Super Duper ABC song!

0: Challenge time!
1: 어? 이상해! 아무도 주사위를 안 던졌는데 왜 벌칙이 났지?
2: 그러게 말이야. 누가 먼저 던진 거 아닌가?
3: No way! No, no, no, no.
2: 아닌가?
4: 안 던졌잖아.
1: 아, 그래도 벌칙 나왔으니까 벌칙 먼저 하자.
3: No, no, no. Let's throw the dice again.
2: 맞아. 다시 던져보자.
3: Let's throw it.
2: 맞아, 맞아.
3: It's not moving.
1: 아이, 거봐. 벌칙 먼저 해야 된다니까.
5: 아래 문장은 5초 안에 5번 빠르기.
1: 뭐? 잠깐만, 그러니까 캔을 캔 안에 넣을 수 있니? 뭐 이 말인가?
2: Can you can a can in a can? 5초 안에 이걸 5번 말을 하는구나. It's a tongue twister.
1: 아, tongue twister.
3: Okay, okay. Who wants to try?
0: You.
3: Me?
1: 너 먼저 발견했잖아.
2: Good luck.
3: Okay, okay. Ready, set, go.
0: Ready, set, go.
3: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Can you can a can in a can?
1: Energy. 자, 이제 주사위를 던져봐!
3: 오키도키!
1: 이번에는 알파벳 A하고 I가 같이 나왔네?
3: 그러게! 왜 그렇지?
6: A, A. A, A.

0: meets Earth.
1: 어?
2: There's nothing here.
3: 어이, 그러게. 왜 아무도 없지?
4: 이쪽으로 온 게 분명해. 잠깐, 소리가 들린다.
5: A, A, A, A.
6: A, A, A, A.
4: 어? 방금 소리가 났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7: 여기 있는지 소리를 들어보자.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5: A, A, A, A.
6: A, A, A, A.
7: Catch us if you can.
2: 잡아라!
3: 어? 어, 여기는 오솔길인데?
2: Trail?
5: A, A, A, A.
7: A, A, trail. A, A, trail.
1: Yay!
7: Catch us if you can.
2: 어? What's that?
7: 어?
3: 달팽이다!
5: That's right! It is a snail. A, A, A, A.
6: A, A, snail. A, A, snail.
8: 안녕, 난 우체부야.
3: 어? 우체부라고?
8: 그런데 편지에 문제가 생겼어.
5: 네요?
4: 편지에 문제가 생겼어?
5: A, A, A, A.
4: A, A, mail. A, A, mail.

0: 나 늦었어. 빨리 가봐야 돼. 안녕.
1: 어? 저렇게 가면 언제 가?
2: 늦었다며.
0: 이게 빨리 가고 있는 거야.
2: 그게 빨리 가는 거야?
3: Oh no, I should help.
4: 에너지!
5: 우와, 편지다!
2: 와, 다행이야. 슈퍼 듀퍼 에너지!
3: Yes, I'm super duper energy!
6: Catch us if you can.
1: 어? 비 오는 거 아니야?
3: Rain?
2: A, A, A, A. A, A, rain. A, A, rain.
1: 어? 비가 점점 많이 와. 어? 우리 우산 없잖아. 빨리 돌아가자.
6: Okay, hurry up.
7: 우리 우체부 달팽이가 정말 고생이 많네요.
8: 그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7: 아, 써에너지 돌아와요. 아, 이번엔 진짜 안 돼요?
9: 아, 안 합니다. 안 해, 그거는 이제. 어?
7: 아, 진짜 뭐 무슨 주사위도 못 걸리면서. 아,
8: 그러니까요.
9: 아니거든요. 잘하거든요.
8: 어머머.
7: 이번에도 던지면서 벌칙이 나왔잖아요. 친구들도 봤죠?
9: 자, 친구들. 이제 A와 I 만나면 A 소리가 나는 거 잘 알겠죠, 이제?
7: 이렇게 알파벳들이 만나면 이런 마법이 일어나요. 자, 언니, 언니. 어, 뭐야?
9: 하밍. 온다, 온다.
1: 조금밖에 받지 않아서 다행이야.
10: 맞아, 맞아.
3: Oh, me too. I'm so dry.
10: 자, 우리 찾은 단어들 확인해보자.
8: 오키토키.
10: 자, 친구들. A와 I가 같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내는지 들어봐봐.
3: A, A, trail. A, A, trail.
6: A, A, snail. A, A, snail.
10: A, A, nail. A, A, nail.
6: A, A, rain. A, A, rain.
11: Good job!
4: Yay!
1: We did it!
7: I'm so excited!
10: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신나게 노래 한번 부르볼까?
4: Yay!
8: Yeah, let's do it!
10: Let's sing together!
5: Okay!
8: Sing now!
7: <웃음> 오늘도 우리 위저드들 기특하게 잘했죠?
10: 맞아요. 달팽이도 다 좋아주고.
9: 너무 기특하고 좋아. 자, 그럼 우리도 잘해봅시다.
7: 어허, 우리 슈퍼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3: Let's start!
11: The snail is walking on the trail.
7: The snail delivers mail.
11: The snail hates rain.
7: It's because it can't move fast.

0: 어머, 비가 오네. 비는 영어로
1: A A rain, A A rain.
0: That's right.

0: 자꾸 콜라.
1: 우, 잘 찍어줘야 돼 우리. 잊지 마, 박물관 안에 걸릴 사진이라고.
2: 조금만 저쪽으로 가봐.
1: 이렇게 말이야?
2: 딱 좋아. 꼭 로렌스 파인콘씨 같아.
1: 어? 안 돼. 움직이잖아.

0: 그게 좋겠다. 우리 무사해요.
1: 맥카빌더예요, 할머니.
0: 큰 바위가 문을 막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이 바위쯤은 잘게 부술 도구가 나한테 있거든. 나와라, 망치소.
1: 안 돼! 이건 보통 크고 오래된 바위가 아니라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란 말이야.
2: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
3: 이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는 바로 로렌스 파이콘 씨가 이 숲을 모두를 위한 영원한 공원으로 만든 자리에 있었어.
4: 훌륭한 분이었지. 저 바위를 정말 사랑했고.
0: 난 저 바위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1: 매년 박물관 관장은 저 바위와 함께 사진을 찍어.
2: 와,
0: 그거 참 멋지네.
1: 지금은 내가 박물관장이니까 이 자리에 내 사진을 놓을 거야.
3: 아무래도 사진은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아, 버타.
1: 그럼 우선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제대로 사진을 찍어야겠네. 로렌스 파인콘 씨도 그러길 원하실 테니까.
4: 그분은 이 바위를 정말 사랑했지.
5: 맥카이머 생각엔 우리가 바위를 언덕 꼭대기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
1: 그래 줄래? 부탁할게.
0: 물론 해야죠. 잡았어요.
6: 해보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밀어!
0: 잠깐 멈춰봐. 이 바위를 저 언덕 꼭대기까지 계속 밀고 가야 한다는 거야.
5: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밀고 가면 되잖아.
6: 아참, 문! 됐다.
4: 크고 오래된 바위가 실제로 크고 오래된 바위 박물관에 이렇게 나타난 건 처음이란다.
1: 근데 바위랑 셀카를 못 찍었네요. 고마워, 메카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면 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6: 우리가 해냈다. 문제 해결.
1: 이봐, 우리 내 사진 메카빌더도 같이 찍으면 어떨까?
3: 그러자. 모두 조금만 더 저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조금만 와.
0: 좋았어. 이번에도 성공. 방금 한 말 취소. 성공한 게 아니네.
6: 서둘러. 바위 못 내려가게 막아.
7: 휴, 겨우 막았다. 이제 다시 밀어서 올리자.
6: 어떡해. 바위가 언덕에 고정이 안 돼. 불안정하다고.
5: 바위가 불안정하다고? 불안정한 게 뭔데?
7: 무언가가 불안정하다는 건 자꾸 움직인다는 거야.
3: 메카빌더, 혹시 그렇게 바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7: 혹시 영원이요?
1: 우리가 먹을 건 갖다 줄 수 있어.
0: 먹을 거?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때?
5: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7: 계획하고

0: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언덕 아래로 굴러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1: 아하!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밧줄을 이용하면 되겠다!
2: 우리 파인콘 씨가 살아계셨다면 너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
3: 버타, 포기하지 마요. 메카쿠키 몬스터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1: 내 계획은 이래요. 먼저 밧줄의 한쪽 끝을 바위에 묶고 반대쪽 끝은 말뚝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땅에 박으면 바위는 고정되는 거죠. 나와라, 망치소! 하얏!
3: 좋은 생각이야! 시험해보자!
1: 안 움직인다! 이제 바위는 굴러가지 않고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에 있을 거야! 계획 성공! 와하!
4: 고마워, 메카빌더! 자, 그럼 어서 사진을 찍어보자!
3: 신난다!

0: 설마 또야? 아!
1: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0: 어떡해. 그거 오래된 바위가 또 박물관에 처박힐 것 같아.
1: 바위를 잡으러 가자. 렛츠고.
2: 메카 자이언트!
1: 메카 자이언트! 규칙 기억하지?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3: 메카들 쫓아가자!

0: 있어?
1: 잡았다!
0: 최고!
2: 다시 한번 오래된 바위를 구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왠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1: 포기하지 마요. 메카빌더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테니까요. 두고 봐요.
0: 시간 다 됐다. 우와, 저렇게 불안정한 바위는 처음 보겠네.
3: 안 돼! 셀카 찍을 준비 됐니? 어? 설마 또야?
1: 어떻게 바위가 스스로 멈췄지?
0: 나도 몰라.
3: 완전히 됐어. 봐, 움직이지 않잖아.
0: 크고 오래된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된 거지?
1: 자, 여러분, 와서 이것 좀 봐요. 이것 때문에 바위가 멈춘 거예요. 아, 불쌍한 자동차.
3: 얘들아, 이 모양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
1: 찌그러진 자동차가 슬기와 닮았네.
3: 어서 시험해보자. 크고 오래된 바위를 놓아볼래? 아하! 쇠기란 물건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도구야. 커다란 쇠기라면 크고 오래된 바위가 언덕에서 구르지 않고 서있게 고정시켜줄 거야. 이 문 고정용 쇠기가 문이 안 닫히게 막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를 고정시킬 쇠기를 만들어서 바위가 굴러내려오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1: 메카일모가 알아! 메카일모가 멋진 레이저 커터로 여기 바위를 잘라서 쇠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0: 이야, 이 정도면 쇠기라고 할 수 있겠다. 시험해보자.
3: 메카 쿠키 몬스터, 네 망치 손을 이용해서 쇠기를 박아봐.
0: 그래, 나와라 망치 손. 됐어, 이제 놔봐.
3: 쇠기를 만들어서 바위를 고정시키고 굴러내려가지 않게 했어.
0: 우와, 고정시켰다.
4: 예, 메카가 고정시켰어.
5: 예.
6: 예, 드디어 해냈어. 너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파인콘 씨가 계셨다면 너희를 정말 예뻐하셨을 거야.
3: 이게 다 메카 엘모가 쇠기를 잘 만든 덕분이에요. 로렌스 파인콘 씨도 크고 오래된 바위가 다시 잘 자리잡은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죠. 이 바위를 정말 사랑하셨지?
5: 아주 완벽합니다. 좋아요.
7: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워, 메카빌더.
6: 아, 얘기해줘. 어떻게 해결한 거야?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다음

0: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냈고요.
1: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0: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야 해.
2: 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바로 올해의 조각상 바나나 스플릿입니다.
3: 아, 뭐야?
4: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바나나 스플릿의 바나나를 둘로 가르지 않았잖아! 안 돼!
5: 어떡하면 좋아?
0: 지금까지 중 제일 좋은 착지였어. 웃기려고 그런 거야. 짜잔!
2: 이게 누구야? 메카빌더잖아.
3: 예! 이제 됐다.
0: 그래요. 우린 영웅이니까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6: 외계인의 우주선인가요?
1: 아님 폭발하는 화산?
0: 이런 세상에 엄청 큰 바나나 스플릿이네.
1: 쿠키, 잠깐만. 이건 나무로 된 조각상이야.
6: 나무로 된 바나나 스플릿 조각상을 왜 세운 거예요?
2: 왜냐하면 오늘이 음식의 날이거든.
0: 계속해봐요.
2: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전에는 저기 있는 고소한 치즈 조각이나 먹음직스러운 미트볼을 기념했지. 그리고 올해는 냄새부터 아주 달콤한 바나나 스플릿을 올해의 음식으로 정했어.
0: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축제 같아.
5: 아니야, 문제가 한 가지 있어.
2: 바나나 스플릿 조각상의 바나나가 반으로 쪼개지기 전엔 못 먹어. 이렇게 말이야.
0: 그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못 먹는 거예요?
5: 조각상이 실제와 똑같지 않으면 실제 음식도 그만큼 맛있지 않거든.
0: 문제가 심각하네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6: 계획하고
1: 시험하고
0: 해결한다.
6: 이제 저 조각상의 바나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해.
0: 나눈다.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난 항상 내 쿠키를 친구들과 나눠 먹지. 자, 받아.
1: 고마워.
0: 너 그거 먹을 거야?
1: 아, 메카 쿠키.
6: 그래도 좋은 생각이었어, 메카 쿠키 몬스터. 내가 바나나를 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 늘어나는 팔로 말이야.
1: 그럼 시험해보자.
6: 집중이. 준비됐어, 메카들?
0: 됐어.
6: 하나, 둘, 셋. 갈라.
0: 바나나가 안 갈라져.
1: 어떡해.
0: 대신 바나나가 날아가고 있네.
7: 바나나잖아. 오늘 날씨 맑고 화창하다고 했는데.
8: 좋아요, 두 분. 웃으세요.
2: 바나나가 아직도 안 갈라졌네.
6: 아직은요. 내 늘어나는 팔로 바나나를 갈라보려는 시험은 실패했어.
0: 맞아, 바나나가 그냥 날아가기만 했어.
1: 메카이머 생각엔 뭔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반으로 잘라야 할 것 같아.
0: 내가 알아. 내가 이용할 도구는 나와라, 망치손.
6: 시험해보자.
0: 스프링 부츠. 내가 이 망치로 조각상의 바나나를 반으로 가르면 그때 우리는 바나나 스플릿을 마음껏 먹는다. 와.

0: 우와, 아주 튼튼한 바나나군. 좋아, 그럼 힘을 좀 더 실어서 아주 세게 쳐봐야겠어. 너무 세게 쳤나 본데.
1: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0: 이야, 나와라 망치소는 소용없었어. 그래서 맛있는 바나나 스플릿을 못 먹었네. 아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2: 문제 하니까 말인데 바나나 스플릿이 녹기 시작했어.
1: 뭐 이런.
3: 빨리 바나나를 반으로 가르지 못하면 바나나 수프를 먹게 될 것 같아. 그렇지, 메카쿠키 몬스터? 메카쿠키 몬스터?
0: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지금 바나나 스플릿을 먼저 먹으면 녹지 않을 거야.
4: 규칙 잊은 거야? 조각상 모양이 제대로 될 때까지 못 먹는다는 거.
0: 맞다.
3: 하지만 걱정 마. 메카들은 언제나 간식 시간 전에 문제를 해결하니까.
0: 그렇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 빨리.
3: 보자. 메카쿠키 몬스터의 망치로는 바나나를 가르지 못했어. 그냥 멀리 날려버렸지.
0: 그래, 망치는 강하지만 뭉뚝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날카롭거나 뾰족한 게 있으면 나무로 이렇게 잘라서 얍! 가를 수 있지 않을까?
4: 메카 엘모한테 알맞은 도구가 있지. 이게 아니고. 잠깐, 있어?
0: 아직 축하할 때 아니거든.
4: 아, 미안해. 잠깐만, 여기 있어. 짜잔! 드릴이야!
2: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걸 보니까 바나나를 반으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봐.
4: 나 좀 태워줄래, 메카이비?
3: 알았어.
4: 바나나야, 반으로 갈라질 준비 됐지? 아, 이런...
3: 메카 엘모의 드릴이 깊은 구멍을 하나 뚫긴 했지만 바나나 전체를 가르진 못했어. 봐!
0: 내 눈에는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 스플릿만 보여. 제발 아주 조금만 한 입이라도 먹어보자. 너무 어려워. 벌려도 보고 망치도 써보고 드릴도 써봤지만 아무것도 안 됐어.
4: 포기하지만 메카쿠키 몬스터, 반드시 해결할 거야.
0: 그 말 믿어. 근데 내 배는 그것보다 확실한 말이 필요해. 마윈, 진짜 바나나를 어떻게 갈라?
2: 바나나를 어떻게 가르냐고? 그야 칼을 이용하지. 이렇게.
3: 우와, 진짜 바나나는 이렇게 쉽게 잘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잘라진 거지?
0: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4: 그럼 우리가 아주 작아져야겠네. 렛츠고 메카 타이니!
3: 고 메카 스몰!
4: 고 메카 파워!
0: 고 메카 타이니! 우와! 거대한 스프링클이다! 여기서 보니까 바나나 스플릿이 엄청나게 크네. 앞으로 좀 더 자주 작아져야겠는걸? 이제 날카롭고 뾰족한 칼만 있으면 되나?
3: 잠깐! 바로 그거야! 아까 우리가 클 땐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아져서 보니까 칼 끝 모양이
5: 쇠기 같아!
3: 쇠기는 물건의 사이를 벌릴 때 사용하는 도구야. 날카롭고 뾰족한 끝을 먼저 찍어 넣은 다음 넓고 넓적한 위쪽을 이용해 벌리는 거지.
0: 내가 가서 살펴볼게. 이야! 보자. 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바나나를 가르고
4: 넓고 넓적한 위쪽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벌리는 거네.
3: 그러니까 칼이 도구였던 거야. 쇠기 모양의 칼.
0: 이런, 시간 거의 다 됐어. 우린 곧 원래대로 커질 거야. 그 전에 얼른 간식 좀 먹자.
3: 좋아, 메카들. 뭔가 아주 크고 쇠기 모양인 물건을 찾아서 조각상의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야 해.
2: 시간이 얼마 없어.
3: 가자. 이건 아니고.
4: 이것도 아니고.
0: 쇠기.

0: 쇠기를 찾아라. 쇠기를 찾아. 쇠기를 찾아.
1: 밀크쿠키 몬스터, 봐봐.
0: 잠깐만. 치즈 조각상이 쇠기 모양이래. 이걸 몰랐구나.
2: 잘 찾았네, 메카쿠키 몬스터. 가서 치즈로 바나나를 갈라보자. 준비됐어, 메카놀?
3: 같이 해보자!
1: 여기를 떨어뜨려, 메카이비!
0: 자, 쿠키가 간다!
4: 드디어 됐네.
0: 서둘러요. 다 녹기 전에 먹어야죠.
4: 잠깐. 하나 깜빡했잖아.
2: 체리요? 걱정 마요. 여기 있어요.
1: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축하의 시간이에요.
2: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망치와 쐐기를 이용해서 나무로 된 바나나를 돌로 가르고 음식의 날 행사를 살렸어.
4: 고마워, 메카빌더.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4: 이것도 챙겨야지.
0: 아하! 고마워요. 출동할 시간이야.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미난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알타, 알타예요. 알타는 무슨 뜻일까요?
0: 강아지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다. 모르겠다.
2: 알타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0: 아, 난 낫는 건 줄 알았네. 에이.
2: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앓았어요. 앓고 계신 할아버지 병문 안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알이 받침 리을과 히읗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다가 아니라 알타, 알타라고 발음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하나, 둘, 셋.
1: 알타!
2: 오, 잘하네요. 알타라는 말은 글을 쓸 때 다양하게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글짓기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준성이가 직접 읽어볼까요?
0: 난 작년 겨울에 감기를 앓았다.
2: 앓았다는 알았다 라고 발음합니다. 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1: 알았다.
2: 한 번 더.
1: 알았다.
2: 잘했어요. 다음 문장은 리아가 읽어볼게요.
0: 친구가 일주일째 알아서 걱정이 되었다.
2: 알아서는 알아서라고 발음해요.

0: 같이 발음해 볼까요? 알아서.
1: 알아서.
0: 잘했어요. 만약 가족이나 친구 또는 반려동물이 앓는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 친구야 힘내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3: 약을 살 수 있으면 약을 사서 갖다 주는 거?
0: 앓는 사람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예쁘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알타의 짝꿍 단어를 만나볼까요? 알타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낫다. 낫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독감인 줄 알았는데 감기여서 금방 낫다.
3: 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는데 면역력 덕분에 낫다.
0: 낫다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밖에서 놀기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낫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지요. 병이나 상처가 고쳐져 원래대로 돌아오다라는 뜻. 동생이 오래 앓았는데 이제는 깨끗이 나았다. 감기를 앓고 일주일 만에 나았다. 이렇게 늘 붙어 다니니까 알다와 낫다는 짝꿍 단어랍니다. 아픈 게 나으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나요?
2: 학교 가면 아주 큰 소리로
3: 저는요, 뿌듯하게 집에서 쉬고 싶어요.
0: 몇 살이야, 준성이? 그건 선생님 답인데요. 느긋하게 쉬고 싶어요. 낫다는 낫다라고 말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낫다.
1: 낫다.
0: 그런데 지난 경험을 얘기할 때는 낫다가 아니라 낫다라고 말해야 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낫다.
1: 낫다.
0: 나는 병이 낫다라고 할 때 병이 사라진 것처럼 아래 시옷이 함께 슝 사라져요. 대신에 아래 희응을 넣어서 나으세요, 낫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희옷을 써서 낫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2: 알 낫다? 알 낫다.
0: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3: 낳아주셨어요.
0: 딩동댕동. 낳다는 아이를 낳았다, 닭이 알을 낳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배운 낳다는 병이나 상처가 고쳐졌을 때 쓰는 말이고요. 앞으로 시옷받침에 낳다, 희옷받침에 낳다 헷갈리지 말자고요.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알타와 낫다 두 단어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1: 네.
0: 알타.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 낫다. 어떤 것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병이나 상처가 고쳐져 원래대로 돌아오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준성이부터 이야기할까요?
3: 내가 감기에 걸려서 알았다. 심한 병에 걸렸는데 낫다.
0: 우리 준성이가 낫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옷 받침을 써서 낫다라고 썼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낫다를 쓸 때는 받침이 사라진다라고 배웠지요?
3: 맞다.
0: 네, 그래서 우리 준성이의 글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리아.
4: 강아지가 아파서 끙끙 앓다. 내 면역력

0: 강에서 낳았다.
1: 오, 우리 리아가 받침을 정확히 쓰고 발음도 정확하게 잘 읽어주었네요. 아파서 뛰고 끙끙이라고 써주면 더 좋은 문장이 되겠어요.
0: 네!
1: 오늘은 알타, 낫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 단어들의 발음까지도 잘할 수 있겠지요?
0: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친구들 안녕.
1: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아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를 만나볼까?
0: 나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그림의 라.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그림의 책?
4: 그림의 책?
1: 그림의 차?
4: 그림의 멋? 그림의 멋인가 보다.
1: 멋이 뭐야?
4: 옛날 사람들은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잖아.
1: 응.
4: 그림도 되게 많이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멋진 그림을 보고 지은 관용어가 아닐까?
1: 아, 나는 왠지 그림의 차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그림의 채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4: 아, 그런
1: 어때?
4: 뜻인가?
3: 오늘 힌트 하나 필요해?
1: 힌트 해봐.
4: 조금 어렵다.
3: 좋아, 알려줄게.
1: 응?
3: 오늘의 관용어 그림의 라 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야.
1: 아, 오빠 나 핸드폰 없잖아.
4: 그치?
1: 핸드폰을 볼 수는 있는데 또 엄마 아빠가 안 주잖아.
3: 맞아,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
4: 혹시

0: 그림의 빵인가?
1: 그림의 빵?
0: 응.
2: 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빵!
0: 그거 말고 반대로 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림에 있는 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갖고 싶은데 꺼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닐까?
3: 좋은 해석인데? 좋아, 윤슬이는 어떻게 생각해?
2: 나는 그림의 차라고 생각해.
3: 아까 생각했던 대로?
2: 응.
3: 좋아, 그럼 우리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볼까?
2: 그래.
0: 큼지막하게 그려주고. 자동차 타이어?
2: 응.
0: 아니면 마차로 그리는 것 좋겠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2: 나는 옛날 사람 아니고 지금이라고 생각해.
0: 관용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3: 윤슬이가 그린 차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어?
2: 난 이 차 안에서 놀고 싶어. 나는 멀미를 많이 하거든. 근데 차가 크면 멀미를 안 하겠지?
0: 그런가? 자, 이제 그림 속에 빵을 하나 그려줘야지.
3: 우준이가 그린 건 액자인 거야?
0: 응.
2: 나도 액자 한 개를 크게 그려볼까?
3: 윤슬이랑 우준이는 꼭 갖고 싶은데 아직 못 가진 게 있어?
0: 꼭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거?
2: 있어. 핸드폰.
0: 역시 핸드폰. 나는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 요즘 컴퓨터 숙제가 많아졌는데 맨날 아빠 컴퓨터 쓰느라 살짝 불편하다? 그 정도 되거든.
3: 그림 속에만 있고 정말로 먹을 수가 없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아?
0: 어떻게든 꺼내서라도 먹고 싶은 심정일 것 같아.
3: 우준이가 그린 빵도 엄청 먹음직스럽다.
2: 아, 진짜 맛있겠다.
0: 군침이 도네.
3: 자, 그럼 그림 남매, 오늘의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은 누구부터 할 거야?
2: 나 먼저 할까?
0: 아, 그래? 잘 그렸죠?
2: 차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고속도로 이런 데 차가 달리는 데 있잖아. 거기에서 차, 이런 스포츠카 같은 차가 이렇게 무궁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멋지겠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자동차.
0: 아,
3: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멋있다, 이런 뜻인 거야?
2: 응.
3: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우준이도 한번 설명해 볼까?
0: 아, 당연하지. 자, 이 빵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같지 않지만 내가 이서 침 흘리면서 와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 그리고 갖고 싶은데 꺼낼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처지가 아닐까?
3: 자, 좋아. 오늘도 두 사람의 생각 잘 들어봤어.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0: 당연히 빵이지.
3: 여러롱
2: 여러롱.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그림의 떡이야.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떡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입안에서 군침이 도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야. 그런데 어쩐지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점점 배가 고파와. 아, 못 참겠다 하고 덥석 입에 넣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건 진짜 떡이 아니라 사람이 그린 그림일 뿐이니까. 이렇게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써. 잘 생각해봐. 주변엔 그림의 떡인 것이 많을 거야. 내가 가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비싼 물건도 그림의 떡, 희귀해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그림의 떡,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남의 물건은 모두 그림의 떡이지. 만약 오빠가 가격이 비싼 장난감을 보며 갖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아, 오빠, 그 장난감은 너무 비싸서 지금은 그림의 떡이야. 열심히 용돈을 저금해서 나중에 사는 게 어때? 라고 말이야.
2: 오늘의 관용어는 그림의

0: 아무리 갖고 싶어도 차지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말. 무척 가지고 싶지만 지금은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1: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요, 우선 뭐 견적을 내드리는 것도 일이고, 업체들 비교 견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주를 또 내고, 건축주 상대로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업체들도 현장 지시를 또 내려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건설 현장 수장의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앞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작업할 걸 좀 체크를 하려고 이게 현장 앞에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 페인트 작업하고 있고 작업 전체 공정률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한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3, 40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마다도 한 10명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 건물에 대한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든 게 이제 다 제 머릿속에 있고,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브레인 일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저는 저를 사실 못 믿어요. 완벽해, 문제 없어 이러고 뒤돌아 쓰더라도 다시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약간 좀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완성도 있는 현장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0: 구조죠, 이거 두 박스죠.
1: 네, 네, 이거 줄이셔야 돼요.
0: 이거 줄이셔야 돼요.
2: 많은 분들이 못 버틴다고 하셨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여자가 버티기엔 정말 힘들 거다. 못 버틸 거다. 도망갈 거야.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잡부처럼 청소만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정말 눈과 귀는 열어두고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녔고 메모를 해놨고 처음에는 현장에 왔는데 되게 거칠잖아요, 작업자분들이. 여자가 괜히 현장에 와가지고 피해를 준다. 시집이나 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해서 뒤에 가서 뭐 차에서도 울고. 그 초반에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도면 파악을 할 때부터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파요.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집요해지거든요. 그 집요함이 아마 여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재산이고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제가 너무 이제 죄송스럽고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는 더 예쁘게, 더 간결하게, 더 세련되게, 더 완벽함을 이제 추구해 온 것 같아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일 먼저 사이버대학교 입학부터 신청을 했고요. 이제 큰 자격증이 올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력은 쭉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작업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했었던 하루 일과를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작업을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또 돌려보고 내일 작업을 뭐 하실 건지 몇 시에 올 건지 이렇게 좀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썼던 작업실이 집에 있었는데 다 부쉈어요. 얼마 전에 철거하기 전날 방 안에서 있는데 좀 울컥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었는데 네, 노래들 언젠가는 한번 꼭 작업실을 구현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럼 공감해서 하면 되겠다. 내가 작업실에서 혼자 놀듯이 무대를 하면 관객분들도 더 내 음악을 있는 그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0: 안녕하세요. 김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1: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노래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저한테 맨날 시끄럽다고 했었던 제 2학년 담임선생님

0: 예.
1: 낮과 밤 사이에 그 하루 동안의 시간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침에서 시작해서 낮이 되고 해가 지고 완전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제 느낌으로 셀리스트를 짜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를 온전히 살았을 때 그 어떤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창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2: 오늘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일어나가지고 양치를 못해서 네. 양치를 좀 해도 되겠죠?
3: 네. 네.

0: 혹시 제가 공감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1: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20살입니다. 빅나티라고 합니다.
2: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그 지금은 못하는 어떤 패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공감이 나왔을 때가 저의 인생 첫 밴드 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형들인데 이런 형들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에 공감이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큰데 또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같은 멤버로 하는 것만큼 부담도 돼요. 아, 그때보단 잘 해야 될 텐데 싶어서 긴장도 되고

0: 제 꿈과 계획은 제가 그때 21살이 된다면 21살, 30이 된다면 30살, 그때 제가 저의 시야로 할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
1: 네가 나를 볼때 너의 눈빛 속에서
2: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걸 못 참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고 낼 수밖에 없고 그 내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뀌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고 그럼 또 내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도 성장하는 것 같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노래들을 보면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뭔가 들었을 때좀 웃음 나오고 이런 노래들이 없는 것 같아서 호프풀로 내야지 했던 생각이 드네요.

어?

0: make some noise for Haga. 와우. 와우. 아이.
1: 재작년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뮤직 내기 전까지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이 너무 좋게 무명 기간 없이 바로 데뷔를 하고 또 너무 운이 좋게 첫 앨범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앨범도 더 잘 되고 막 세 번째 좀 더 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성장의 폭이 줄어드니까 제가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할까? 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냥 재밌는 거를 다시 나는 해야겠다. 이분이랑 하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협업도 많이 하게 됐고 그 앨범을 내고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때문에 답답했는지 모르겠을 그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리고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뮤직이라는 노래를 쓰고 밴드 형들이랑 만들었거든요. 노래 만들고 내고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죠.
0: 준비됐어요? Let's go.

0: 감사합니다.
1: 뒤에 창문을 보시면은 낮이었던 네, 시간이 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시다. 불 좀 꺼주시면 잠깐 잤다가 네 마지막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진짜 잘 거예요. 굿나잇.

0: 감사합니다.
1: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만드는 게. 아우,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그 작은 꿈이 있어요, 정규앨범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 정규앨범에 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앨범이 몇 곡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기처럼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노스텔지아는 19살쯤에 이제 훅을 썼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삶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노래는 좀 슬픈 노래였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 어떻게 보면 후회의 감정이 많이 담긴. 근데 올해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스텔지아라는 단어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주는 느낌이 갑자기 벌스가 써지더라고, 노래에. 그 노래의 훅은 19살 처음 녹음했던 그 가이드를 그대로 썼어요. 훅은 18, 19 제 목소리가 나오고, 벌스는 지금의 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냄으로써 챕터 1이 끝난 느낌이에요.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의

고맙습니다. 어? 진짜 없어. 노래가 없어. 렛츠고. 누구예요 방금 소리. 야, 우리 밴드 형들 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소머리 위로.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한 드라마의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입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스스로의 본래 모습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냥 서울 자가 플러스 대기업 플러스 부장. 이게 본인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이걸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저를 포함한 많은 50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 중엔 그 대사를 들고서 아, 서울에 집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때쯤이면 그만둬도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캐릭터에서 다 대기업의 부장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갖출 건 대충 갖췄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명함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들한테 직장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입 말고도요, 심리적으로 직장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선물해 주죠.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슨 무슨 회사 부장이야. 나 뭐뭐뭐 만드는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선물해 줍니다. 집안 식구 말고도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는 나랑 형동생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실은 동료죠. 세 번째는 구조화된 시간을 나한테 줍니다. 직장인은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이 하루의 틀에 내 인생을 구조화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먹고

먹고 사는 식충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나한테 주죠. 난 이 일 꽤 잘하고 있어. 이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나한테 맡겨주면 난 잘해낼 수 있어. 이 자신감. 이 다섯 가지를 직장이 그동안 나한테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젊은 시절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 검사 성격 다르고, 기자 성격 다르고, 뭐 작가 성격 다르고, 교수들 성격 다르고, 의사들도요, 외과 의사 성격 다르고, 내과 의사 성격 다르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단 얘기입니다.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은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쭉 해내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아파가지고 며칠 출근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내가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제까지 이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만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있다. 내 주변의 일들은 계속 변하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합니다. 사회 속, 가족 속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하죠. 그 변화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 내 존재감, 내 의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집니다. 많은 연구를 했더니요. 번아웃, 그러면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다가 다 타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생기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피곤해서 일의 의미가 없어져서 생기는 게 번아웃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아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고갈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죠. 마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잃었어도 성취감이 없어요. 좋을 게 없어. 심지어는 그거 누구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맨날 보던 거야. 비인격화되는 거죠. 내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처리하는 처리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처리 대상 중에 나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성취감이 감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큰 병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냅시다. 근데 그거를 듣던 많은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하세요. 번아웃 되어가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번아웃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만성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죠. 면역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50대, 60대가 어떻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노력하면 못 이룰 게 뭐 있어요. 3당 4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파도 엄마 아파. 오늘 학교 못 가겠어. 학교가.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 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쉬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었죠. 지금도 사실은 50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50대는요, 쉬는 게 죄였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취지향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냈냐.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그냥 이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으면은 이뻐하는 거잖아.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그렇게 커서 그래요. 성취지향형, 내가 이룬 걸로 측정하는 경향이 남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살다 보니까 내 성취가 줄어드는 순간 나의 가치도 줄어드는 걸로 느끼는 거죠. 월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명의 도움 없이 혼자서 2년을 살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그가 그 숲에 들어갔던 이유가 내 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거였던 거죠. 50대에도 그래요. 이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소위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30년을 끊어내고 정리하는 연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퇴근할 때쯤 마감의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상을 정리하고요. 혼자 입만 달싹하세요. 오늘 수고했다. 그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뇌에 일이 종료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일 모두 종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는요. 알림을 좀 끄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퇴근 후 1시간쯤 지난 다음에는 연락이 되는데 퇴근하자마자부터는 1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휴대폰을 끈 건 아닌데 안 받아요. 알람을 끄는 시간에 뭘 하냐 하면 산책하고 혼자 그냥 음악 듣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잠시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괜찮죠. 일이 끝난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저 사실은 의사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 일이 이것저것 있어서 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근데 주말에 하루 정도는 비생산적인 날로 정해놨어요. 편안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런 날로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요.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있거든요.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차피 계속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50대는요. 새로운 정체성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수렵 채집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 사회 속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50대, 60대가 추장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들보다 더 선배였지만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무리의 리더, 사냥꾼의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5, 60대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을 보유한 지식 보유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사냥을 하고 맘모스를 잡고 큰 동물을 잡는 동안 50대, 60대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족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대우를 해줬죠.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건 사실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암묵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지식은요, 인공지능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지식이라서 매뉴얼이나 엑셀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딱 인계장만 남기면 되는 그런 지식은 형식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암묵지적인 지식은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쉬운 말로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오늘 저녁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직함과 회사를 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주 익숙하고 쉽게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기본 타고난 능력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하고 운동을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운동 죽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정리하고 말하고 이러는 건 잘해요. 저는 그쪽을 좀 타고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내가 기쁜 일은 뭐지?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돌보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돈 벌고 자기 돈이 막 쌓이는 걸 봐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체성을 찾는 질문인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용지에다가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왔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노래를 한번 하고서 박수 받았던 일, 목소리 좋았다고 박수 받았던 일, 또는 친척들 앞에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일, 이걸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거기다 번호를 적어보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는 1번에서 5번 사이에 대충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나는 비교적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내가 쉽게 잘하는 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진정 기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 남아 있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만약을 대비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대피명령 발령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만약 대피가 힘든 경우라면 산과 가장 멀리 떨어진 높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아쉽게도 오늘이 심리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정말 중요한 거지만 많이들 놓치시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나아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나이 드는 게 두려우시죠? 최소한 두렵지 않더라도 걱정이 되거나, 야,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저는 열심히 재밌게 뛰어놀았던 20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20대만 지나도 30대에 벌써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걱정과 부정적인 혹은 비관이 많이 숨어들어 있는 게또 한국에서의 나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나이 들수록 행복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까요? 먼저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들과 심지어 오해와 착각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사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50대 중반 정도까지 생존한다라고 본다는 거였죠. 그런데 55년이 흘러 저희 1970년생이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분은 추리와 그 다음에 예상과학의 영역이지만 110, 120, 130, 셋 중에 하나를 골라 너는 사망할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수명 관련 전문가들이 인지심리학자인 저에게 얘기해 주죠. 이 이야기는 뭐냐? 120세에 사망한다면 무려 100년의 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20살 때까지 성장하는 게 거의 최대치죠.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나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성장의 시간보다 노화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 막막하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둘 다 가능해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살짝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각도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거리는 훨씬 더 크게 변하죠. 큰 차이가 없었던 젊은 시절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삶과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삶의 차이는 엄청 더 크게 되죠. 제 주위에도 70대,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꼭 이분한테 한번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 거의 같은 연배이면서도 정말 마이동풍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대화조차 하기 싫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보다 50살, 60살, 70살 어린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괜찮고 나름 또 질 좋은 판단과 말을 한 날은 야, 나 계속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싶다. 저도 늘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심리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가? 물론 여기엔 관련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속물근성 혹은 과소비하는 그런 스타일, 소위 말하는 자기 자랑하는 이른바 미성숙한 자세들 있죠. 20대 초중반에 한 1년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속물근성에 대한 모습들을 측정을 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물근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철든 모습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순위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속물근성으로 20대 초중반에 40이었다면 70대가 돼도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순위는 40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우리의 나이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분석해보면 방황하는 40대를 위한, 혼란스러운 50대를 위한 지침서 아니면 안내서.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혹, 지천명, 이순과는 정말 배치되는 개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5만 년 동안 현생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사이클, 연륜의 사이클 혹은 연령의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생각을 포기한 분들이 바로 맞이하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성적표가 바로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이 헛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20대, 30대 혹은 그 언저리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랐다. 나는 이미 성장을 끝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개를 거두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놈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30대에 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검은 머리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믿어야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또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의 신념 아닌 신념에 배치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 20대, 30대에 만들었던 어이없는 신념 아닌 신념, 즉 아집에 그냥 계속 기초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삶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정교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30대 초반에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년의 삶에서 고민과 생각을 했다면 그 명제가 버려지지 않더라도 수정됐겠죠. 내가 강할 때만 나에게 아첨하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착한데 약자일 경우에 특히나 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규칙들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만 내가 그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헛먹었다는 사람들이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은요, 좋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웃습니다. 슬프잖아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죠. 그리고 그게 최고조에 이르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청년기가 좀 나아지죠. 중장년이 되면 상당히 조절을 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요, 정확한 사람들이 있죠. 10점 만점에 7점으로 화내야 되는 건 정말 7점 만점에 7점으로 화를 내고, 10점 만점에 3점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 3점 정도 기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과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사람. 실제로 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에 혹은 더 향상되는 능력에도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60대도 아니고요, 70대는 돼야 좋아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고요? 오늘 좋은 일이 3개 있었고 나쁜 일이 2개 있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정도는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3개 플러스 3이죠. 나쁜 일 2개 마이너스 2입니다. 합치면 오늘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평균적인 날보다 좋은 날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 3이라도
마이너스이면 그날은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 세 번, 칭찬 세 번, 아무리 해줘도 퇴근할 때 한번 뭐라 그러면 그 직원, 특히 젊은 직원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나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 짜증나, 부장님 안 보고 싶어, 퇴사할래 이러면서 저녁 때 술잔을 기울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날이면 좋은 날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화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어쩐지 저희 20대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이제 합치니까 오늘은 플러스 1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충 60세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60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60세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2가 후반부에 집중되면, 즉 저녁, 퇴근 무렵 혹은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면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라면 60대조차도 오늘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게 70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연구죠. 이 얘기는 뭐냐? 많은 걸 가지고도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는 것과 혹은 열심히 성취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소진적인 모습을 70대가 되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70대는 돼야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단서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70대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재밌는 연구를 왜 안 했어 지금까지? 왜 최근에 와서야 한 거야?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70대 실험 참가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문제는 70대 연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심리학자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나이 들으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기에는 안 좋아진다라고 착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요.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정밀하게 뇌를 촬영하면서 실험 연구를 해보면 나의 기억이 뇌가 퇴화하거나 노화해서 떨어지는 것만큼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력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뇌가 안 좋아진 것보다 아, 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악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왜 나는 나의 기억력을 더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의 오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섭현상이죠. 간섭현상, 뭘까요? 초임교사이신 선생님은요, 제자들의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왜? 제자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영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을 한 30년쯤 하신 교사께서는 제자라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영희가 무려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영희예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0명의 영희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있으면서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끼리는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죠. 저는 60대나 70대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억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위축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원장 수녀님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수녀원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활동력 있는 원장 수녀님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부검을 해보고 충격에 빠지죠. 왜? 정말 현인에 가깝고 늘 연구를 같이 상의했던 그 원장 수녀님의 뇌가 후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굉장히 길게 진행된 뇌였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가 온 지 한참 된 이 원장 수녀님이 어떻게 우리 연구진들도 감탄할 만큼 야,
저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늘 판단하실까? 뇌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장 수녀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내년의 예산이에요. 후년의 후원금이죠. 3년 후에 우리 수녀원에 어떤 설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를 늘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만 말한다. 다 틀렸죠. 다른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인간만 감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기각됐죠.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가진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인간만이 먼 미래를 생각한다. 인간 다음으로 지능지수가 높다는 어떤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도 10년 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1년 후도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점점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게 우리가 중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3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리고 5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년과 5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지기능과 기억력 감퇴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담임선생님이 왜 영희를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아래 영희라는 수십 년간에 지도하셨던 학생 20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같은 나이에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전교생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의 은퇴 전 직업은 대부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세요. 그 보안관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의 이름이 수천 개가 있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초등학생들의 이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짜 신기해요. 왜요? 학교가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왜요? 학교에 오니까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 보안관 선생님은 간섭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신 거예요. 왜?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하시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입니다. 안 해봤던 일, 안 만나봤던 사람, 안 가봤던 곳을 계속해서 틈틈이 경험하시는 게 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인지 기능을 보완, 심지어는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좋아, 나는 기억력까지는 필요 없어. 아, 나는 그냥 건강, 이런 게 노화가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 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심리학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실험 하나를 반드시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설적인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요, 1980년대에 정말 기념비적인 연구를 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데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별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는 전화도 없고 다른 외부와의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서 1980년대에 엘렌 랭어 교수는 노인들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별장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릴린 몬로가 새로운 영화를 발표했대. 뜨거운 것이 좋아. 오, 완전 야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 2주간의 시간 후에 그 어르신들의 생체 지수를 전부 다 측정했죠.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이 연

연구의 결과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해봤죠. 웬걸 효과가 더 잘 나오는 연구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게 뭘까요? 설마 아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퇴화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해진다라는 사실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지어 지혜로운 선배님들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40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선배님들이 50대였죠. 저한테 이러십니다. 김 교수, 5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아, 그래요? 저 50대 되면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완전 재밌어.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그분들은 60대가 됐죠. 지금 또 저한테 그러세요. 김 교수, 6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제가 60대가 됐을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점을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즐겨야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많다.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얼굴에 생긴 주름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을 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양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중단 없이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세상을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좁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40살 어린, 내 자식보다 어린 사람 앤 해서웨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는 로봇 드니로 70세였죠. 주위에 있는 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말립니다. 왜 굳이 그런 곳까지 가냐고. 하지만 로봇 드니로는 가보고 싶다라고 하죠. 로봇 드니로는 그 70세 이후에 그 영화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되죠. 즉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사람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기까지 가느냐? 굳이 뭘 그걸 하느냐?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해본 일을 하고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걸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안 봤던 곳을 보며 확장적인 자세를 거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정신과 건강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는 건 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올까요? 물론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몸 다쳤을 때의 뇌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건 이제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 상당히 많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영역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느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결과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진통제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몸을 다친 것처럼 몸을 먼저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주시는 그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20대, 30대 저보다 지금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머리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의 김경일이 되기까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참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특히 저처럼 욱하는 성격의 사람, 저처럼 소탐대시라는 사람, 성격의 사람들은 그 욱을 잘 조절하고 그 소탐을 잘 참아내는 데 있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죠. 제가 20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정말 많은 선배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희라,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지만 말하는 직업은 가지지 마. 왜? 너무 욱하고 소탐대실해서 말을 정말 조리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지금도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진 점보다 좋아진 점을 되새기시면서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또 예측하고 그려보며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더 만족스럽고 더 발전된 모습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번의 심리학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인간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타고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변화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나를 소중히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존재로 신뢰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마땅한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6: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5: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6: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5: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5: 학창시절로

0: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들었던 베트남은 베트남에 관광을 다녀온 분들의 소감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니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처럼 성장하는 국가를 눈으로 목격하는 동시에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를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대로변이 아닌 뒷골목, 대형마트가 아닌 시장, 레스토랑이 아닌 길거리 좌판에서 생활하는 장면들을 마주해야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관광지가 아닌 베트남 사람이 궁금하신 분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43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는 단연 스타벅스죠. 1999년 한국에 처음 문을 열어서 현재 국내에서만 점포수가 19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 점령당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86개국에 3만 6천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그중 커피 종주국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도 오픈런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자리 잡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베트남 커피 시장에서 단 2%의 점유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점포 확장 속도도 더뎌서 작년에서야 겨우 100호점을 냈을 정도입니다. 혹시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를 안 즐기나 싶겠지만 사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은 세계 2대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커피콩 93만 4,900톤을 수출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커피원도 생산국인 만큼 커피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마실 거리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 덕에 베트남 길거리는 그야말로 야장 로컬 카페 천지입니다. 길거리 모든 곳이 카페이고 음료 판매대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목욕탕 의자 같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연유 커피나 코코넛 커피, 계란 거품을 얹은 에그 커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커피를 즐겨 마시며 자신들의 고유한 커피 문화를 발달시켜 왔죠. 베트남 커피 소비량은 매년 7.9%씩 늘고 있고, 2022년 기준 베트남 전국에 33만 8,600개의 카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나 커피와 카페를 사랑하는데, 스타벅스가 유독 베트남에서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먼저 그 이유

이유로 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베트남 스타벅스에서 중간 사이즈 음료는 9만 동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죠. 베트남의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 중간 사이즈 음료 가격의 2배 이상입니다. 길거리 커피는 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면 마실 수 있으니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스타벅스의 가격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부진을 가격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보다는 19세기 초 프랑스 식민시대부터 시작된 베트남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주로 생산하는 커피 품종은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아라비카 원두가 아니라 향이 약한 대신 맛이 진하고 쓴 로부스타 원두죠.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믹스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부스타 원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로부스타의 쓴맛을 중화하고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를 버텨내기 위해 달콤한 연유나 설탕을 듬뿍 넣어 진하게 마십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건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맛의 아라비카 원두입니다. 물론 최근 베트남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에스프레소 기반 커피 바람이 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베트남 사람들이 카페에서 많이 찾는 달달한 티 음료들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베트남 카페에는 레몬그라스를 넣은 복숭아차나 리치 등을 활용한 아이스티도 많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의 발길은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거리 곳곳에 있는 점유율 1위 업체인 것처럼 베트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빨간 간판의 베트남 현지 카페 브랜드 하이랜드 커피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기를 데려온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베트남 샌드위치인 반미 같은 걸로 아침을 먹어요. 베트남 현지 브랜드 카페는 대부분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베트남 스타벅스의 사이드 메뉴 구성은 디저트 중심인데다가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카페에서 밥도 음료도 해결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하이랜드 커피가 대중화된 카페라면 쯔무옌 커피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고급 커피 브랜드입니다. 가격도 일반 커피 체인점의 두세 배 수준인데 이 카페는 원두나 추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보리차 같은 짜다라고 하는 차를 서비스로 내어줍니다. 베트남 공산주의와 베트남전을 주제로 꾸민 콩카페도 인기입니다. 카페인데 종업원들은 전쟁 당시의 군복과 비슷한 카키색 의상을 입고 근무합니다.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하노이나 호찌민 같은 대도시는 물론 사파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원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만큼이나 매출 성장이 더디고 메인 상품이 안 팔려서 답답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에요. 베트남에는 맥도날드 버거킹보다 한국 브랜드인 롯데리아의 매장 수가 더 많습니다.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19년 만에 첫 영업이익 흑자를 낸 뒤 계속해서 점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히 베트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베트남 시장에서 첫 개장 당시에만 반짝 주목받았다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트남 현지 프랜차이즈보다 비싸다는 가격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메뉴 자체가 현지화에 실패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롯데리아의 경우 현지에서 판매 1위 메뉴는 버거가 아닌 밥 메뉴입니다. 치킨과 밥, 돈가스와 밥 등으로 구성된 라이스 메뉴를 대거 마련해 이목을 끌었죠. 불고기 버거의 경우 구운 고기와 야채 등을 넣은 베트남 반미와 비슷하면서도 한국적인 맛으로 유명해졌죠. 닭고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맞춰서 치킨 전문 매장으로 롯데리아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현지인 고객이 좋아하는 메뉴에 집중한 것이죠.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현지화 메뉴를 내놓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2020년 베트남 현지화 메뉴로 쌀국수 버거를 내놓았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비교적 싼 메뉴

메뉴인 맥모닝에 쌀국수 소스 농축액과 양상추 대신 베트남 향채를 넣은 버거였어요. 게다가 가격도 쌀국수 두 그릇 가격에 해당하는 69,000동, 약 3,700원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현지화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창 잘못 잡은 거였죠. 베트남 쌀국수집에서는 절반 가격에 향채를 무제한으로 뜯어 먹으며 더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가격 정책은 물론 맛 역시 사로잡지 못한 게 실패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시장은 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죠.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2009년경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 베트남에 속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트남 고객들을 잡기 위해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물론 베트남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 다양한 개인 업체들까지 독창적인 콘셉트와 메뉴를 내세워 경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소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1000원에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많지만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파티가 있을 때면 수십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붐비거든요. 단순히 저렴하게만 혹은 한국식으로만 팔면 열광할 거라는 것은 좀 착각 같습니다. 명확한 타깃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현지화도 잘해야 하고요. 베트남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똑같은 아이템도 베트남에서의 마케팅은 한국과 달라질 필요가 있고요. 지역별, 계층별, 상황별, 소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화려한 이벤트와 파티를 즐기면서도 할인 쿠폰 하나에 소비 취향을 쉽게 바꾸는 베트남 사람들.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펼칠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싸다고 한국 것이라고 사지 않는다. 복잡다단한 베트남 소비자 공략법을 고민하라로 하겠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0: 여기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가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라고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1: 쌀 한 가마니를 여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급나게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0: 이번 주에 이제 하는 강연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항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에서 아낌의 인문학 파트인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이번 주 아마 강연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번 키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름에 진짜 많이 쓴다. 그렇죠? 사랑의 자죠? 사랑의 자로 번역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 자전을 넘겨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죠. 1번이 빈도수가 제일 많아 요새 쓰는 말이고 이 단어의 기원이 무엇이냐는 저 14번째 뜻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애자라는 건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랑해라고 이렇게 1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최근 우리가 이 애자를 사랑이라고 쓴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런데 계속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쓰고 있는 느낌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강의마다 단어를 키워드를 만들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애착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걸로 쓸 거라고. 사실 오늘 강연에선 불교적인 그 무슨 말이야 집착도 있고 막 애착 갈망 갖고자 하고 막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뜻이에요. 강신주가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뜻인 거죠. 이걸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거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잠시 완화되는 걸 행복이라고. 배고픔은 다 느끼잖아요. 근데 배고픔 느끼는 게 사실 불행하게 보이지만 평상시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고플 때 음식을 조금 먹으면 그게 완화되죠. 그때 행복이라고 했죠. 행복이 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는 힘든 거. 배고픈 거 이런 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행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많이 갖는 거. 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거 있죠. 소유와 경쟁이라고요.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고요. 누군가 먹는 걸 뺏어야 되는 거야. 경쟁 자체가 이제 항상 문제죠. 우리는 거기서 이기는 거에 익숙한 거야. 그 누군가. 이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이 연애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데이트에서 내가 돈을 더 적게 쓰면 내가 승자인 거야. 그래서 타협 본 게 더치페이예요. 친구랑 더치페이를 한다고 합시다. 똑같이 먹으면 그냥 되는데 한 사람은 4,500원, 한 사람 5,000원 먹을 때 힘들어져. 이게 당혹스러워요, 가만히 보면서. 왜 당혹스러웠냐면 그 친구가 돈이 없는 날이 있을 거야. 오늘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 친구 다른 일이 있다고 연락할 거예요. 전화로. 아, 뭐 바쁜 일 있어. 왜냐하면 더치페이를 해야 돼.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면 더치페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더치페이가 딱 확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바쁘다 그러고 못 나간다고. 그거 어찌 감당하려고 그럴까? 먼저 후루룩 나와서 계산을 하고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후루룩 나와서 계산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 친구가 내서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계산했으니 네가 계산하다가 아니에요. 쭉쭉쭉쭉쭉 누가 먼저 나가는 거야. 아이, 새끼야, 같이 내지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아주 가난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친구한테 줄 것도 없어. 그럴 때 찾아갈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더치페이였고 기브앤테이크였으니까 못 찾아가요. 소유, 경쟁, 권리, 동등. 아, 좋아요. 남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있었을 때 동등한 거 의미가 있어. 인권이란 단어 쓰고 정의라는 단어 쓸때 보면 무관심하다고. 나 정도 이만큼, 너도 이만큼 정도야. 근데 사랑은 좀 달라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고. 돈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런데도 뿌듯한 거. 우리한테 지금 그게 남아있는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일단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소유. 경쟁에서 이겨도 좋아해.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죠. 경쟁에서 이기면 소유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소유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한테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있어요. 요 덩어리가 있어. 요게 완전 다른 거야, 이게. 이쪽으로 가시던가, 이쪽으로 가시던가. 요게 인문학에서의 사랑이고, 불교에서 사랑이고, 제대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여기 사랑 없어요. 여기서 만나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는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거랑 비슷하고, 근사한 집을 얻는 게 비슷해. 얼마나 많이 배운 여자냐, 연봉이 센 남자냐, 이 논리가 여기서 작용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언제 파탄이 일어나냐면, 대기업에서 남편이 실직했었을 때 헤어진다. 부인의 미모가 현저히 떨어져도 한다. 여기 막, 여기 성형수술하고 난리가 나야 돼요. 기브앤테이크 해야 되니까. 여긴 달라요. 좋아. 놀라운 거야, 이거는.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배고파지는 거야. 이거 못 느끼면 사랑 몰라요. 애완견 하나 키워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왜? 산책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씨, 애 산책하고. 내 똥은 아무도 안 쳐주는데, 개 똥은 계속 치워줘야 되고. 짐이야, 짐. 이거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느꼈어. 이거 안 느낀 사람 없어요. 그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엄마랑 딸 사이나 아들 사이는 기브앤테이크가 또 들어가요. 이 새끼가 1등을 해야 고기를 해주고 싶고, 명문대에 가야 해주고 싶어요.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 슬슬. 내가 내 딸을, 아들을 살아있는 것만으로 좋았고, 똥 싸는 것만으로 좋았던 시절이 있어. 어느 사이인가 똥 싸면 싫어! 여기에 핵심은 느낌 오겠죠? 내가 더 편한 거야. 여기에서 핵심은 그 사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이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 너도 이만큼 해주는 거야. 화목해 보여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는 달라. 여기는 내가 수고스러운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배고프잖아. 저 사람 아프니까 병원으로 얻고 간다면 내가 수고스러운 거야. 여기는 내가 힘든 쪽이야. 그럴 때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할까? 내가 기부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줘. 그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애라는 글자에서. 김선호 시인의 이 시. 이 시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탐욕스럽잖아요. 자연 파괴하고, 뭐 파괴하고, 동식물들 길들이고, 가축화하고, 잔인한 짓이에요, 그게. 김선우 시인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지구를 파괴하는데, 왜 보문 올까? 나 같으면 절대 이 인간들한테 보문 안 오게 해줄 텐데. 그래서 그때 무슨 느낌을 드냐면, 김선우 시인이, 아, 사랑이라는 건 봄이 오듯이 오는 것 같구나라는 시를 써요. 그리고 그 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진보살이라고 얘기해. 순진해. 순진한 거 뭔지 알죠? 어? 자식은 싸가지가 없는.

싶은데 계속 자리 두는 엄마처럼 에이 그러지 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도 먹이고 그런 거다. 순진해. 그리고 보살이라는 존재가 불교에서 뭔지 알죠? 이렇게 애틋하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잖아. 아유, 자연계가 봄이고 그런 게 순진 보살인 거야. 그런데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순진 보살이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징징거린다고 해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닌 거야. 그런 느낌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이 자연을 봄을 그렇게 이해해 봅시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노곤해지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든 걸 선택하는 자연이라는 느낌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어요. 길어도 괜찮아요. 이쁜 시야. 햇봄이란 표현도 예뻐요. 간빙기의 순진보살. 이렇게 네가 온다.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탓할 수 없으나 이렇게 네가 온다. 더욱 강곡해진 마음으로 봄의 몸이 잊지 않고 줄기차게 온다. 허락된 간빙기가 끝나기도 전 서둘러 종말을 앞당기는 인간에 의해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더럽혀지는 지구에서 네가 온다. 이렇게 봄이 봄의 몸이 고단해져 이제 그만 고스라진다 해도 탓하지 못할 너의 몸이 아기처럼 온다. 늙고 낡은 시간을 햇살로 담뿍 채운 채 물오른 앳된 몸으로 오는 이 봄을 처음 같은 순진이라 하겠다. 순진보살이라 하겠다. 햇살이 오고 보살이 말한다. 영혼은 행이란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말아라.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다. 햇살의 깃털을 흩뿌리며 공중을 지나는 너의 흔적. 이렇게 네가 온다. 봄의 영혼은 눈물 많은 이한 발자국. 봄의 영혼은 이 따스한 서러운 껴안음. 예뻐요, 예뻐요. 그 보살이 가르쳐준 말이 뭐냐면 영혼은 행이란다. 믿지 말자고요. 딸이 투덜거릴 수도 있고요.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상 쓸 수도 있고 밥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짜증 부릴 수도 있어. 근데 어미랑 마트에 갔을 때 에? 그 우유는 내가 들게. 그럴 때 딸은 날 사랑하는 거예요. 행이라고요. 행이에요. 어미가 아팠을 때 여러분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어미에 대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행이라고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여행 가봐. 여행 가보면 하루 이틀 만 잡으면 알아. 행동을 다 보잖아. 기싸대기 때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내 인간을 만나나. 아니, 여행 떠나기 전에 카페에서 인간은, 사랑은, 자연은, 삶은 무엇인가? 막 얘기하는데 아주 이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행동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혜롭다는 게 뭔지 알죠? 한두 번 봐도 그 사람 행동에서 그 사람 영혼을 찾아내면 지혜로운 거고. 뭐, 이해돼요? 몇번 만나도 아직 몰라. 김선우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 몸이 없는 성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믿지 마.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봐요. 사랑을 보여줘봐요. 보여주면 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런 거예요. 애자를 제가 강조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이건 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야. 이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어떤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쓴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신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설렜고 얼마나 배신당했어요.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행동.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는가? 영혼은 행위란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마라. 라는 그 말을 가슴에 아로새겨야 돼요. 남편한테 당신 사랑해요. 어머니한테 사랑해요라고만 떠들고 있지 않은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느냐, 내가? 김선호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다. 참 좋은 말 많았다. 인류 역사에. 불교 경전이 몇 권이에요, 그냥. 안 읽어서? 아니야. 말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 물론 알아.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말만이라도 사랑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한다. 뭐, 이건 알아. 그래서 이 느낌의 말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사람의 영혼은 행동이란다라는 그 말이. 아유, 이거 힘들죠. 사랑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증명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의 출발점은 이제 거기에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용기든 행복이든 자유든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개념들. 그건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용기 있어, 용기 있어. 나 옛날에 뭐 했고, 높은 데도 올라갔고, 산도 올라갔어. 딱 그럴 때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 여기가 번지점프대다. 뛰어라. 또 뛰면 용기를 증명 못한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지. 그냥 평상시 편하게 아무 데나 디비 누워 잘때 자유는 상관없어. 누군가 나한테 갑질을 할 때, 나의 존재를 부정을 할 때, 그때 내가 노라고 하면서 칠수 있을까? 그때 자유예요. 다 그래. 행복도 그런 거예요. 행복을 증명해봐요. 행복은 증명도 안 돼. 얼굴에 보면 막 다크서클 생겨있고, 행복해. 이러는데, 알잖아. 여러분들 친구 보면. 이쪽에 뭐 행복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언제? 모두 위기 상황 때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할 때가 있어.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의 지성, 학력,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없어. 그럴 때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 위기다. 증명해야 된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언제 증명해요? 지금 사랑한다 그러시죠? 어미야, 사랑해, 사랑해. 치매 걸릴 때 보자. 옛날에는 밥도 해줬고, 옛날에는 내 아이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난 용돈을 줬어요. 행복하라고. 물론 아이 다 크면 용돈 끊어. 내가 여행 갈때 어미 보고 집 보라고 하고 용돈 줬어.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진 거야. 싹싹싹싹. 근데 어미가 치매에 걸렸네? 나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절대적인 짐이 된 거야. 이제 내가 주기만 해야 돼. 그럴 때 위기가 온다. 그럴 때 증명해봐요. 영혼은 행동이거든. 힘든 거거든.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딸이나 아들이 사위감이랑 며느리감을 데리고 들어올 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박수 쳐. 내 딸이 나답게 사는구나. 답 없다, 그쵸? 그 남편의 그 예비 사위의 그 소유물이 없어지면 어찌할 건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뭐 기대요, 내가. 내가 뭔가를 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야지 안심이 돼. 이 사람도 나한테 줘야 돼. 아까 더치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냐고. 아이가 서울대 가거나 성적이 좋아야 내가 맛있는 거 주고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가 돼.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찌할 건데? 아이가 느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을 사랑하는 거야. 내 업적을 사랑하는 거고 자랑할 만한 소유물처럼 이 딸이 됐다라는 걸 자랑하는 걸안 거야.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면 자살한다고요. 아, 가지고 들어갈 게 없잖아. 아이한테 사랑을 보여줄 때는요. 그럴 때 보여줘야 돼. 아이가 가난할 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래요. 애를 둘 낳는 게 좋아. 에? 한 아이는 공부 잘해. 둘째 아이는 공부를 못해. 이 둘째 아이가 여러분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형은 명문대 가고 나는 재수하고 있는데 밥을 똑같이 주는 거야. 이 둘째 아이가 뭐라고 생각했어? 나 같아도 나 같은 거한테는 사랑 할수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사랑해.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줘. 근데 나중에 이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생겨요. 몸도 망가지고 치매도 걸리고 할때이 아이가 돌봐. 사랑을 가르쳐 준 거야. 이 아이가 나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자살하겠어?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나를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 혼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식이 두명 있거든랑. 얘는 현재형. 자랑할용. 얘는 20년용. 근데 한 명을 낳았을 때 문제잖아. 한 명이 아예 공부 못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랑해주면 돼. 그러면 나중에 희망은 가질 수 있어. 야, 이거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이 아니구나. 꼴찌라도 소고기를 먹여주는 거면 이 어미가, 아비가 치매에 걸려도 먹여주는 거야. 길게 보면 이런 걸 알아. 지금 순간에 편하면 산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가 편하잖아. 편하면 정상이 야타. 해발고도 200m야. 딱 올라서 뷰를 봤더니 다 아파트야.
근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 어? 막 힘들 고비를 몇번 넘겨. 아, 설악산 대청봉이다. 속초시랑 동해가 뷰가 보여요. 똑같은 거야. 지혜롭다라는 거야. 힘든 거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다르죠? 아, 사랑을 증명하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야. 어느 날 문득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나한테 뭘 해준 다음에 사랑을 느끼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게그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소유인지. 사랑은 증명해야 돼요. 위기 때, 위기가 온다. 내 아이가 아플 때, 내 아이가 망가졌을 때, 어미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미가 장기간 입원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그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된다. 그 사람이 웃고, 그 사람이 경제력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쓴 만큼 돈 쓰고, 이런 관계라면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 모여서 행사 같은 거할 때, 가족 성원들이 돈 조금씩 모을 때 있죠. 그게 안 모여서 돈 내기가 힘들 때도 와요, 형제가. 그럼 바쁘다 그런다. 그 짓도 하지 마요. 가급적, 가급적. N분의 1 위험하다, 그거. 평화로울 땐 N분의 1 의미 있지만 가치 있고 할수 있잖아. 불편할 때그 돈도 큰 돈이 된다. 이해되죠? 우리는 아끼니까 돈 없어도 올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걸 우리가 할수 있을까? 아낀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라는 게 행동으로 증명이 되면 애자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로 쓴다고.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두 가지에서 다 왔다 갔다 하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할 때도 사랑해, 그러고 내가 주면서도 사랑해라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이쪽 부분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다. 의외로. 우리 전문 용어로 뻐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는 뻐꾸기를 날리지 않아. 전문 용어야? 어쨌든 없잖아. 내가 업어주잖아요. 설사한 아이를 안아주잖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행동을 안 하니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야 사랑해. 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말보다 왜이 애자를 표제로 제가 오늘 삼았냐면 저기에는 행동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미가 밥이 있는데 나 배고픈데도 아이한테 줄때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이러진 않아요. 아이 무서워. 엄마가 사랑하지 말고 밥좀 주지 마. 이럴 수도 있어. 대부분 그 동작으로 아는 거죠. 어미랑 마트를 갔었을 때 아버지랑 갔었을 때 아이가 너무 무거운 거야. 이렇게 짐 들고 있는 게. 우유는 내가 들게요. 이럴 때 사랑을 느끼잖아. 지가 힘든 거를 선택해. 이쪽 부분은 달라요. Give and take. 제일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요번 주 강연을 시작할 때이 애자를 강조한 이유는 이 애자는 이쪽에 가깝단 말이야. 말이나 감정이 아니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줄어들어. 간혹 가다가 저는 이 무소유라는 글자의 무자를 동사로 해석하길 원해요. 가진 거를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무소유한 상태는 거지고. 자기가 가진 게 있어. 밥한 공기든 뭐든 있고, 조금 남은 힘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그거를 더 없애는 거. 불교에서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거를 할 때. 그 내가 가난해지는 거. 핵심이 그거죠. 애는.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수고스러운데,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사랑의 경험 같은 거예요.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배고픔도 감내해야 되고요. 그 사람도 업어야 되는 거야. 요 본격적인 얘기는 내일 제가 이게 불교적이지 않다라고 조금 얘기했는데, 주된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 액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스님도 있었으니까, 그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 액자의 의미가 뭔지, 그거는 내일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웃음>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금지어야. 그런 관계를 박복하다고 그래요. 박복하다. 남편을 잘못 만난 거지. 망한 거지. 거기에 애지중지가 있는 거야.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가
식기세척기를 사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예쁘죠? 예쁜 말이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렇죠? 아낀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부리지 않는 거야. 이해 안 되죠? 부리지도 않을 소를 집에서 왜 키우나 뭐 이런 생각 들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제 강의 주제는 도전력이라는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순간, 그걸 끄집어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도전력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도전력이 어떻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 급격하게 저하가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2012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기사 타이틀이 삶의 복권, 즉 로터리 오브 라이프라는 주제의 기사였는데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 우리가 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즉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느 국가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0년 전만 해도 국가 간의 소득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소득이 높은 국가가 네덜란드. 거기가 제일 낮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1인당 국민 소득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200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국가에 태어나냐예요. 이제 기사 말미에 이제 서베이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자녀가 지금 태어난다면 어떤 국가에 태어나는 것이기를 원하느냐라는 서베이를 수행을 했고 그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국가가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1958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1958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었는지 재앙이었는지. 저의 결론은 축복 중에 축복. 상위 한0.1% 정도에 속하는 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지금 한다면, 즉, 제가 제 지금 자녀가 태어나는데 어느 한국에 태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958년에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4만 달러 가까운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가 됐는데 왜 1958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건 별로 그저 그런 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겠죠. 저는 그 차이가 1958년 이후에 한 5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도전 정신에 충만했던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미래는 그 도전

윤정신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그걸 바꾸고 싶은 게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제 경력을 잠깐 소개하면은 제가 교수를 결심하고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나왔습니다. 제 동기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한 3, 40명이 그때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아주 특이한 클래스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의 소득이 높은 그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농담으로 생계형 교수라고 부르는데, 미국 학생들이 교수를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였었어요. 근데 수입을 할 만한 국가가 또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학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이 많이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생들이 박사를 마치고 거의 전원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96년에 미국에 12년 생활을 하고 96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과 미국의 소득 차는 네다섯 배날 때예요. 그런데 미국에 계속 살지 않고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 거예요. 1996년에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바로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돌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경영학의 구루죠. 이 사람이 이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잉크라고 하는 경제지에서 피터 드라카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에디터가. 이 에디터의 첫 번째 질문이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실 이 에디터는 그 질문 던지기 전에 그 답이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라카의 답변은 그 미국 아니다. 놀랍게도 그 답변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라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이 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국가인지 몇 가지 증거를 대마.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1953년에 6.25가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질적 자원도 없었고, 인적 자원도 없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가 200년 동안 이룬 경제 업적을 40년 만에 이룬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디터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이 대한민국이 뭐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기적을 이룬 줄 아느냐? 그 답이 도전 정신이에요. 즉, 도전 정신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경제 성장률 8%라는 거냐?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인들의 평가였고, 그래서 저도 미국에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앞선 피터 드라카 얘기하고 하나 더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96년 때가 된 아주 낭보가 하나 있었죠.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유학생 시절에 만났던 국민들 중에 제일 두려웠던 국민이 사실은 독일인하고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최적화된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유학생 중에 항상 고민했던 이슈가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뭘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저한테 사실

고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96년에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를 하겠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저는 그 결과가 2002년도에 세계 언론이 한달 동안 이제 대한민국을 하고 일본을 주목할 텐데, 명확하게 한국하고 일본이 누가 잘했는가, 월드컵 운영을, 행사 진행을 잘했는가를 비교할 텐데, 이건 100점 100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96년 때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했는지, 이 월드컵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자.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브랜드, 대한민국의 홍보 슬로건을 만드는 위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낙점한 그 홍보 슬로건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 홍보 슬로건을 제가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은 이 단어가 제가 일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홍보 슬로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시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시라는 단어를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시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경영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기업들은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그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뭘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세계에 24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 보통 강국들은 국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국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유 사상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시는 혁신입니다. 혁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시는 뭘까?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는 뭘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국민들한테, 다른 국가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될 가치는 뭘까? 저는 이게 역동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다이내믹 코리아를 보고. 제가 예를 하나 드죠.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한국 가면 뭐가 좋더냐? 제가 한 CEO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조선 호텔에 머물러요. 저한테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은 재밌대요. 그 조선 호텔에서 머물면서 밑에 그 보이는 식당을 자기가 보는데 자기가 6개월마다 올 때마다 식당의 상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역동성의 국가라는 거죠. 식당이 6개월밖에 안 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다이내믹 코리아, 즉, 역동성이라는 거는 지키기 쉽지 않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이 역동성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라카가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을 높게 산 거고, 저는 이 슬로건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뭘로 이기느냐? 역동성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도전 정신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96년 때 대한민국의 세계 1, 2등의 기업가 정신, 역동성, 을 가졌던 국가가 왜 지금은 그냥 그전 그런 국가가 됐느냐. 그 증거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의 10대 그룹 순위예요. 이 순위가 최근에 와서 안 바뀌고 있습니다. 탑10 기업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 거를 가서 보면 그 10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요. 창립 연도가 전부 50년 이상 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내믹 코리아가 되려면 기업의 잘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와서 그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요. 미국의 10대 기업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빅텍 기업들이라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생긴 기업들입니다. 그래야 다이내믹한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그룹 순위가 안 바뀐다는 거는 10대 그룹으로 올라설 만한 기업의 씨앗이 지금 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역동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이게 기업의 교체율이라는 지표인데, 수리적으로 얘기하면 분모 항목의 토탈 기업의 숫자, 분자의 창업 기업의 수 플러스 퇴출 기업의 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식당이 6개월이 안 가야 역동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동성 지표가 2002년도부터,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부터 현재 한 20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30, 40%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업기업이나 퇴출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경제학자는 기업 교체율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 경영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조금 추상적인 지표로 측정을 합니다. 이걸 뭐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기업가 정신 지표도 지난 한 40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이 기업가 정신 지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이걸 비교를 해요. 그래서 JEDI라고 하는 기관에서 기업 순위, 기업가 정신 지표로 기업 순위 발표를 하는데, 그 순위에 따르면 96년 때는 세계에서 1, 2등을 저희가 다퉜다가 지금은 20위권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의 창업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 우리나라 창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일종의 닭집 창업입니다. 제가 뭐 닭집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생계형 창업이라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하는 건 일자리 창출을 별로 못합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지. 중요한 창업은 기회추구형 창업이 중요하거든요. 기회추구형 창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주가가 오르고 국부가 창출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봐도 지금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의 결과물로 경제 성장률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를 하다가 2002년도부터 현재 수준까지는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3%도 잘하는 건데, 이 3%가 저는 0%나 1%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일본이 뭘 잘못했길래. 일본에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0.9%였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0.9% 성장률로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역동성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증거로 얘기를 하면 일본에는 유니콘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지금도 이제 포춘 글로벌 500에 일본의 그 굴지에 뭐 도요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 유니콘 기업들이 미래의 도요다인 거거든요. 그 유니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역동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언론 기관들이 많이 쓰는 우화 같은 건데, 한국 지금 경제의 모습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국가가 망가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무슨 뭐 우리 팬데믹 때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IMF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경제 위기가 오면 다시 의기투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끊는 물속의 개구리는 뭐냐면 제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개구리라는 놈을 양동이에다가 찬물에다 집어넣고 개구리가 체온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가열을 하면 삶아 죽는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의 상실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이슈인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0%대로 경제성장률이 가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상실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도전정신이 이렇게 급격하게 없어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근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 그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예요. 이건 뭐,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데, 인간은 호르몬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위험 선호도가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 고령화로 문제가 되잖아요. 인구 고령화가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험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거부하고 싶죠. 저 자신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도전정신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거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금보험 상품을 하나 들었어요. 거기 세일즈맨이 제 방에 왔습니다. 요새 이제 연금보험을 제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투기성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금 같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히려 더 이제 그 위험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위험한 상품을 선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맨한테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거 투자해라. 이게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한번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래요. 교수님, 그거는 젊은 사람이 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20대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20대는 당신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당신 나이로 보면 당신이 세컨드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날리면 이제 노후 걱정해야 되니까 위험한 투자하지 말고 원금 보장형 초안전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 말안 듣겠다. 그래도 투자해라. 하니까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신 나이에 대박이 나오면 뭐 합니까? 그래요. 대박 나봐야 자식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당신 생이 변화하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일즈맨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그래프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 중심으로 젊었을 때돼 있다가 안전 자산 중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선호도가 바뀌니까. 근데 이건 거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구 고령화를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써보십시오. 이게 되나?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먼저 했던 유럽이나 미국이 다 해봤거든요. 인구 고령화 못 막습니다. 이걸 막는 제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이민자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좀 싫어해요. 외국 이민자 받는 거를. 그래서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도전정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 그 도전정신이 급격하게 떨어진 두 번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특히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게 헝그리 정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젊었을 때는 배고파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 되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도전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헝그리 박스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얘기가 맞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도전정신이 없어지느냐. 그랬더니 그 증거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국가 간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수록, 선진국이 뭡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국가를 비교를 하면 후진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보다 위험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 비교를 하면 소득이 올라가면서 헝그리 정신 없어져서 도전 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국가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도전적인 사람이 소득이 높은가를 보면 거꾸로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전문 경영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회사 내에서 사장 되는 사람이 사장 못된 사람보다 위험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증거를 해보면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도전 정신이 높아지고 소득이 오래 올라가면 돈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증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소득과 도전 정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때 기성세대들이 헝그리 정신, 그때 헝그리 정신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할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의 동기부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도전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다른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손정희 회장이나 미국의 뭐 주커버그나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배고파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종류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 정신을 갖도록 하려면은 저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그첫 번째 우리가 도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전 정신이 충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실 인류는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의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네덜란드. 한 2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국가가 뭐, 10만 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지난 200년이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산업혁명이라고 배우고, 우리 경영학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할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를 근본으로 따져보면 왜 그러면 지난 200년이 그전하고 다르냐를 따져보니까 경제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자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자유를 속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있었어요. 그게 왕이죠. 그 왕이 가졌던 권력을 민간한테 위양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규제는 없애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개인들로 하여금 도전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도록 만들려면 무한 자유를 주는 게 많아요. 즉, 규제를 없애는 게 맞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우리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규제 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업의 사장이 회사로 돌아가서 종업원들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종업원들한테 자유를 줘야 종업원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불만, 불평을 얘기합니다. 자기 회사 내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자기 CEO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말만 경청한대요. 자기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거는 사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도전 아닙니다. 네. 내가 사장같이 하는 게 도전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하는 건 관리를 잘해요. 그 관리라는 건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거는 관리와 플러스 혁신이에요. 도전입니다. 이두 번째 걸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이제는 관리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혁신, 도전을 위해서 통해서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한 거냐면요. 예전에는 기업마다 슬로건이 뭐였냐면 뭔가 더 빠르게, something faster, 뭔가 더 싸게, something cheaper.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슬로건이냐면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걸 하려면

그러면 자유로워야 돼요. 종업원들한테 자유를 줘야 회사 내에서 많은 종업원들이 많은 시간을 혁신에 쓸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또 기업 내에서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마지막 나눌 주제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일본이 역동성을 잃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한권 있어요. 위험에 등을 돌린 일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위기가 온 가장 큰 이유가 위험 선호도가 낮게 돼서, 즉 도전정신이 상실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가 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시절에는 세계에서 도전 정신이 세계 1, 2등을 다퉜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쪼잔한 국민이 됐느냐? 이걸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부모, 자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일본 부모들이 일본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가 다메,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아부나이, 위험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정적 강화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세계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뭘 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자녀 교육책은요, 주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일론 머스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스티브 잡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책들 읽어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제가 부모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한테 일본 사람만큼 간섭합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한평생 살면서 고난없게 살수 있을까가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없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인들의 삶의 공통점은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위인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위인이 될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안전하게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펙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입학해야 되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주는 의사나 변호사를 직업으로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종교가 없는데 종교인들이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종교인들은 어느 종교나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순교를 할 마음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연구성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연구성과를 냈을 거예요. 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교를 할 생각으로 기업 경영을 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 분야, 특히 인사조직 분야에 한 100년쯤 된 서구 우화가 하나 있어요. 교회당을 짓는 벽돌공 우화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벽돌공들이 모여서 교회당 건설 현장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요. 첫 번째 벽돌공한테, 당신 뭐 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생업으로 벽돌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당 10만 원 벌기 위해서 오늘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벽돌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 사기 위해서 내 벽돌 쌓는 거예요. 두 번째 벽돌공한테 묻습니다. 당신 왜 벽돌 쌓고 있어, 거기서? 아, 저는 모 건설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고 그 300만 원 받는 대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벽돌을 쌓고 가는. 제가 가만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수예요. 그러면 큰 업적을 못 쌓아요, 사실은. 세 번째 벽돌공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벽돌공은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답이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 벽돌공 중에 똑같은 벽돌 쌓는 일을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표로 벽돌을 쌓느냐? 당연히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는 벽돌을 쌓는 사람이 위대한 성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업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젤라 다크워스라는 그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베스트셀러 한 권을 냈어요. 그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어 표현의 그릿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릿이라는 영어 단어의 표현이 뭐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과 끈기의 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를 연구한 단어냐, 그 책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통점이 직업과 관련 없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챕터 말미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과 끈기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걸 탐구해 봤더니 제가 얘기한 그 바로 전에 얘기한 벽돌 공부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는 일을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생겨서 결국에 일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당신 하는 일을 숭고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생겨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세상 버렸지만 아마 산악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산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국내 산악인으로 박영석 대장을 꼽을 겁니다. 박영석 대장이 왜 산악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느냐? 뭐 히말라야 다 올라가고 이래서 존경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14제 올라간 사람들 여러 명 있죠. 근데 박영석 대장은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악인을 분류를 할때 산을 왜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옛날에 영국 산악인 말로리라는 산악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올라간 산들을 계속 그렇게 올라다니느냐. 그랬더니 말로리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겠죠. 박영석 대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박영석 대장은 이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몇 차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쉴때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아, 당신 히말라야 이미 정복했는데 왜 히말라야 또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근데 박영석 대장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히말라야 등반이 끝나고 서울에서 한 3개월 휴식할 때래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쉬고 있는 박영석은 박영석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히말라야 눈밭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게 박영석이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그냥 기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행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석 대장이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이유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에 정복하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느 산을 나는 세계 8,000m급 14개를 봉우리를 정복했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을 등정주의 산악인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은 등정주입니다. 여러분, 뭐, 우면산 올라가도 정복, 오늘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찍고 와야 되는, 그게 등정주의입니다. 그러면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박영석 대장이 존경받는 이유는 등로주의예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의 유명한 지금 기업인들의 동기부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등정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금년 매출 대비 내년에 20% 올리겠다 이 목표로 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즐겁고 숭고한 목표, 인류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영석 대장이 아마 많은 산악인들로부터 그걸 받는 게 아닌가. 제가 도전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렇게 뭐 많이 듣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어떤 단어 표현에 힘역자가 붙으면요. 근육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도전역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쓰죠. 도전 정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도전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도전력이라는 거는 도전 정신도, 즉 역동성도 내가 훈련하면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력을 어떻게 그러면 기르는 거냐? 일상에서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사실은 거스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심리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많이 하는 얘기로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특정 온도 그 밴드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한 20도부터 한 20, 한 3, 4도. 그거보다 더 더워지면 에어컨 킬라 그러고, 그거보다 추워지면 난방기 킬라 그러죠. 컴포트 존에 속하는 기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회사에 제가 근무하잖아요. 컴포트 존 안에 우리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회사에서 규제만 안 하면 늦게 출근하고 싶은 거고, 내가 지금 어떤 영업부를 맡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밖에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누구나 다 컴포트 존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는 컴포트 존 밖에 있는 일을 할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이라는 게 뭡니까? 도전은 컴포트 존 밖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업들이 관리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대기업들은 인터뷰합니다. 신입사원 뽑을 때. 도전력이 높은 사람, 즉 컴포트존이 큰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러고 나서 컴포트존을 길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다들 해이해지거든요. 그럴 때쯤 CEO가 나와서 종업원한테 군기 잡아요. 야, 우리가 이번 분기 사실 운이 좋아서 매출이 올라간 거야. 긴장해. 긴장하는 의미로 너희 원래 9시까지 나오지? 내일부터 7시에 나와. 이게 컴포트존 밖에 거 일이에요. 나는 9시에 출근하는 거로 익숙한데 갑자기 7시에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생산적 불편함이라 그럽니다. 생산적 불편함이라 함은 이걸 내가 극복해내면 7시에 나오는 게 익숙해지면 나의 컴포트존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 회사 그만둬버리죠. 그러지 위험 영역이라고. 누구나 다 인간이라는 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수준이라 하면 컴포트존 밖의 일. 이거를 제가 도전력에 적용을 하면, 도전력을 기르려면 일상에서 매일 내가 익숙한 것 밖의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탈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는 훈련을 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가 읽기 싫은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훈련을 해야 도전 정신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취업 시즌이 되면 직장 한 서너 군데 자기가 합격했다고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세 개의 회사 중에 어느 회사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도 모르죠. 그게 뭐 주식 투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회사가 잘 될지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근데 제가 조언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너그세개 중에 제일 가기 싫은 회사로 가라. 그래요. 가기 싫은 회사라는 게 뭐냐면 나의 컴포트존을 키울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편안한 회사 가지 마라. 너를 고생시키는 회사를 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났어요.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나를 고생시키는 회사인 경우는 나의 컴포트존이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전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회사는 나의 컴포트존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게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컴포트존을 키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단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만 있으면. 그래서 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큰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포트존이 커져 있으니까.

아마 경영자들하고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경영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CEO가, 아니죠,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아까 고난은 축복이다. 축복이면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니체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니체의 책에 나오는 그 초인이라는 단어, 거기에 나오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스비오 화산 기슭에 당신의 집을 지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스비오 화산이 여러분 영화에, 폼페이 영화에서 그 화산 터진 화산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베스비오 화산하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니체가. 즉, 그 얘기는 고난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너는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삶의 의미를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서 하든, 강제적으로 그런 환경에 들어가든, 나의 컴포트존 밖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나의 도전 근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하라 그러면 합리적 계산을 내세요. 우리 활동이 그래요. 매일 살면서 합리적 계산으로 하는데, 사실은 인류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가서 보면요, 합리적 계산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적 야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는 animal spirit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이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제는 뭐냐면, 계산이 아니라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뭔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19세기 초반대가 이제 영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의 식민 제국을 건설했을 때예요. 세계 땅의 한 4분의 1을 먹었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귀족들 중에, 이제 국가의 어떤 롤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귀족들 중에 탐험가라는 직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식민 제국 건설한 곳으로 가서 지도 만드는 작업들, 또는 에베레스트 정복. 그 네팔 사람들은 자기 땅인데 한 번도 에베레스트 산, 그 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올라가 본적 없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제 네팔 정복한 다음에 에베레스트 처음 정복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그 귀족이 마지막 남은 것이 남극점이었어요. 남극점. 그걸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네스트 셰클턴은 정복 못했죠. 그 노르웨이 사람이었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했죠. 근데 어네스트 셰클턴이 이제 남극점 정복을 위해서 모집 광고를 낸 거예요. 제가 모집 광고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 내용이 사람 구함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여기에 참가하면 뭐 보수를 얼마 주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보수 거의 없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면 너 죽을 수도 있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 수도 있고, 아까 나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그때 이제 영국이 세계 최고 강국일 때 아닙니까? 이 조그만 신문 기사를 보고 영국 사람 5천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러한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모집 광고를 내면 얼마나 지원을 할까? 저는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국가일수록, 즉이 모집 광고에 지원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그것도 성공해봐야 셰클턴을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 지원을 왜 하지? 계산하면 지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뭔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국가가 미래가 밝은 국가라는 겁니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도전 정신이 얼마나 충만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전 정신을 한때 세계에서 1, 2등을 다퉜던 그 충만했던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개인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도전

0: 정신을 극대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SBO 화상은 제일 위험한 것이고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삶의 의미를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컴포트존 밖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나의 도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지.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

0: 해요 일기운구.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검진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어가 볼 텐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갖고 문장 연습을 좀 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검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내시경 쪽으로 가면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단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스캔이란 단어라든가. 오늘은 이제 기본 검사 쪽이다 보니까 measured, checked, 약간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들, 혹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혈액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테스트란 단어도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본 검사 얘기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신체의 어떤 그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뭐 다죠? 자, 그거부터 해볼게요. 측정이란 단어가 있고 검사란 단어가 있는데 뭐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measure인데 measure 그러면 검사하다란 동사니까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측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get 동사를 넣어서 get one's height measured. 그러면 키를 재다가 되겠죠. 그렇죠? 키를 그쪽에서 측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get one's height measured. 여기는 물론 소유 기억을 그때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내키면 get my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이 단어를 바꿔서 weight로 바꿔주면 체중이 되겠죠? Get one's weight measured. 이것도 들어볼게요.
1: Get one's weight measured. Get one's weight measured.
0: 자, 그래서 실제 키와 체중은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니까 measured 이렇게 많이 쓰고, 시력은 또 쓰는 단어가 measured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약간 수치나 무게, 이런 어떤 수치 환산을 할때 많이 나오고, 시력 검사는 che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살짝 다르죠, 단어가? measure에서 요건 checked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시력이나 청력은 checked라고 많이 합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자, 시력 검사도 받았다 할 때, 들어보세요.
1: Get one's eyesight checked. Get one's eyesight checked.
0: 자, 그래서 기본 검사 중에 정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신체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키와 체중 측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요. 내가 내 키와 내 체중, my height and weight을 measured 받았다. I first, 가장 먼저니까 여기죠. I first, 자, 요 자리 위치 보세요. first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어순이.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간단하죠?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0: 오케이. 자, 기본적인 검사에다 이제 추가 기본 검사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혈액 샘플 채취. 그쵸?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blood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겠죠? blood. 혈압이니까 이건 pressure란 말도 같이 나와야겠네요. 그쵸? 그걸 또 측정하는 거니까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여긴 measured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Get one's blood pressure measured 해도 되고, checked 해도 되고요. 자, 혈압을 측정하다 혹은 혈압을 측정받다. 그렇죠?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혈압 측정을 받고, 혈액 검사는 이제 검사란 단어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테스트란 단어가 나올 텐데, blood 중간에 뭐가 살짝 들어가요. blood sample test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0: 샘플이란 건 혈액 표본이죠. 그거를 표본을 이제 받아서 검사하는 거죠.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다시 한 번요.
1: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0: Very good. 그 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하다라는 말도 이제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Taken.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배열이나 어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저쪽에서 나의 혈액을 채취해 가다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기능을 하는 동사입니다. I had my blood sample taken.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혈액 검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 혈액 샘플을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I had my blood sample taken. 그렇게 문장이 될 때는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원형 동사 have로 갈게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들어보세요.
1: Have a blood sample taken. Have a blood sample taken.
0: Very good. 자, 그럼 혈액 쪽의 검사들인데 난 혈압 측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blood pressure measured 혹은 checked 하면 되겠죠? I를 주어로 I also 특정 도니까 also 넣어주고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measured. 둘다 가능해요? 자, 들어보세요.
1: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혈액 검사가 있으면 이제 소변 검사도 있죠. 소변 검사 이 단어는 잘 알아두시면 좋죠. Urine이라고 합니다. Urine. 자, 저거 잘 읽어볼게요. 노란색 여기만 칠해져 있죠. Urine. 다시요. Urine sample checked. Urine sample test. 그죠? Urine sample test. 뭔가 내가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할때이 테스트 단어. Urine sample test. 들어볼게요.
1: Urine sample test. Urine sample test.
0: 자, 그럼 폐활량은 폐는 lung이고요. capacity란 단어가 있어요. 요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의 능력을 검사받는 거죠. lung capacity test. 다시 한번 lung capacity test. 한번 더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0: Very good. 자, 그다음에 청력 검사는 아까 eyesight가 시력이었다면 청력은 그냥 hearing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hearing.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그쵸? 이거 띵 울려서 이제 들리는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 들어볼게요.
1: Hearing test. Hearing test.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소변 검사와 폐활량 검사도 받았어. 자, 검사 받은 거니까 테스트를 이제 받다는 게시예요, 이것도. 테스트 받다 할 때. 그러니까 게시 과거 I got. 도 받았다니까 I also.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하면 되겠죠.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이게 모음 철자인데 왜 이게 언이 아니고 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자, 요거는 철자상으로는 U인데 읽을 때 U로 읽죠? urine, urine. 그래서 U 발음은 모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절대 언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어예요. 모음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모음처럼 철자가 보이지만 실제 읽을 땐 U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이에요, 어예요, 엽니다. A urine sample. 이해되셨죠?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관사는 어쨌든 빼먹으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0: Very nice.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죠. 키나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액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거기다가 이런 검사들까지. 자, 키를 측정하다. measured란 단어. get one's height measured. 한번 더요. get one's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그다음에 혈압 측정, 혈압, blood pressure였었죠?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먼저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예하고 얘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폐, lung capacity test, 폐활량 검사,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요기 강세 들어갑니다. Capacity.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검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단어 정리하면서 영작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체 내부를 사진 찍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 와서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udy versus learn. Study versus learn. 스터디 그리고 learn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정확히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스터디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외래어로도 스터디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 발음은 이음절로 sta, 그래서 stu까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study, study. study. okay? 그래서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study. study. 공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study는 책을 읽거나 사실 관계를 암기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한 뭔가 과정의 일환을 stud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so study often means to learn something academically, especially through books or some sort of curriculu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스터디가 아니고요. study. 공부하다. stud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What about you? What did you study? I studied linguistics and communications. Okay? 그래서 여기서는 study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학부에서 뭐를 공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교육적인 거는 study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to. Have to라고 할 때는 뭔가 해야 해.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를 해야 해. 자,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내일 시험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해.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Sorry, I can't go ou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kay, study abroad. 무슨 말이죠? 네, 이거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이겠죠? 너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Very goo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다음은 learn으로 넘어갈게요. 네, learn. 여기서는 중간에 R 발음, 그리고 앞에 L 발음도 있죠. 그래서 learn. 그래서 R까지 가실 때는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learn. 아닙니다. Okay? learn. learn. Very good. Okay. learn.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learn라고 합니다. So more than like studying with books, it's about acquiring knowledge, okay? 그리고 공부나 연습을 통해서 얻은 그런 배움의 결과를 또 learn이라고 또 합니다. Okay, so learn is used not just in academics, but in all aspects of life, whenever you are acquiring something new.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learn, 배우다. lea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나는 아버지께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뭔가 스포츠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 꼭 공부 아니라도 이런 거 뭐를 배웠을 때, 습득했을 때 그런 거를 learn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Oh boy, 이런 거는 감탄사처럼. 오, 이런, 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뭔가 인생 교육이죠.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이 문장은 약간 나때 말이야. 그쵸? 너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거야. 그럴 때 이것도 뭔가 인생 교육. 꼭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tudy는 공부하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책이나 교재랑 책상에다 앉아서 이렇게 막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study라고 하고요.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learn은 좀더 자유롭죠? 그래서 물론 공부도 learn 사용해도 돼요. Like I'm learning English.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앉아서 공부를 하다. 이럴 때는 stud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arn 같은 경우는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뭔가 인생 교육 그리고 뭐 지식 그리고 꼭 기술 다양하게 뭔가 learn 할수 있어요. 오케이? Okay? So study 그리고 learn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Popularity입니다.
0: 네, popularity. Popularity, popularity. 인기예요, 인기. Mm-hmm.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which is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
1: It's overrated.
0: 네.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던 씨입니다.
0: That's right.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장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mm-hmm. 완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1: Yeah.
0: 여기서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mm-hmm. 잠시 후에 진짜 전체 클립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Hmm. All right, but for now,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1: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Mm-hmm. 그리고 if I have to be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if I had to be라고 하는 이유는 굳이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1: Yeah, what kind of situation would I need to say this yeah. unless someone asks?
0: 네, 그래서 right? 가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if I have to be 솔직히 말해야 한다면인데 if I had to be로 mm-hmm. 가정과 have to가 합쳐져 가지고 mm-hmm. 된 거지 솔직했어야 했다면 이게 아닙니다. Mm-hmm. 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과대평가된 것 같고요.
1: Mm-hmm. And she says next.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0: 여기서 나오는 물론이란 뜻으로
1: 물론
0: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when you're in school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mm-hmm.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1: then what?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0: 네 value 가치라는 명사도 되지만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1: Yeah.
0: 그래서 you really value connection. Connection, 인간 관계, 사람과의 연결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1: Yeah. You want them to know you because you value the connection and what else do you want them to do?
2: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0: 네,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아까 봤고 여기서부터 보자면 like you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understand you 이해해 주고 나의 관심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입장 같은 걸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be friends with you 친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직 별로 없을 때는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조던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now when you're in school 이렇게 지금
1: right.
0: 풀어주고 있어요.
1: Yeah. You want a genuine connection with people.
0: Yeah.
1: But is that what popularity is? She says next.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0: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앞에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좀 길게 말했었잖아요.
1: Yeah.
0: 이걸 짧게 줄이면 yeah. 그냥 to be honest가 되겠네요. To be hone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에서 그냥 TBH라고 많이 줄여서 하더라고요. TBH 혹시 보이면 아 to be honest mm-hm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m-hmm. 그런데 솔직히 that's not what popularity is. Mm-hmm. 인기는 그런 게 인기가 아닙니다.
1: Yeah.
0: Okay.
1: Right, so what is it? She tells u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0: 네, 그래서 인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mm-hmm.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1: Right.
0: 그걸 이해한다라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사실 그건 인기가 아니다. Popularity isn't about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1: Right.
0: Having
1: genuine connections. Genuine.
0: Genuine 하면 진짜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를 가리켜요.
1: Mm-hmm.
0: It's a genuine work of art.
1: Yeah.
0: Or it's a copy.
1: Oh yeah, copy.
0: Something
1: right.
0: like
1: that. It could be a copy or genuine or like maybe it's a 명품 like 가방, right?
0: Yeah.
1: This is a genuine blah blah blah bag,
0: mm-hmm.
1: right?
0: Yeah.
1: It's not a fake.
0: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genu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genuine connections는 정말로 진심 어린 진짜 관계를 mm-hmm.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Right.
0: 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right.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0: 네, 이번에는 인기라는 것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learned from high school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but kindness never is. When you seek popularity, you might have to ditch your authenticity. Be authentic.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Jamie says,
0: I learn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Mm-hmm.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but kindness never is.
1: That's right.
0: 네, 인기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데, but kindness is never overrated. 뒤에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Kindness never is overrated.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절대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친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1: Kindness is awesome.
0: Yeah.
1: So Erwin says,
0: when you seek popularity, 인기를 얻고자 하면, mm-hmm. seek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 거, 얻고자 하는
1: you
0: 걸 말해요.
1: You want to get it, right?
0: You might have to ditch. Ditch는 버리다. Mm-hmm. Your authenticity. Mm-hmm. Authenticity 하면 진실임, 진짜임 mm-hmm.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
1: Yeah, yourself. Your authenticity. What you 네. like. Your interest.
0: 그렇죠.
1: Yourself.
0: 네. 인기를 얻고자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러니까 be authentic. Yeah. 진짜 모습을 유지하세요.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1: Yeah.
0: 왜냐하면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거니까.
1: That's right. Don't lose yourself for popularity.
0: Exactly.
1: Because it's overrated. Just be your authentic self and real friends will come. Who yeah. like the real you.
0: Nice speech.
1: Thank you. I tried. Okay,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So happy to see you. I'm Kristen Cho. So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Flying High. 네, 이거는 이제 새가 날아가는 거고요. 자, Flying High. 네. 우리 비행기 대해서 flying machines. Last time we learned about airships. And then also passenger planes. 자, 오늘은 또 어떤 비행기 대해서 알아볼지 참 궁금한데요. Okay. First, very important, we have our three words. So let's check them out. All right, our first word is warplane. Warplane. 친구들 보면은 war, 전쟁, plane, 비행기. 네, 그래서 뜻이 전투기예요. So that is a warplane. The second word is territory. Territory, 한 지역이죠. Okay? And our last word is steady. Steady. 균형을 잡다. Okay, keep it really steady. Whoa, 이렇게 하면 steady가 아니죠. All right.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reading. Okay, so 자, 오늘 왠지 warplane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 All right, let's begin. Warplanes. Planes have been used for war since the early days of flying. During the First World War, British and German airmen tried to shoot one another down using machine guns. These mid-air battles were called dogfight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lanes called bombers carried bombs to drop on enemy targets. Fighter planes took off to defend their country against air attack. First World War dogfight. Okay, 친구들, 자, warplanes, 전투기. That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자, 여기 그림 보면은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네, warplane, 전투기가 보이는데요. 자, 우리 제1차 세계대전에, 아니,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에 이 warplanes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British and German airmen tried to shoot one another down using machine guns. 네, 총으로 두두두두. 네, machine guns. 친구들 이거 알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그런 빨리 이렇게 발사하는. 네, those are called machine guns. 그래서 these mid-air battles were called dogfights. 자, 하늘에서 항공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게 바로 dogfights 이름이 있습니다. Dogfight, dogfights 공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막 영화 보면은 아시죠, 친구들 막 위에서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싸우고.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bombers 이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bombers라고 하는데 왜 bombers이냐면은 이 그 비행기에 이 폭탄이 있어가지고 네, 위에서 폭탄을 네,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bomber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비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전쟁 때. Alright, 자, 또 다른 이 전투기를 한번 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Some modern warplanes look very strange. They are a special shape so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오, 친구들, 되게 특이하게 생긴 전투기인데요. 자,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자, enemy,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And here is our second word for

for today. 자, 아까 지역이라고 했지만 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근처에 이 지역에 영역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자, radar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ealth bomber. 오, 되게 비싼 전투기입니다.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licopters. Helicopters were invented in the 1930s. They can fly straight up and down, forward, sideways, or even backwards. Spinning overhead blades called rotors keep the machine in the air. The pilot tilts the blades to steer. A small tail rotor keeps the aircraft steady. This is what helicopters looked like in the 1930s. Okay, 자, 친구들, helicopter 알죠? 영어 발음으로 helicopters, helicopter. 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helicopter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helicopters were invented in the 1930s. 자, 1930년대, helicopter이 발명이 됐는데. So, it says here, spinning overhead blades called rotors keep the machine in the air. 자, 이 로터, 회전 날개, 이 plane, 이 helicopter를 공중에 뜨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다음에 a small tail rotor keeps the aircraft steady. Here come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steady는 균형을 잡다 이런 뜻인데 꼬리에 있는 회전 날개가 이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So, 이 로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Okay, so let's look at the helicopters and why they're so useful. 왜 이렇게 실용적인지 한번 볼까요? Helicopters can take off and land from a small space, such as the top of a building. They can also hover. These things make helicopters very useful. They are used to rescue people from the sea or mountains. Police use them to check on traffic, and they also fly soldiers into war. A modern helicopter carrying out a rescue at sea. Okay, 자,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달리 이런 착륙할 때 공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They just need a small space. 그리고 they can also hover. 자, hover는 맴돌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두두두두두. 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구조할 때 아주 실용적이죠. 그래서 뭐 바다에서도 구조할 수 있고, 뭐 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도 사실 이렇게 군인들을 빨리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고, 네, pick up 하고, and take them somewhere. So they're very useful, helicopters. 이래서 helicopters를 만든 거예요. 자, as you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the modern helicopter on a rescue mission. 자, 지금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네요.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of course, today we learned about warplanes and helicopters and why helicopters are so useful for many reasons. Alright, guys,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come back next time.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0: 아.
1: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네.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오.
0: 내용 들으면
1: 뭘까요?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오불 찾았지롱.
1: 오,
0: 비행복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1: 럭키잖아요.
0: 에, 주머니 딱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이,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Oh, yes.
1: 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아,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오불을 찾았거든.
2: Jacket?
1: 재킷.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2: How? Yeah,
1: $5.
2: how are you going to
1: How?
2: use it?
1: 아, 오케이.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2: Huh? You're gonna
1: 그
2: talk?
1: 과자. Snack.
2: Snack.
1: Yes. Yeah, buy some snacks.
2: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1: 좀
2: yeah.
1: 줄게? 좀 줄까?
2: Me and you together.
1: 오케이. 좀
2: Yes.
1: 줄게요.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1: 네.
0: 보드게임 할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1: 아,
0: 있어요.
1: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0: 기분 좋죠?
1: 예, 그럼요.
0: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거 같네? 무슨 일이야?
1: 오,
0: Right.
1: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0: 그쵸.
1: 살짝 나는데.
0: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1: 그치,
0: 그럴까요?
1: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진짜
0: 그쵸.
1: 그런 게 있어요.
0: 맞아요.
1: You a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0: Right.
1: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0: Okay.
1: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살짝 아쉽긴 한데요.
1: 왜요?
0: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1: 아,
0: 제가 좀 이따
1: 그래요?
0: 설명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1: What's up?
0: Hey, what's
1: 아, 이거 편하다.
0: up? Yes.
1: 훨씬
0: 훨씬
1: 편하네요.
0: 편하죠, 그렇죠?
1: 네.
0: 자, what's up?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때쓸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 이란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hey,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 이 맞겠죠.
1: 그리고
0: Right?
1: 동사가 없었군요.
0: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So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또 있죠. 인사 중에. Hey, what's
1: 이거는
0: going on?
1: 할게요.
0: What's going
1: 네,
0: on?
1: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0: 맞아요.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1: 근데
0: 겁니다.
1: 이거 대신 그냥 어부로만 쓸게요.
0: 좀
1: 좀
0: 간단하죠?
1: 기네요.
0: 아, 근데 지금 듣고 있는데 영혼이 안 보였어요.
1: 맞아요.
0: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1: 어허,
0: Right? Okay.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1: 그쵸.
0: 이렇게 하면 in a good
1: Good mood.
0: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1: Jane is in a good mood.
0: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들면 안될것 같아.
1: Yeah, he is in a bad mood.
0: He is in a bad mood.
1: Yes?
0: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걸었어요. 네.
1: 부정으로.
0: 그런데 bad로 쓰셔도
1: 아,
0: 좋습니다.
1: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 한번
1: 그래요?
0: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발 앞서가요.
0: bad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1: Dad.
0: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1: Mommy's in
0: Alright.
1: a bad
0: 표정만
1: mood.
0: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0: 남편분이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1: 미안해요.
0: 드시면서, 하실
1: 예.
0: 것 같아요.
1: 그쵸.
0: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병작해 볼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 a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션
1: 뭐죠?
0: 문장.
1: 오.
0: 오래된 재킷 안에서 업을 찾았지롱.
1: 아,
0: Yes.
1: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어미를

0: 표현 많이 변환하잖아요.
1: 맞아요.
0: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1: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0: 기분이 좋고, 맞아요. 떠 있잖아, 약간.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1: Yes.
0: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1: 오, 오케이.
0: 네. 그러면, five, 오불.
1: 오불.
0: 오불이 $5라는 얘기잖아요.
1: 오케이, okay. yes.
0: 또 그래서 $5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1: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0: 아 이거 보통...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1: 네.
0: 그죠?
1: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되거든요.
0: 아, 그런데 5가 앞에 나왔네요.
1: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 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D-O-L-L-A-R-S.
0: 아, dollars. 5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하.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dollar.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어? 바로,
0: 다른 게 또 뭐 있죠?
1: box.
0: 에?
1: 어? 뭐, 처음 들으셨죠? 보셨나요?
0: 저 몰라요.
1: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5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는요.
0: 예.
1: 달러, 불.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예. 너 $5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예.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0: 5불 있어?
1: 10불 있어?
0: 맞아요.
1: 불을 많이 쓰거든요.
0: 그게 더 간단하고.
1: Right? 네.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0: 아.
1: 예전 단어로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skin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bug을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0: 네.
1: So bug 추천드릴게요.
0: Oh, bug.
1: Yeah.
0: Okay.
1: Okay, so bug이 나왔고요. 음? So I found $5. 근데 어디 있어요?
0: In my old jacket.
1: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0: 안쪽인데요.
1: That's right. 네.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In my pocket.
1: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0: 그
1: 서랍장이라고
0: in
1: 하죠.
0: In the drawer.
1: 아, 오케이. 에.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아,
0: that was in my pocket.
1: It was, it was in my pocke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0: 아,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Drawer. Perfect.
0: Yes.
1: All 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0: 네.
1: 뭔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0: It was in my pocket.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All 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0: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 할 거야?
0: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8천 원 조금 넘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찾아도 그걸 찾았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1: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그쵸? 상대방의 에.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막 이럴 때 있거든요.
0: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1: 예. 이 정도면 보통
0: 잘 받아줬어.
1: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0: 너무 착하다.
1: Right. So nice.
0: 에. What are you going to do? It.
1: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잠깐만요. 그럼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1: to?
0: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자를까요?
1: 네네네. 지금 너무
0: X.
1: 아팠어요.
0: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걸로.
1: 그것으로.
0: 그것으로.
1: 그것으로.
0: 그럼 about이신가? About?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1: 오, 오케이, 오케이.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0: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1: 오케이. Okay. 아. 자, 근데 생각해보면 네. about도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아. 어,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0: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아!
1: Right. With라고 하는 거.
0: With가 있네.
1: 이게 뭐예요, with가?
0: With, 몸을 가지고.
1: 그렇죠. 아, 그렇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0: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1: Right, right.
0: 네, 아쉽네요.
1: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아. 뭐 적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0: 에.
1: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아, hey. 영화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오,
1: 영화에서.
0: 네네.
1: 아,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0: 아, 네. 그렇구나.
1: 오케이, okay,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선 돈을 가지고 네.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0: 네.
1: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0: 네.
1: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0: 네.
1: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0: 그 돈?
1: The
0: money.
1: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0: 네.
1: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0: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그렇죠.
0: 아.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Yes.
1: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0: 아하.
1: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용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0: 왜냐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1: 맞아요.
0: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0: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니까
1: exactly.
0: so 영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0: 예.
1: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0: 네.
1: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0: 네.
1: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0: 오호.
1: 어떻게 할까요?
0: I'm going to buy a toy with it.
1: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0: 아.
1: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0: 네.
1: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워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0: 에?
1: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0: 그쵸. 예, 과자면 어디에요?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1: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1: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0: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이거를 살까? 여기서
1: 오케이.
0: 끊을까요?
1: 좋아요.
0: 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1: I'm thinking of what?
0: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1: Oh,
0: yeah.
1: okay.
0: Mm-hmm.
1: Alright, so I'm thinking 하고 있대요. 뭐,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0: Yes.
1: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0: 네.
1: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트릿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0: 맞아요.
1: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아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추리시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0: 비슷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1: 중요한 패턴이요?
0: Mm-hmm.
1: By? Buying. 예,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1: I'm thinking.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네.
0: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아.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뒤에 ing를 넣는 거예요.
1: 오.
0: So think of do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1: 네.
0: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1: 오.
0: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Spanish.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1: 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아, 생각 중이야?
0: Uh-huh.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1: 네.
0: 아,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Think about.
0: 네.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 다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0: exactly.
1: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지롱.
1: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0: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뭐유 볼까요?
0: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in 명사.
1: 네.
0: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1: 그러니까,
0: 야, 너 그 여권 없어졌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거
1: yeah.
0: 내 주머니 안에 있었대요.
1: It was in my pocket.
0: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1: I found the key.
0: 그 서랍 안에서.
1: In the drawer.
0: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 Yeah.
0: 오래된 재킷.

0: 빅켓 안에서 옵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오불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box, right? so 나는 오불을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아, 대박입니다. 아주
1: 에이.
0: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다음은요? 아,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Yes.
0: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1: Oh,
0: 중이라고.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오, 나이스.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1: 네.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1: 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1: 오,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1: Mm-hmm.
0: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어?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Oh,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4: Oh, good idea. Something
1: Yay!
4: delicious.
0: Ye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잘하십니다.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1: What time did they arrive?
0: Very
1: 였습니다.
0: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네.
0: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1: 네.
0: 낭독도 몇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 하는 거 강력
1: 오.
0: 추천 드리겠습니다.
1: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0: 어,
1: 아내분 계시다면
0: 야.
1: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에
1: 도구.
0: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1: 네.
0: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네. that in your hand?
1: 아.
0: 아.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네.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1: 아유,
0: 있어요.
1: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그러니까요.
1: 돼요.
0: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부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부심이
1: 경쟁심.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1: 아유.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만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I'll make this coin
1: 네.
2: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2: Watch.
1: 오,
2: Okay?
1: 재밌겠다.
2: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2: It's gone.
1: Gone, right. But,
2: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2: 아, 짜잔, 짜잔, 우후.
1: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2: Yep.
1: I saw. 그래도 박수.
2: I was just testing you.
1: 테스팅?
2: Good eye, kiddo.
1: 아,
2: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2: kiddo.
1: 봐요. 예. 이제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0: 네,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0: 미국에서
1: 예.
0: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0: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0: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1: 네.
0: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오.
0: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0: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샤.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0: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이거 하는데도
0: 여기서요?
1: 지금
0: 놀랄 것 같아요.
1: 7살에는
0: 아,
1: 너무, 우와! 이러면서
0: so cute.
1: 놀라요.
0: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

0: 어떤 venue, right?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0: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0: 네.
1: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해외에서.
0: That's
1: 예,
0: right.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0: 바로 업클로스하게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1: 네.
0: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간 거예요.
1: 좋습니다.
0: I'll make this coin. 하고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제가 알아요. 사라지게, disappear 하게
0: 네.
1: 만든다.
0: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1: 그래요?
0: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1: 끊어야 돼요?
0: disappear, 그다음에 watch. 자, spelling disappear인가요?
1: 네.
0: P-E-A-R.
1: PPEAR.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very,
1: 오,
0: very nice.
1: 이런 건좀 강해요.
0: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Vanish.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오케이,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사용빈도는 떨어지죠.
1: 네.
0: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이
1: 마술에서.
0: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1: 오.
0: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굉장히
1: 야.
0: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이런
1: 우와.
0: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1: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0: Right.
1: 네.
0: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1: 메이크는 만들다.
0: 만들다.
1: 네.
0: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이
1: 아.
0: 그냥 동사원형을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1: 예.
0: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사라지게.
0: Disappear하게
1: 네.
0: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레이디, 여자분을
1: 네.
0: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1: 네,
0: 있잖아요.
1: 무조건 세트예요.
0: 그래서
1: 네.
0: 마술사가 영어로 뭐죠?
1: Magician?
0: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1: 어색해요.
0: Right. So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직역을
1: 오.
0: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1: 그쵸.
0: 되겠죠.
1: Make me cry.
0: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그렇죠. Don't가.
1: 아, 그러네요.
0: Make me cry는 나좀 울려봐요. 그렇죠? So
1: 한번
0: don't.
1: 울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할 수
0: 아,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겠네요.
1: 예.
0: So don't make me cry.
1: 그렇죠.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0: 한바탕. 네.
1: 예.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Oh, don't make me cry.
1: Don't make me
0: Alright.
1: cry.
0: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1: Watch.
0: Watch.
1: Yes.
0: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 네.
0: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아.
0: watch라고 하는 게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화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watch를
1: Watch.
0: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읽어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손을 이렇게 비비면 사라졌어요.
1: 진짜 마술사다. My hand like this, and it's gone. 그리고 사라졌다.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 I,
0: 내 손을 비비다.
1: 비비다.

0: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And it's gone.
1: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가네요, 창의력이.
0: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0: 비비다? 아, rub!
1: rub이죠, rub.
0: 맞네요.
1: rub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막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술사들 보면 막
0: 맞아요.
1: 이러잖아요,
0: 그거 많이
1: 그렇죠? 네.
0: 해요.
1: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0: 네.
1: 이게 뭐야? Like this.
0: 이것처럼.
1: 네, 이것처럼 이렇게.
0: 이렇게.
1: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0: 네.
1: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0: 그럼요.
1: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0: 네.
1: 행동으로 보여주죠.
0: 그쵸.
1: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0: 예?
1: 양다리예요.
0: 예?
1: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0: 자, move your leg like this.
1: 양쪽이니까 leg이 아니라
0: Legs.
1: legs. Like this.
0: Like
1: 그러잖아요. 네,
0: this.
1: 보여주는
0: Move
1: 거죠.
0: your leg like this.
1: Legs like this.
0: 어렵네요.
1: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0: 그죠?
1: 묘사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과거 진행형으로.
0: 네.
1: 나 걷고 있었어. 이렇게. 나 이렇게 걷고 있었어.
0: I was walking like this.
1: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이런 식으로 쓸
0: 네.
1: 수가 있겠죠. So, 뭔가 describe를 할때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0: Move your legs like this.
1: Oh, I was walking like this.
0: I was walking like this.
1: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0: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1: 맞아요.
0: 예.
1: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를 가버린, 완전 가버린.
0: Yes.
1: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이런 식으로 이제
0: 오,
1: 쓰죠,
0: 슬픈
1: 그렇죠?
0: 노래.
1: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Alright, 자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Alright,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0: 아,
1: 꼭 있어요.
0: 정말.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1: 아,
0: 있는데 혼자
1: 그러니까요.
0: 이게 무드를 깨뜨리는 지금 발언이에요.
1: 분위기 깼어요.
0: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1: 오.
0: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Dropped it.
1: 오케이.
0: D.
1: Okay.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0: 그죠.
1: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0: 그죠.
1: 자, Sir, I saw you dropped it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0: 응?
1: 정답은
0: 왜?
1: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0: 네?
1: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0: Drop, drop.
1: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있잖아요.
0: 네.
1: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지각 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네.
1: 갑자기 표정이 너무
0: 너무
1: 반가워.
0: 알죠?
1: 지각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동사 막 이런 게 있을
0: 메이크가
1: 거예요.
0: 사역동사예요.
1: Yes,
0: 아,
1: yes. 어쩐지
0: 그래가지고.
1: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자, 그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뭐
0: Smell.
1: 느껴지는 거, 이런
0: 에.
1: 것들. 자,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0: 남을 봐요. 남이
1: 예.
0: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1: 와,
0: 그게
1: 이거구나.
0: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
1: 우와,
0: 와요? Okay, so
1: 네네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1: I saw you cry.
0: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 원형.
1: 네.
0: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너
1: 네?
0: 나 봤어? 웃는 거?
1: Did you see I laughed?
0: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me?
1: Me laugh?
0: 그렇게 써야 돼요. I가
1: 아.
0: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Right. So
1: 그래요?
0: did you see me laugh?
1: Did you see me laugh?
0: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1: 네.
0: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1: 똑같이,
0: 똑같은 패턴입니다.
1: 아.
0: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잘 봐.
1: Watch me dance.
0: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1: 아.
0: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나마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사실. 오케이.
1: 네.
0: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1: Sir, I saw you drop it.
0: 자, 이랬을 때
1: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0: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조금 아니었어. 이러면서 싹 사라지세요.
1: 예,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0: 아니면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1: 예,
0: 뭐 세팅을 또
1: 그쵸.
0: 잡아줘야 되기
1: 아,
0: 때문에.
1: 그쵸, 그쵸.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0: 네.
1: 수 있죠. I was just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1: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0: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1: I was
0: 내가 아예
1: just,
0: 몰랐겠니?
1: 시험한 거. Test you. 네.
0: 진짜 시험할 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1: 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0: 오케이.
1: 이거죠.
0: Okay. So I was just test you. Good eye, kiddo. 네. 테스팅
1: 아,
0: you.
1: 테스팅이었구나.
0: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1: 네.
0: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1: 아.
0: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요.
1: 네.
0: I was testing you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So, I was testing you. 아이,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시험한
1: Yes.
0: 거야. So, I was
1: Okay.
0: testing you. Good eye, kiddo. So, 테스트는 시험마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1: 과거 진행형.
0: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내가 나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0: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I was
1: 오.
0: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1: 네.
0: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1: 네.
0: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1: We were studying
0: 그러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1: for exam,
0: For
1: for
0: the
1: the
0: exam.
1: exam.
0: Yes. 이렇게 과거
1: Yes.
0: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this.
1: For.
0: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1: 네.
0: 뒤에 갑자기 good eye. Good
1: 좋은 눈.
0: eye, 좋은 눈.
1: 좋은 눈.
0: 네. 자, good eye.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렇죠?
1: 그쵸.
0: 눈썰미 좋아. 웃어.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아우,
1: 네.
0: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0: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어, 이거
1: 오!
0: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어, 그라이, 그라이. 이런 식으로
1: 그라이.
0: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1: 키로.
0: 키로. 근데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 있어요, 저
1: 네.
0: 안에? 키로.
1: 키드.
0: 키드가 들어가 있죠?
1: 네.
0: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키로. 꼬마, 아니면 녀석,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드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0: 그냥
1: 부르다 보니까?
0: 키러예요. 네.
1: 아, 우리.
0: 마치 girl 대신에 gal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네.
1: 우리도, 아이고,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키로 이렇게 하게 됐나?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어, good eye, kid. 이렇게
1: 아하.
0: good eye man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Obviously,
1: 그렇죠.
0: right? So
1: 예.
0: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이렇게 왕초보 영어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Oh,
1: 예,
0: that's good.
1: 저희 또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0: 있으신
1: 언니,
0: 분들이 많이
1: 오빠들이 예, 많이
0: 계시고요.
1: 보시니까. 근데, 아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라이. 그라이, 언니.
0: 근데 갑자기 기억 안
1: 그라이.
0: 나는 거 아니죠?
1: 어?
0: 갑자기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0: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0: 손에
1: 돼요.
0: 아예 이렇게 써놓고
1: 예,
0: 다니세요?
1: 그라이.
0: 오케이, 그래, 그래.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라이.
0: 오케이.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네.
1: 와우.
0: 마술사님, 그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1: Sir, oh, I saw you drop it.
0: I saw you drop it.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0: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Good eye, kidd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1: 다시 우리
0: 됩니다.
1: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0: 네,
1: 외쳐볼까요?
0: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1: 네.
0: 행동하는 걸 볼까? 보이는 거예요.
1: 으흠.
0: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1: I saw you
0: 우는 거?
1: cry.
0: 그냥 동사 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1: I saw you drop it.
0: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1: Did you see?
0: Hold on. 너 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1: 너 나 봤니?
0: Mm-hmm. Did you?
1: Did you me?
0: Did you see me?
1: Did you see me laugh?
0: 그렇죠. 아. Did you see me laugh?
1: Yes.
0: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아요. Did 그죠? you see? 한 다음에 me laugh? 이건 좀 이상하죠.
1: 아, did you see me laugh? 이렇게.
0: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참고로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ing도 가능해요.
1: 아.
0: I saw you crying도 아. 가능합니다. 실제로.
1: 웃는 걸 봤어.
0: 네, 그거는 정말 더욱더 현장감을 살려주죠.
1: 네.
0: 한참 그러고 있는 거 봤어. 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다음은요. 아,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1: 네.
0: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1: I was washing my face.
0: 그죠? Wash 안 되고 washing my face.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역시 연기 닦아 재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Alright, 읽어볼게요.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Yep.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Oh, sir, I saw you drop it.
2: I was just testing you.
1: Oh.
2: Good eye, kiddo.
1: Yeah.
2: Good eye.
1: Good eye. 와우!
0: Wow. 아,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에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입영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요청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하는 것좀 도와줄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오늘 요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상 차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you help me? 동사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뭐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쵸, 바로 Can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죠? 돕다라는 help를 넣어서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를 하면 저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얘기를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뒤에 동사 넣어주세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하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동사입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상 차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을 차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t the 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테이블 세팅하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상 차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한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해서 제가 상 차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help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help me.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요 발음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요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무거워. 가구 옮기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떠한 것을 옮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move라는 동사를 쓰죠. 그리고 가구는 furniture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옮기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하고 나서 그렇죠. 바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구 옮기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뭐 소파라든지 침대 얘기를 하든 bed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 옮기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과일 깎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떠한 껍질을 벗기다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 pee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과일을 깎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eel 하고 나서 fruit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깎는 것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과일 깎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병 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병이 여러분 꽉 껴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 병 따는 거, 병 여는 거라고 해서 그 유리병을 여러분이 j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이게 뚜껑이 꽉 껴갖고 안 열리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0: open the jar? 해서 아우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잘 안 될 때, 혹은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것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요청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you help me?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문장을 좀 더 길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되게 상 차릴 때는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야, 엄마가 지금 상 차리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뭘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정 다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your mother? 하고 나서 set the tabl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거나 혹은 특정 대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your mother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특정 대상이 동작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죠? 그쵸? 바로 Can I help you?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그 뒤에다가 동사를 넣으면은 제가 당신 그거 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help you? 하고 나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구 옮기시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그쵸? Can I help you? 동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것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elp you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I help you? 동사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어우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who is always here for you. 네, 바로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딱 한 문장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행복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출발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도전이 있어야, 그렇죠, 마음가짐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얼만큼 아는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are you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smash hit,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들은 대부분 속편 제작에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은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후속편을 지금, 그렇죠? 그것으로서 새로운 영화를 그 후속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ng가 나올 테고요. 그거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걸 잡으시면 되겠어요. 뭐뭐로서라고 할 때요. 자격이나 어떤, 그렇죠? 무엇인가 성격을 부여해서 이런 상황으로서 이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때 쓰는 표현.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as. 자, 그러면 이거의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요. You'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with simple examples.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짧죠? 으로, 뭐뭐로서 다 해서 후속편으로서, 예비가수로서 이거 다 줄인 거 일부러요. 뒤에 맨 끝에처럼 로서를 쓰셔도 되고요. 친구로서. 자, 알고 계신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as 다음에 대상만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속편으로, 물론 후속편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equel이란 단어. S-E-Q-U-E-L. sequel. 우리가 sequel 하잖아요. 그게 sequel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구어체선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follow up이란 단어를 씁니다. 뭔가 앞에 나오면 걔를 따라서 뒤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ollow up 하면은 앞에 어를 쓰면은요. follow hyphen up. 그러면 그게 후속편, 이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 a follow up. 아시겠죠? as a follow up. 그 다음에 예비 가수로서, 가수가 뭐예요? singer. 그런데 보조가수, 예비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렇죠? 뒤에서 예, back vocal, chorus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바로 여기 나온 backup singer라고 합니다.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자, 한 팀으로서 as a team. 어렵지 않습니다. As a team. 친구로서 as a friend. As a friend.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어떤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야, 내가 친구로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As a friend, I'm helping you now.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팀으로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We're working as a team. 그러니까 튀지 말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backup singer로서 나는 열심히 예,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런 거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한번 네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urn time이죠? Okay, ready? 후속편으로 sequel 쓰도 되고요. Your turn! 맞습니다. As a follow-up. 강조하시려면 as a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As a follow-up. As a follow-up. 됐죠? 두 번째, 예비 가수로 singer. Your turn. 맞습니다. As a backup singer. 해서 됐고요. 한 팀으로서 라고 할 때는요. Your turn as a team. 자, 그 다음에 친구로서 두 개 쉽죠? 맞습니다. Your turn. 이게 느낌을 잡으셔야지 글자를 F-R-I-E-N-D.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as a friend. 친구로서 말이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뒤에 말이 나올 걸 예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as a friend. 됐죠? 자, 요거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옛날에 뭔가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있다니까 making. 감독이니까 the director is making. 어렵지 않죠? The director is 줄여서 the director's making. 뭘 만드는 거예요? A new film. 아시겠죠? A new film. 됐죠? 뭐로써요? As a 뒤에 후속편이니까 follow up. As a follow 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sequel 하셔도 돼요. 그게 어려운 단어, 이게 구어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o, the director, not the producer,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앨범에 보조가수로 참여했어요. 자, 이 앨범에 참여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뭐, participat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같이 일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work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worked on, 그래서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projec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로 써요?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I worked on this album as a backup si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팀으로 등정했어요. 다 올라간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등정하다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 climb이죠, climb. 그래서 we climbed.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뭐라 부를까요? Mount Everest라고 부릅니다. We climbed Mount Everest.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I 앞에 MT라고 쓰면은 얘는 Mountain을 줄여서 M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nt Everest.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제일 높다 해서 ever, EST가 붙어서 이름이 된 거죠. Everest. 그쵸? 그 다음에 바로 as a team.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Everest Mountain. 이렇게 길게 쓰죠?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은 Mount Everes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문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문장이잖아요. 딱 하나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And they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그 감독이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나그 전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e director'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그쵸? As a follow-up. 그랬더니 Really? I really enjoy. 할때그 저기죠? I enjoy the previous one.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거. 예, 우리가 The previous one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로 즐겼었는데 기대된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co.kr. 여러분 마음도 나눠주시고 주의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요. 제 강의 말고도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 것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a lot.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이 둘과 자주 헷갈리는 오십견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돌증후군인데요. 우리 어깨 관절 위쪽에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어요. 저는 지붕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그 아래 좁은 공간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어깨뼈가 불안정한 상태, 특히 자세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요.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힘줄이 뼈에 눌리고 쓸리게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게 작은 신발에 자꾸 발을 끼워넣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대표 증상이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을 느끼는 통증호, 페인 아크라고 합니다. 딱 옆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60도에서 120도 요 사이에서 내가 팔을 딱 올릴 때 그 구간에서 찌릿하고 또 그 위로 넘어가면 오히려 통증이 없어지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방치하게 되면요. 힘줄이 계속 긁히면서 점점 상처가 나고 얇아지다가 결국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오십견은 뭐가 다를까요? 가장 쉬운 구분법은 이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은요. 근육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올라가도 남이 들어주면 올라가요, 팔이. 그런데 오십견은요. 남이 들어줘도 뻣뻣해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자체가 염증과 섬유화로 굳어버린 병이라서 말랑말랑해야 되는 관절이 마치 육포처럼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이 이렇게 꺾어주려고 해도 수동적으로도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통증기, 너무 아픈 시기가 오고요. 그 다음엔 아픈 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팔이 뻣뻣하게 굳는 동결기가 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 둘 다 회복되는 회복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에 거쳐서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 2년 지나니까 좋아지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오십견의 특징인데요.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동작에서 콕 집어서 아픈 반면에 오십견은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뻣뻣하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지 체크해보세요. 아픈 쪽 어깨를 바닥에 깔고 옆으로 자는 습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자는 동안 몇 시간씩 이 힘줄이 눌리게 됩니다. 빨래를 널거나 선풍기나 선방 청소할 때처럼 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든 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것들. 이게 바로 이 통증후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회전근개를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 오른손으로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왼손으로 아기 안고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왼쪽 어깨 아프신 분들 많은데요. 특히 또 가방 같은 것도 한쪽으로 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습관도 우리 자세를 삐뚤게 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또한 남자분들이 이 운동을 하다가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레테럴 레이즈 아시죠? 어깨를 넓히기 위해서 이 옆으로 하는 레테럴 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깨뼈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페인 아크, 통증후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했을 때 아프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충돌증후군이 악화되면서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힘줄이 상처를 받고 눌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통증으로 가면서 회전근개 파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는요. 일단 오시면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하거나 약을 드리죠. 그리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MRI로 이 힘줄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 염증은 잡아드릴 수 있지만 힘줄이 눌리는 그 근본 원인, 어깨뼈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나쁜 자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습관들은 스스로 고치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이 굳은 근육들을 직접 눌러서 풀어주는 마사지 기법과 충돌증후군의 핵심 원인이 되는 이 어깨뼈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중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통증후 구간에서 이 팔을 옆으로 들 때 찌릿찌릿한 각도까지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관절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후방 관절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우리가 내외전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열중샷 하는 자세에 말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우리 속옷 잠그고 이럴 때에서 좀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내회전 시키는 후방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해야지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충돌증후군이 일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어깨를 잘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방법은요. 우리가 옆으로

누우실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우리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 팔꿈치를 굽혀서 90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때 이렇게 팔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축을 따라서 90도, 90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우리 몸은요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요 어깨 관절에 힘이 조금 실리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이 손목을 잡고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돌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부분 저는 평소에 어깨 통증이 없는데도 저도 맨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45도, 50도까지도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까지 끝까지 내려가시는 분이 거의 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범위까지만 가서 한 10초씩 우리가 버텨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고 후 내려가셔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돌아와서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이때 또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리자면요. 내가 이 팔을 잡고 내릴 때, 우리가 세우는 팔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한번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르지만 얘는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쭉 내려가시면요. 좀 더 우리 이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서 더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한 10초 정도 있다가 풀고 또 얘는 버티면서 얘는 눌러주고 이렇게 상체는 조금 기울여주면서 가면 한 10초 정도 가면서 풀고 여러분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범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은 어깨 후면부, 강배근과 소원근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공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셀프 근막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요, 눌러도 누구나 되게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면요. 날개뼈와 어깨 관절 사이 여기 아래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강배근, 소원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는 부위인데 여기가 많이 타이트해지면 우리가 어깨의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고 여기를 풀어주시면 어깨 통증이 줄었어요, 목 통증이 줄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놓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옆으로 누우면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벽에 서서 하시면 되세요. 벽에 세워놓고 살짝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좀 몸을 살살살살 이렇게 굴려보면 아픈 부위가 적당히 자극이 되거든요. 저희가 먼저 팔을 여러분들 조금 살짝 뻗은 상태에서 공의 적당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여기 날개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위 있죠? 여기 놓고 이렇게 살살살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쭉 더 힘을 빼고 몸을 쭉 더 누르면 되고요. 근데 조금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살짝, 그러니까 반대 손으로 지탱하면서 몸을 좀 들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 우리 어깨 근육의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거근 운동입니다. 정거근은 우리가 펀치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네 발 기기 자세, 손은 어깨 밑에, 무릎은 골반 밑에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가슴이 아닌 내 가슴 여기 날개뼈 사이에 의해서 이쪽 갈비뼈로 오는 근육이거든요. 날개뼈 바깥이 뻑뻑한 느낌으로 바닥을 이렇게 쭉 밀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 정거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을 손을 아까 이 정거근 부위로 힘을 쭉 주면서 쭉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쭉 후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을 자 밀어내는데 힘은 어디서 나온다? 날개뼈 옆 이 정거근 부위에서 얘를 쭉 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들어가는 부위는 여기와 여기 땅바닥을 밀어내는 손의 힘이에요. 이렇게 쭉 밀었다가 다시 후 내려오는 식으로 동작을 해.

0: 이번 동작은 중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인데요. 어깨의 또 다른 중요한 코어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T자로 어깨를 들어 올릴 때는 그 등판에 있는 근육이 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동작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90도, 90도로 꺾어서 얘를 이렇게 드러내는,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1: 엎드린 자세에서 이마 밑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수건을 감싸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아래로 살짝 당겨주시고 쇄골은 넓게, 가슴은 넓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일단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환자분들 시켜보면 이것도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옆으로 들어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씩 좌우를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간혹 주의하실 거는 어깨의 위치가 잘못되면 진짜 이렇게 올라와요. 밑으로 내려가게 해도 되지 않게 가슴이 먼저, 그러니까 손이 먼저 올리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날개뼈가 먼저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날개뼈가 올리면서 손은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총골증후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깨뼈를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건데요. 자, 오늘 배운 공마사지와 그리고 중하부 승모근, 정거근 강화를 꾸준히 하시면요. 우리가 이 날개뼈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면서 힘줄이 눌리는 각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구분 등과 갈비뼈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38년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4: 9.9점.
3: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4: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